0: 1888-4430-2234번 18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존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도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1: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범총재는 짙은 북방 억양으로 강하게 말했다.
2: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빨리 문을 여세요.
0: 아버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중재하려 했지만 호생은 범총재는 이곳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도도는 너무 급해져서 1층의 책상을 두드리고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1: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0: 하지만 안에 있던 여자는 도도를 무시하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범총재도 정말 화가 났다.
2: 이런 서비스 태도는 뭐예요? 다시 안 열면 나는 이 문을 발로 차버릴 겁니다.
0: 아보와 호생도 그 뒤에서 함께 소리치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참이 지난 후 문틈 사이에서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3: 문을 열어도 되지만 나가면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0: 도도는 짜증을 내며 어떤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일 테니 빨리 문을 열어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잠시 기다린 끝에 딸랑딸랑 열쇠 소리가 울렸고 머리를 엉망으로 한 여자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네 사람이 차례로 밖으로 나오니 밖의 공기는 매우 청량하고 상쾌했다. 꽃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거리는 완전히 고요했다. 도도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다툰 바람에 더욱 배가 통 비었다고 말했다. 범총재도 이런 호텔은 정말 감옥 같다라고 하며 푸념했다. 호생이 음식점은 얼마나 먼 곳에 있냐고 물었고 도도는 세계의 교차로만 지나면 바로 도착한다며 안내했다. 한밤중에 고요한 거리에서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벌써 다섯, 여섯 개의 교차로를 지났음에도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범총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다. 겨우 목적지 건물을 찾았지만 가게의 불은 이미 모두 꺼져 있었고 유리문은 꽉 닫혀 있었으며 문 위에는 재공사 중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모두들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
3: 아보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에 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했다. 이때 봄 총재가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토도는 기쁘게 동의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며 반대했고 호생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며 정말 목욕하러 가고 싶으면 봄 총재랑 둘이 따로 가라고 말했다. 이에 봄 총재가 말했다.
2: 그럴 수가 있나요? 목욕하러 우리 둘만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가려면 모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죠.
3: 도도는 밖에 나왔는데 돌아가기 정말 싫다고 투덜댔고 아보는 이미 늦었으니 차라리 방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최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네 사람은 다시 그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걷는 동안 아보는 봄 총재가 이 지역에 대해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로 뒤돌아가는 사이에 여러 번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 토도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 1층의 불은 모두 완전히 꺼져 있었고 캄캄했다. 토도는 대문을 힘껏 위로 보았지만 안에는 무려 3개의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다. 토도는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며 손님이 돌아왔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토도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때리고 흔들어도 안에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온 건물이 마치 아무도 없는 표처럼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봄 총재는 원래 급한 성격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대문 옆에 철창에 올라가 2층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예상 밖에 삐걱하는 소리가 나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철창의 가시에 바지를 찢겨 큰 구멍이 나고 말았다. 그 황당하고 우스운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시간은 벌써 새벽 2시에 가까웠다. 가로등은 옅은 노란색 빛을 내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봄 총재는 찢어진 바지를 들고 처량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길을 방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다. 모두 다른 곳을 찾아 다시 묵을지 어쩔지 고민했다. 아버는 봄 총재를 보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계속 거절했다. 도도는 차라리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뜨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아버가 말했다.
2: 저는 지금 방에 들어가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고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봄 총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3: 허생도 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체면 때문에 고개를 계속 흔들며 찢어진 바지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세 사람을 따라 걷고 있었다. 사실 허생은 아보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봄 총재는 이번 일정에 대해 전혀 준비가 부족했고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색하고 황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계속 그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마치 봄 총재에게 모든 비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어 허생이 말했다.
2: 봄 총재님은 먼저 돌아가세요. 도도는 소주 대호텔로 가서 우 씨를 찾고 나와 아보 총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3: 하지만 도도가 말했다.
2: 아,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혼자 우 씨를 찾을 수가 있어. 차라리 함께 기루에서 자더라도 우 씨를 찾지는 않아.
3: 이렇게 도도가 끝까지 반박하는 바람에 세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쟁론을 그치지 않았고 봄 총재는 앞장서서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네 사람은 갈 곳을 잃고 호텔에도 돌아갈 수 없었으며 식당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물웅덩이가 펼쳐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는 돌다리가 있고 다리 양쪽에는 폭넓고 긴 돌난간 두 줄이 길게 있었다. 드디어 쉴 곳을 찾은 이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난간에 앉았다. 하늘은 아직 짙은 어둠에 쌓여있지만 눈앞의 맑은 물 표면에는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는 예전에 이곳에 왔던 듯한 익숙한 느낌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함께한 호생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들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현판에 창당정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도도는 상해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명한 면집을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아보는 이 이름이 상해 특유의 것인데 소주에 존재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때 함께한 봄총재는 이곳이 북송시대에 지어진 소주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임을 알려줬다. 다들 말없이 검은 칠이 된 두 문짝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발밑에는 물결이 연이어 일고 있었다. 네 사람은 돌난간에 편안하게 앉아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바람은 고요하고 달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되었다. 정원 안의 나무는 겹겹이 쌓여 깊은 검은색을 띠고 룡곽이 흐릿하여 자세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긴 분홍색 담벼락은 하늘빛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색조가 바뀌며 천천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황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달은 더욱 희미해지며 하늘은 점점 밝아져간다. 그러던 중 새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마침내 활기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고대 정원과 오래된 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멀리 바라보면 소주의 희미한 집들이 보이고 소주 미술관의 로마식 기둥들도 점차 선명해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은 곱게 일고 있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상인들은 채소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가 젖은 채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모두들 주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구름과 노을로 가득 차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1995년으로 흘러간다. 리리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차례 옮긴 끝에 마침내 규모를 갖춘 새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다. 리리는 오랜 친구인 아보와 호생, 갱경 부부, 강청재 부부를 새 식당에 초대했다. 이날 식당에는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품 치마를 차려입은 리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아 씨는 아보와 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살짝 의아해했다. 리리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예쁜 두 명의 여성 친구를 추가 초대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지난 뒤 리리는 두 명의 여성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회사의 회계사인 오회계이고 다른 한 명은 외자회사의 사무원인 장아 씨다. 새로운 여성들을 본 아보는 마음이 살짝 흔들림을 느꼈다. 아보는 여러 식당 사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리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리리는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찾기도 쉽지요. 그리고 바로 일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0: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의 얘기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리고 어징가당하게 되면 오랜 질병 가운데서 잘 낫지 않던 질병도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니까 좋은 치료가 얻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했죠. 흠과 구강이라고 하면 거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치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체 구강 내 문제는 여길 찾아가게 되면 다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간단한 빠른 방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디에서 출혈하거나 염증이 생긴 걸 그대로 포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혀를 감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출혈, 구강 내의 염증, 심장과 관련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직접 흠과 구강에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치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문난 점들을 문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 검사를 준확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이빨을 씻기도 하고 그 외에 여기에서는 주약에 치아를 셋 이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치아를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몰랐다 하고 하면 어떤 분들은 치아를 한 날에 특히 틀니 같은 거 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음식을 내리 누를 수 없습니다. 입가에 아파서. 여기 와서 한 분들 가운데서는 첫날부터 찰떡을 뚫을 수 있더라. 고기를 씹을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아무튼 여기 도강중년의 치과는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몇십 년 한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하고 구강 내 일체 문제, 치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잘 뇌가 계시는 걸 알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풍,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딱 구강 그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언때 중풍이 왔겠구만 언때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로중이 저명한 심장내혈관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접 심장을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문제는 또 조일만 선생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서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신경성 두통 완고성 두통 변두통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골가 문제 완고성 인후염 이런 것도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게 돼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실한 진단과 거기에 처방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일만 선생님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최기명 주임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임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제일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조만간 뭐 내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고 뭔가 혈압도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목 내티 자꾸 뻣뻣하면서 머리형 되게 아픕니다. 지금 딱 얼리 자꾸 줄 뻗치냐고 네. 근데 혈압이 또 약을 먹으면 조금 나는데 또 나쁠 때는 좀 확 많이 나쁘고 또 나쁠 때는 확 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온종일 안 됐대다.
0: 아 그래요. 혈압의 예.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손끝하고 여 손끝이 자꾸 저리고 저녁이면 또 다리가 자꾸 뒤에 올라옵대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도강병원에 니맹기 선생님이 첨약을 두 주일 먹었습니다. 지금.
0: 예.
2: 걔네도 약도 떨어지지 않게 효과 좀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벌써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머리술 아프고 예. 뭔가 뭐 이 뭔가 뭐 대체로 먹고 보다더니 많이 낫습니다.
0: 그 혈압도 예.
2: 혈압도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지금 치료받으러 가려고 좀 요양하려고 그랬다 리맹규 선생님.
0: 아 리맹규 선생님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장춘 중의학원 졸업하고 예. 20몇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방면에서 예.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야기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2: 이 첨약 먹을까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이 어지럼증이 났었고 나 땐들이 얼마 많이 맞는지 모르는 것 땐지 막까지 조금 났었대.
0: 그렇죠.
2: 이번에는 첨약 먹을까 많이 났습니다.
0: 아, 심장과 예. 뇌혈관 중의는 단순한 한계 과실을 엄격하게 예. 딱 분류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갈 때 예. 우리 딸이 그 치과를 가겠는데 우리 딸이 그 입금이 그 이빨이가 밑에 불어나서 막 공개했을 때다. 그게 자꾸 그렇단다. 그래 이빨에 하면 염증 온갖 들어왔을 때다. 그래 같이 가려고 또 치료받으러 가려고 그랬다.
0: 아 찾으세요. 예. 그럼 해결받지 않으려고 두 분이 예.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맹결 예. 선생님하고 그리고 과. 치과에 예, 예. 예, 두 분의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0: 가스 전화번호 되면 됩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잘 치료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우리도 예, 우리 옆 집에 있는 부위가 저기 한쪽 부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방송도 못 듣잖아요.
0: 아, 그렇죠.
3: 예, 그래서 내 방송, 나는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방송 많이 듣습니다.
0: 예.
3: 전번에 소개돼서, 우리, 그, 옆집 분이, 이, 심장 때문에서 어쩌면 한 20년 됩니다. 고생한 지.
0: 예.
3: 예, 그래가지고 맨날 볼까나, 두부두부에 요알링이 참 불러갑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글쎄, 심장이 딱 막, 아예 올라올 지기는 바빠가지고 막, 요알링 불러가지고 몇 번 가는 거 봤습니다. 네.
0: 예.
3: 그리고 또 병이 된 또 그 범퍼나 이렇습니다.
0: 신체대나 예.
3: 이게 뭐냐, 이게 변태나 이렇다가는 불시에서 이게 발생하십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 말했습니다. 소개돼서 저기, 뭐니까, 도강병원에 지금 좋은 저기, 중의사, 저기, 조일만 선생님, 쨈께 이분께서는 예. 뭐, 병원도 많고 우리 전임 기림형에서도 알아두는
0: 아 그럼요 예
3: 네, 이사라고 이래서니 다른데 가서 말 거기 한번 봐라 어째면
0: 예
3: 그래서 뭐 진단도 잘하고 또 약 처방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낫겠는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 한 그러니까 열 어느 열 보름 됩니다 더 어느 그래 열 적감 약에 이분날 약을 날 됐습니다 약을 날 먹고 보니까 제자분도 여분 좋아지고 쨈니까 예? 막 이렇게 숨이 거리고 조금만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다고 그랬대요.
0: 예.
3: 예.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데 요지간에는 뭐 아유 편안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나가 많이 활동해도 많이 했다. 그래서 청량을 청감제하는 기구으로 이렇게 효과 잘 먹었다. 두 번째 약은 이번에 지어보건데 완전히 좋단다 지금.
0: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 나하고 그랬더다. 야, 이사를 그래도 요번에 좋은 이사를 이번에 만났다고. 예, 자기도 많이 돌아다니면 신장병에서 여러 번에 다니면 뭐 많이 검사해 봤을 때다.
0: 예.
3: 예, 그 당시 좋은 효과를 못 보고 했는데 이번에, 예, 여기 가서 동아병원에 가서 지금 이런 저희만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효과 먹거나, 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이사만 지금 좀 바짝 치료하겠다. 오늘 또 예약해라. 또 오늘 더 가게, 한 번 또 가겠다고.
0: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예.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도 이 지금 도강증원의 저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4: 이 치료를 받으면서 원래 뇌경색이서 갖고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니까 언어 그걸 했어요. 언어 장애 있어서 말이 잘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음이도 어쩔 땐 잘 안 되고.
0: 그렇지, 종합을 그렇죠. 예. 신경마비가, 신경중추가 예.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4: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효과도 났다가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이 다이만 선생님 약을 이제 두 번까지네 지금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효과가 형좋습니다. 이런 증상이가
0: 많이 개선 가져왔죠. 그렇죠.
4: 예, 내절로도 알긴다. 이 걸음걸어도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저것도 된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도 예, 이런 거뿐한 감도 있고.
0: 마음의 숫자가 예, 확실하게 머리, 생기죠. 예.
4: 예, 머리도 벌써 예,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되는가 하면 예, 계속 잠은 예, 잘 자는 것 같은데, 낮에랑 계속 잠 못 자는 것 좀 아픈 모양합니다.
0: 예.
4: 뭐 영 피곤한 것 좀. 이런데 이 증상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이 남도 이 무릎 관절에서 예, 좀 많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0: 예.
4: 친구도 하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예, 특히 날이 좀 흐리다 하면 벌써 이 내 관절부터 알립니다. 통통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0: 그러면.
4: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형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좀 났을 때 치료를 좀 더 받다가 지금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언니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파서 왔습니다.
0: 예.
1: 예, 저 주진간 있고 예, 지방간 있습니다.
0: 예.
1: 그래가 예, 자매도 낳고 일했는데 리민결 선생님 약을 쓴 게 지금 예, 자매도 정살이 됐습니다.
0: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1: 쉽지요. 예, 위에도 아프고 예, 그저 피도 많이 나면 지금 자꾸 설사했습니다.
0: 예.
1: 아무리 약수도 알게 된 게 아이고 리민결 선생님 약수리 할 수도 있고 얼마 더 하는지 모릅니다.
0: 신경말초염이 와서 그런 겁니다.
1: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국이 그런 뭘까 일하다도 그게 지내 이렇게 라사라 재우지 못해서 집에 왔댔는데 오늘은 또 다시 가겠답니다. 그래서 19일 비행기 표는 끊었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약도 짓겠다고 그런 뭘까 오늘이나 그 금요일날로 예약해달랍니다.
0: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1: 오늘이 복잡하지 않으면 오전에 가겠다.
0: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그분은 말이 오전이지만 해도 환자가 넘어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게 돼 있으니까.
1: 예, 적진이.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선생님. 예. 우리 그 동서 그 뭘까 본가지 조카가 이렇게 그 숙진을 해가지고 고생하가지고 최기명 선생님이 약을 이제 한번 가져다 줘다 먹었는데 이 이렇게 돌이 뭐 세척 먹기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빨간 돔이 싹 색깔이 죽어서 가라앉더랍니다.
0: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원장 선생님께서는
1: 예, 예, 예.
0: 피부과에서는 나라에서 전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리입니다.
1: 예, 예. 바른 약 다 해바르고 그 토약 먹었는데 그렇게 놓더랍니다. 그
0: 예,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1: 예, 그 내일 예약해 주세요.
0: 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오늘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한 분은 리 광호 중리 안마산 선생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다면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안마를 하시는 리광어 안마 선생 계십니다. 견주, 왕출조, 근만성 요통, 요추간반 탈출, 자골신경통, 무릎관절 동통 이런 걸 포함해서 어지간한 동통은 이 선생 안마를 받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튿날에 걸어보면 안마를 받을 때면 숨이 넘어가는 것지만 해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보폭이 원래 아기 걸음처럼 보폭이 절봤는데 보폭이 팍팍 나가고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보폭이 커지고 통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지금 남은 시간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척추치료이기라는 게 도강 중년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0: 안녕하세요.
3: 저는 이명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예.
3: 담남도 나쁘고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달걀도 못 먹은 뼈라고, 예. 저하도 아이들도 입도 뚫었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냥 늘상 그래도 턱걸이 아프고 맥이었고,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간이 개운해서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밥 들고 돌아 누웠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지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나서서 어전에 담낭은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지금 두문도 먹고 있습니다. 안쪽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예, 그다음에 지방간이 오른쪽 옆구리 개우던 게 지금 예, 손을 바꾸고 그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0: 예.
3: 예, 예 이러니까 옆구리 아예 앞에까 영,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제 동생도 그렇고, 집안 아줌마도 그렇고, 옆에 집 분도 그렇고, 예. 이,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예, 좀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명길 선생님들을.
0: 예.
3: 그러니까 제가 효과를 보는 거 보고서, 모두 거기 가서, 지금 이명길 선생님들 치료를 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0: 이명길 선생님들 이야기 없으면 가서 기다리기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는 겁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알기라고 내일이 옆에 집 할머니의 입 치아가 빠진 지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두 번 찍든지 하든지 어떻게 거기 가서 이사를 배우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이사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0: 예, 치과하고 리

0: 민규 선생 이야기 됐습니다. 민규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예, 예.
1: 그래서 예, 두 분이 갑니다. 그분은 집가고 저는 이명길 선생님 댁 가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약됐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병치료에 관한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치료 이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도강중연 3층에 가게 되면 척추 그 병치료 스피인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피인 MT를 하는데 이것은 척추병 치료 새로운 이기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3국 건강학자들이 연합으로서 개발한 우수한 척추치료이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 이야기다면 제일 선진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싸머의 제약 교정치료이기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싸머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의창으로서 그 뭐 그 전자칼을 역할하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싸머의 정상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딱 컴퓨터로서 이 의료기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작용한다 이게 다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어느 부위에 다슬이 더 힘을 가강하라고 이렇게 싸움의 정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척추병 치료이기가 바로 도강중연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피인 MT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기 바쁘니까 그저 척추치료이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척추치료이기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전출 범위 내에서 제일 선진적인 비수술 싸움의 제약 교정 계통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로서 보면서 어느 부분을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을 더 약하게 하고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척추병을 치료해주는 새로운 이기가 나왔는데 척추병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척추병 증상을 모두 방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치료율은 100분제 86에 해당, 제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100분제 86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100분제 96 정도까지 96부터 86 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치료기를 쓰게 되면 통통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약에 여기에 딱 가시게 되면 내가 만약 여기 그 국가병원에 제일 낮아서 시립병원 그리고 뭐 저기 저희병원 옛날 연면병원 이런 몇 개 병원에 진단을 갖고 가게 되면 직접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찍은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진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약에 우리 척추모병이라면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통통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수술하자면 수술은 펑션이 커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들 건데 수술한 다음에는 원래보다도 더 걷기 힘들고 귀에 다니는 이 정도까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들이대기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 건강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싸움의 제야 치료 방법이라는 이런 그 의료기계로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찾아가시게 되면 한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알입니다. 하루 건네시 하게 되었는데요. 딱 컴퓨터로서 몽땅 그거 조절하게 돼요. 만약 우리 그 컴퓨터 저기 댄스의 사람 보셨죠? 보통 그 의창 수술하는 거 의창 수술은 칼을 대고 전자이기로서 이거 조절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이기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율이 100분제 86 내지 96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백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하는 우수한 치료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료의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

한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리봉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내가 끄물인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왜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말했죠. 하지만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지만 씨앗은 겉으로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땅속 깊은 곳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그것은요, 이미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지 못하는 곳,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싹을 틔우고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습관이 한 번에 포기하지 않으니 언젠가 거대한 나무가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네, 저랑 함께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은 땅속이라도 씨앗 하나 심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용기를 응원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륭양녕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오늘도 저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 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고 계신 이 고구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영양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는요, 분명히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조리 방식에 따라서 생리적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체중과 혈당 관리 효과를 또 훨씬 정확하게 얻으실 겁니다. 자, 먼저 찐 고구마부터 살펴볼까요? 100g 기준 열량은 약 76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은 약 17.7g입니다. 같은 무게의 밥즉 100미 기준으로 보면 열량은 116kcal, 탄수화물은요 25.9g으로 고구마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네, 여기에 고구마는요 식이섬유도 더욱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높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당지수 즉 GI지수는 연구에 따라서 63에서 77 사이로 중간 또는 높은 범주에 속하지만 밥이나 빵에 비하면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자, 중요한 실수 포인트는요, 많은 분들이 밥은 그대로 드시면서 고구마를 추가로 드신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다이어트에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기존 탄수화물을 대체해야 됩니다. 다음은 군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군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90kcal로 찐 고구마보다 높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 이 당지수인데요. 특정 연구에 따르면 껍질 제거하고 또 이 45분간 이 군 고구마의 GI지수는 94에 달합니다. 이것은 포도당의 GI가 100인 점을 고려할 때 거의 혈당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 구우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당분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군 고구마 내부의 전분이 분해되면서 소화 흡수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마이야르 반응과 캐리멜화 반응까지 더해지면서 맛과 향은 극대화되지만 혈당 반응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1: 네, 크기가 큰 고구마는 하나에 약 300g, 열량으로는 270칼로리 정도로 이미 밥 한 공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군 고구마는 사실상 당 섭취에 가깝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구마 말랭입니다. 정말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0: 그렇죠. 네.
1: 100g당 열량이 203.
0: 때는요, 꼭 무가당 고구마 골라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1: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고구마 칩입니다. 이 고구마 칩은 고구마를 얇게 썰어 대부분 튀긴 가공품인데요. 100g당 열량은 512kcal로 일반 감자칩의 530kcal와 거의 동등합니다. 오히려 지방 함량은 일부 감자칩보다 최대 3배 높을 수 있으며 사용된 기름이 팜유인 경우 포화지방산 섭취 증가로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겉보기에 고구마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전형적인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에 해당합니다. 한 줄만 섭취해도 열량으로는 이미 밥 한 공기를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종합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공급원이며 어떤 형태로든 열량이 낮지 않습니다. 둘째, 네. 체중 조절과 혈당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찐 고구마가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군 고구마는 혈당 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당뇨 환자분들은 피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1: 고구마가 건강식품이라고 저도 좀 많이 먹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러지 말아야겠고요. 네.
0: 그렇죠.
1: 넷째는요, 고구마 말랭이와 고구마칩은 더 이상 간식이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고농축 탄수화물 또는 튀긴 지방식품으로 인식하셔야 될 텐데 같은 재료라도 조리와 가공에 따라서 대사 효과는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고구마 드실 때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해 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 뭐 많은 식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거나 또 평소에 어떤 습관으로 드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고구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주위 분야 혹시 피아노 잘 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혹시 피아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아노를 잘 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10급까지 쳐놓고 그리고 노래는 10급만큼은 잘 못하더라고요.
1: 아, 그럴까요?
0: 자, 악기를 잘 들으는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요, 노래도 어느 정도 잘 부를 거라고, 적어도
1: 네, 그렇죠,
0: 음정은 안 틀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노래방에서 가서 보면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놀랄 정도로 음이 잘 맞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1: 저도요.
0: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닌데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겠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뇌 속에서 음악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 보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는요, 기본적으로 기호, 동작 변화의 과정입니다. 악보를 보고 그 기호가 어떤 음이인 음높이와 뭐 리듬을 뜻하는지 해석한 다음 그 정보를 손가락의 정밀한 동작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전형적인 절차 기억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타기, 타자 하기, 춤추기와 같은 부류의 학습이죠. 여기 관여하는 뇌 영역은 기저핵, 소뇌, 운동 피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과정은 청각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베토벤은 후기에 거의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골작을 인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1: 그래서 네, 악보라는 시각 정보만으로도 음악을 구성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피아노는 10급이라는 것은 뛰어난 손가락 기호 협력 능력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뛰어난 청각 능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반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래는요, 청각 운동 피드백 루프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음의 높낮이를 구분해야 되고, 네, 둘째는 성대라는 아주 섬세한 근육기관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네, 성대는요, 피아노 건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해진 버튼도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오로지 근육의 미시한 장력 변화로 음고를 조절해야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요, 노래는 실시간 피드백이라는 필수적인 점입니다. 내가 낸 소리를 귀가 듣고 뇌가 이 음이 목표 음보다 조금 높구나고 판단한 뒤 다음 순간 바로 성대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각 운동 피드백 루프가 되겠습니다. 청각 피질, 운동 피질, 소뇌가 함께 작동하는 거죠. 네, 프로 가수들이 무대에서 인이어 모니터를 쓴 이유도 바로 이 피드백 코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자, 그럼 이쯤 되면 질문 하나,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피아노 10급인데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각 기호 변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음고 지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이 선천적 음치라고 불리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은요, 악기 연주는 문제없이 잘하지만 자신의 목소리 음정이 틀렸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요, 소리는 잘 듣는데 성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훨씬 더 흔한 케이스인데요, 남이 음정 틀리는 건 바로 알아채면서 자기는 똑같은 틀리는 부분도 잘 못 알아내고 네, 못 구분하는 것이 여기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뇌는요, 목표 음고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명령을 성대라는 정말 근육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약한데요, 다행히 이 경우는 훈련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대 근육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제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답니다.
1: 또 이따 이 밖에도 기타 짐에서 노래하는 소위 뭐 편곡은 이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는데,
0: 그렇죠.
1: 네, 리듬감은요, 내부 시간 표상 능력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선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악 능력은 하나의 단일한 능력이 아니고요, 음고지각, 리즘 처리, 절차 기억, 청각 운동 변화, 내부 청각 표상 등 여러 개 독립적인 뇌 기능이 모여서 음악적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위 분들 혹시 뭐 피아노 네, 잘 치시는데 노래 잘 못 부른다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다들 또 저희한테도 그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한 사람들 노래도 잘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0: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저희들은 아닙니다.
1: 네,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0: 그럼요. 네. 네.

0: 우리가 피부 차단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름이 되면요 꼭 챙겨야 할 물품 중에 저희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밖에서 실외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 활동이 많으신 분은 더욱더 이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이 여름이 되면요 피부 관리에 어떻게 신경을 쓰십니까? 피부 차단제 많이 바르십니까?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십니까?
0: 근데 저는 피부 차단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네. 늘 발라요.
1: 어 진짜요?
0: 네, 따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함유된 피부 차단제가 들어있는 제품 선택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너무 두텁지도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현명한 선택입니다.
0: 네.
1: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피부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아니나 진짜로 중요하기는 하는 건가?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의 27살 쌍둥이 자매를 보시겠는데요. 이 27살까지도 두 사람의 피부 차이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쌍둥이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외모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네, 바로 햇빛을 훨씬 더 많이 쬐는 쪽이 많이 늙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61살 쌍둥이 자매를 보겠습니다. 그들 역시 한 분의 피부는 칙칙하고 처지고 기미와 주름이 많고 거칠기까지 한데 평생 일광욕을 즐겼고 16년간 흡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요 가능한 한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차이가 단순히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연구에 따르면요 피부가 젊어 보이는 정도의 최대 40%는 비유전적인 요인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으로는 바로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186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햇빛을 더 많이 쬐는 쪽이 눈에 띄게 또 나이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자외선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급성 염증, 즉 화상을 일으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심하면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는 DNA 손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피부 속의 면역세포 수가 줄어들고 유해물질을 인식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 결과 암으로 변해가는 세포를 몸이 제때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통계를 보면요 비흑색종 피부암의 약 90%는 악성흑색종의 약 65%가 자외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말하는 이유는 햇빛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꼭 필요하고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돕기도 하는데 문제가 과도한 노출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직접 일광량은 발과 다리를 노출한 상태에서 주 2회에서 3회, 해당 1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얼굴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얼굴은 자외선 손상에 가장 집중되는 부위입니다.
1: 네, 그럼요. 이 자외선도 좋겠고요. 우리 평소 뭐 햇빛을 많이 쬐을 때, 뭐 흐린 날씨도 뭐 많이 좀 어느 정도 자외선이 우리 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자외선 차단도 좋겠고요.
0: 예. 요즘엔 양산 같은 거.
1: 양산도 좋습니다.
0: 마스크 같은 거, 그렇죠. 모자 같은 거.
1: 네, 기능성 팔토시도 나왔다고 합니다.
0: 어,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병 중에서도 사람을 고생시키는 병 중에 피부 질환병도 특히는 피부암은 자외선 때문에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겠습니다.

0: 이어서요,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서 꼭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요. 혹시 화장실에 앉아서 심심할 때 이 두루마리 휴지를 사실 야 이건 좀 두루마리 휴지를 자세히 살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1: 저는 있어요. 어,
0: 진짜요?
1: 예, 보거든요. 저는 또 두루마리 휴지 살 때 꼭 좋아하는 게 있어요.
0: 야, 특정 브랜드나 예, 뭐 무늬나 이런 거
1: 있으십니까? 무늬가 있는 거. 어, 진짜 그래요? 예쁜 무늬가 있는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0: 진짜요?
1: 요 예뻐요.
0: 아,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세심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 자세히 보면요, 휴지 만든 이 휴지의 하트 모양. 참나 이거 이런 것도 있네요.
1: 있어요.
0: 꽃 모양.
1: 동물도 있고.
0: 진짜요?
1: 못 보셨나 봐요.
0: 못 봤습니다.
1: 제가 사드릴까요?
0: 아니 그게
1: 제가 그 사다 못해 두루마리 휴지까지 뭐.
0: 그런데요, 대체 이런 귀여운 무늬를 놓을까요? 자,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뭐 그냥 뭐 예뻐 보이라고 뭐 기억해달라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비싸 보이려고 만든 뭐 장난일까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아주 과학적인 질문이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답도 해드리겠는데요. 자, 첫째는요, 고정 역할이라고 합니다. 요즘 휴지는요, 대부분 여러 겹의 종이가 포개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겹겹이 쌓인 종이가 서로 밀리거나 어긋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자, 무늬 없는 뭐 휴지를 쓰다가 보면 두 겹이 따로 놀아서 뜯을 때도 삐뚤삐뚤, 닦을 때도 찜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바로 엠보싱 가공이 되겠습니다. 강간암력으로 종이 자국을 만들어내면 여러 겹의 종이가 서로 단단히 고정돼서 밀리거나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엠보싱의 첫 번째 핵심 기능이랍니다.
1: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도 무늬가 있고 예쁜 건으로 산대요.

0: 사실 솔직히 두루마리 효진은 가장 불,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쓰지 않습니까? 가장 네. 은밀한 곳에 쓰고 있는데.
1: 그렇죠.
0: 이상하게도 네. 저는 그래도 이쁜 걸 보면요, 그걸 사고 싶다니까요.
1: 야, 이런 것이 있는데 한 번 또 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진짜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0: 둘째는요, 부피감과 네. 포근함 증가라고 합니다. 네. 엠보싱을 할 때 종이 섬유구조가 물리적으로 늘어나면서 종이 자체 두께와 부피감이 증가합니다.
1: 네.
0: 한 연구에 따르면 무늬가 없는 종이보다 엠보싱 처리된 종이의 두께와 부피감이 최대 15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은 같은 크기더라도 포근하고 또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1: 자, 그리고 셋째가 되겠습니다. 흡수성 향상입니다. 자, 엠보싱을 하면 종이 사이에 공간이 더 많이 생겨서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엠보싱 처리 후 휴지의 흡수 능력이 최대 6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흡수 속도는 무늬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엠보싱은 빨리 흡수하는 것보다 많이 흡수하는 능력을 높여준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화장지에 들어가는 귀여운 무늬는요,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종이를 고정, 그리고 부피감과 포근함 증가, 그리고 흡수력 향상이 이 세 가지가 아주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저는 하나, 시각적인 향수를 느낀다고 할까요? 아무리 그냥 쓰고 버리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네. 보는 내내 즐겁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늬 있는 걸로, 예쁜 걸로. 사람이 즐거워야 되니까 뭐 가격도 얼마 안 차이가 나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사람한테는 세 가지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볼을 보는 것이겠는데요. 어찌됐든 기분 좋게 볼을 본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알록달록 예쁜 걸로 사드릴까요? 두루마리 휴지.
1: 감사합니다.
0: 제가 또 두루마리 휴지까지 들고 올 일은 없어야겠죠.
1: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집에는 어떤 두루마리 휴지 쓰고 있습니까?
1: 네.
0: 네, 뭐 저처럼 이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과학적으로 좀 포근해서 쓴다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1: 네, 궁금해도 물어보기 좀 그러네요.
0: 사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1: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일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한다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봐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의 특점 자체는 본 제품을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지원액은 60각에 70각을 주면서 그게 안부 치료기까지 따라가니까 딱 현금으로 말해도 뭐 한 각에 한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만한 우대활동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또 우대활동 이제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해도 그리고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은 5일째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활동을 5월 10일까지

0: 많습니다. 특히 안부 치료 얘기를 써보신 분들은 그 우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딱 안경처럼 눈에다 걸고 있게 되면 그게 해면 그 빵이 나오면 해면 그 막 방귀가 나오면서 안주의 침해를 안마해주게 돼 있거든요. 눈을 지긋하게 감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보조로서 세 가지 보조로 나눠서 안마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눈을 손으로 대구면 되기보다 이렇게 하는 안마는 감염도 막아주고 효과가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사지원에 거든 예, 오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아, 예,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예, 여러 면에 지금 많이 도와졌습니다.
0: 거꾸로.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물 겁니다. 예.
2: 예, 예, 이거 써보니까 나 예, 특히에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나고 예, 그 아침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구나도 합니다. 맥이 다 떨어지고 이러는 게가 예. 이런 정도 완전 없어지고 지금 머리가 정신하면 기억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뇌 충족한 혈액 공급이 따라가는 것은 매개 기억 세포마다 영양 공급을 한 개 기억 세포 기억 세포마다 영양이 따라가니까 기억이 잘 되고 젊어지고 신심이 나죠. 예, 예.
2: 예, 그리고 이제 몸 같은 날이 차오기도 기관지 때문에 가지고 기침이 자수하고 뭐가에 칼에서 잘 많이 붓고 이래던 게, 예. 이 정서도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무슨 지침도 안 나고 칼에도 완전히 없어지고, 예. 그리고 하나 또 특기도인 게 위가, 예. 야, 미축성 위염을 내서 내었는데 한 10년 됩니다. 위염을 내서.
0: 예.
2: 예. 밥도 제대로 그냥 못 먹고, 예. 매운 거, 찬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당탈한 거나 이런 거 기본 못 먹었습니다. 소화미냐, 이래서. 이런데 지금은 이거 쓴 다음에 내가 소화 참 잘 되고 뭐 지금은 닦아나간 거 먹어도 이렇고 뭐 내온 거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428가지 영양 활성소에 여기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18가지 아미노산이 엽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질 이유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생기게 되어 있죠.
2: 예, 그리고 이거 쓴 다음에 특히 이게 맹세가 예,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감기나 뭐이나 이런 거 전혀 아예 합니다.
0: 아, 그럼요. 인삼 로갱이 5~6배 효과라는 게 어디에서 이런 효과를 보겠습니까? 인삼 안 썼는데, 로갱 안 썼는데, 인삼 쓰자 해도 뭐 그 반응이 무섭고, 로갱 쓰자 해도 혈압이 무서워서 못 쓰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효과가 충분하게 체현될 겁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2: 예, 선생님 보니까 이제 뭐 이 원 가격대로 이제 올라간다는데 이 원 가격대로 되기 전에 오늘 내서 60강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저, 나는 위가 좋지 않습니까? 이거 싸지 원했으니 내가 쓰고.
1: 네.
3: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0: 아, 예, 그래요?
3: 사람 지금, 저, 예, 내가 이거 먼저 내가 쓰고 좋으니까 집에서 위에 위축성 위험인데 위가 자, 전혀 음식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0: 네.
3: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맥이 똑 떨어지지. 근데 이거 쓰고서 벌써 두 달 쓰니까네 위가 이게 음식이 안 맛이 오면서 배가지 저 배가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나
0: 아 그렇죠 얼리밀지 않고 예. 내리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3: 예, 예. 그래 그 얼리밀 때는 입에서 냄새 나고 그 딱 그래 죽이 냄새 씨지 그러면 그 배 안에서 그 뱅뱅 돈다면 내려간다만
0: 어 그래 그렇죠 얼리밀 예, 때는 비위가 허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예. 비위를 가강시켜주는 차원이니까 내리밀어 주죠.
3: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문제는, 뭐, 어디는, 너도 딸 썼는데, 오전에 완전히, 이, 저기,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만족 못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장기를 둘서 장기를 쓰는데, 그래, 이 명서방은 눈 뒤에 둘 다, 이 병에다에 나이가 있으니까, 다 병에다가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가, 어쨌든, 다른 약을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서 지금 효과가 담아서 얻었다고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둘서 이거 쓰는 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언제나 약을 계속 이때 그 이렇게 늦게 쓰다 나까니

0: 어쨌든 얼마 전에 부디는 야비가 많이 수여된다면 우리
1: 그러면
0: 이번에 또 이런 활동이 좋을 때 계속 참가한다면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선생님 예, 고맙다고 인사 올립니다.
1: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지원이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이 중풍이 다섯 번 나왔다가
1: 아유, 중시하셔야겠네.
3: 예, 그런 남이 허리를 받다가 몇 달을 허리를 받다가 아, 허리를 못 받고서 예, 그러다가 처음 계지지 흘리고 손이 떨며 밥도 바로 못 먹고 머리가 더번하고 예, 건강하지 못하고 감기랑 감기는 때 못 놓고 그냥 그저 실수할 때도 만든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러던 게 이 사주원하고 다른 약도 아임 됩니다. 무슨 약을 써도 알되 이 사주원하고 써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리 더번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조절 잘 됐고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입이 쓰겁고 손이 마대고 손발이 마대던 게 그게 감각이 오고 얼마 좋습니까? 활동 못하던 게 활동 나가고 걸음도 걸고 할까나 정이용 좋습니다. 그리고 민수방 눈이 아예 눈물이 계속 나서 그저 꼼짝 못하던 게 이랬었고 저랬었고 해서 그랬던 게 뒤들의 염치 심하고 그저 사색이 눈알이 깔깔하고 머리가 터지는 거 하던 게 민수방 써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그 사지원액은 이제 며칠 후이면 또 올라간다는데 60가 배달 받았거든요.
1: 예, 이제 5월 11일부터 원값 124원으로 된다는데 지금 99원이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거 뇌경색 후부터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해. 그리고 이제 가슴에 답답하면 시원땀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 예, 귀에서도 소리 자꾸 나지 이래 들어 약 뭐 많이 얻는데 자주 반복이 오다 내가 사지원에 지금 먹기 시작해서부터 어느 밤에 먹으니까 좀 혈압이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일정사에 많이 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 식은땀 나면 좀 식은땀이 아예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그게 콤파치 원기 부족으로서 인시 지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던 게 이 제품이 인삼독행이 다수의 스프레이 효과니까 식은땀 안 나고 잠이 잘 오고 그럴 수밖에요. 예.
4: 예, 그래 이 약에 원액이 되는데 먹기 좋고 또 특히 흡수 빠르고 나는 이거 아 정말 오전에 먹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동생 좀 이거 자주 이거 땡하는 일을 하는데 아, 눈이 깔깔하고 자주 피지고 자주 저 혼나 바르면 눈물 영 자주 나옵니다.
1: 그렇죠.
4: 이래 놓으니까 약들 마시는데 효과가 개별 뭐 자주 반복이 와서 내가 그래 이거 냉세바이 지금 효과 좋은데 이거 써보라고 선생님과 물어봐달라고 그랬습니다.
1: 예, 그 땡한 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큰 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한해야 되지 용접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게 되면 눈이 어느 정도에 가서는 큰일 납니다. 눈이 희뚝 번져지거나 모든 눈 안구고 싶어할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데 그래서 대한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정하는데는 거의 조건 보호가 없을 정도로서 명사방을 쓰는 게 기본입니다. 이러면 눈을 보호해주면서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소방 쓰게 되면 시력에 영향 없습니다. 예.
4: 아 그럼 이번에 받아 쓰겠답니다. 예.
1: 그래라 하셔. 예. 아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5: 예.
1: 잘 들려요.
5: 아 두 분.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사지원에서 한 8개월 더 먹었습니다.
1: 아, 예, 예.
5: 정말 확실히 썼습니다.
1: 너무 좋다는 감 느끼죠? 예.
5: 예, 반응이 하나도 없지. 아무거나 먹어도 불편한 점이 없지. 밥이 맛있지. 눈썹이 얼마나 썼습니까? 아침에 훌게 나오면 정신 상태가 좋고, 약이 정말 확실히 썼습니다.
1: 예.
5: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좀 자문하기.
1: 예.
5: 나 지금, 저기 피부병 약을 먹는데 아침과 저녁에 이 사지원에 먹는데 하루에 세 번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1: 됩니다. 얼마나 더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세 번 드시면 이거 먼저 드시고 병약은 병약이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고 그렇게 하셔.
5: 오기미 점심에도 먹어 됩니까?
1: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하셔. 예, 예.
5: 예. 난 지금 두 번은 그냥 먹는데 약은 정말 남을 데 없습니다.
1: 남을 데 없습니다.
5: 반, 예. 예, 반의 하나도 없지.
1: 장수제품.
5: 먹으니까 머리, 예, 머리 정신하는 것 같이. 야, 정말 약이 좋습니다.
1: 예.
5: 나는, 그래도 당연히도 왜 그 정신 만기로 병원에나 막 쉽게 갔댔는데, 올해는 이 약을 먹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해나면 정신 상태가 기분이 좋습니다.
1: 어, 실려간 적이 없죠, 병원에. 금년에는.
5: 네, 하나도 그런
1: 그렇죠. 이제 1년 견지하는 사역에 다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
5: 예, 약이 좀.
1: 그렇죠. 예, 예. 열심히 쓰세요.
5: 어떻게 먹을?
1: 예, 식전에 그저 한 대씩 빨아들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전에 빨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양치질 하세요.
5: 예, 선생님, 근데 그거 OIC 가루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먹습니까?
1: 어, OIC 가루는 그 중간에 아침과 점심 예. 그 중간에 그 양을 따라 한 술씩 따서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드세요. 예. 여기 셀레늄이 예.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량원소 셀레늄이라는 게 우리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정신, 예. 아침과 야. 정심 사이, 정심과 저녁 사이, 예, 어간에 한 번씩 풀어 드세요. 예.
5: 하루에 한 번입니다, 예.
1: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됩니다. 두 번 드셔도 됩니다. 예, 예. 예.
5: 야, 약이 있어야지 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5: 나무 길을 때 없습니다.
1: 어, 맞습니다. 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예, 그런 428가지 영양 활성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5: 예, 선생님 말씀하는 것과 정말 똑같습니다.
1: 아, 그럼요.
5: 좋습니다.
1: 예.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은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가시나무에서 자란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것도 역시 모래밭에서 자랐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그 나무 자체가 모세근이 너무 많아서 수토리오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봐서는 인삼이 모세근이 많은 것처럼 이것도 모세근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땅 속에 좋은 영양을 충분하게 흡수해서 자신이 띄운 이 나무 자체에 DNA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열매는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쭉 견지해서 복용하시고 이번에 특히 우대 활동이 하나는 이번에 사지 원액은 60가게 70가게 그리고 원가 99원으로 5월 10일까지 그리고 안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공장 측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드시기 쉽고 명세반 눈빛 치료는 식후에 드시고 식전에 사지 원액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정신이 나고 그리고 삼고가 해결받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잊기 쉬운 소중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업무, 학업, 관계의 압박은 우리의 마음에 무게를 쌓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소리, 산의 신선한 공기,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 됩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인 박용일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조선도 학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조선도 학춤은 2008년 6월에 우리나라 공무원에서 비준한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명부에 오른 아주 큰 종목입니다.
0: 2008년에 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 명부에 올랐군요. 그렇다면은 이 우리 조선족 학춤의 류전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예, 네, 이 학춤의 주요 그 류전 지역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소와 길림시 등 기타 일부 조선족 직거구입니다.
0: 네.
1: 그 중점지역은 안도현이고 주요 보존 단위는 안도현 문화관이며 그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는 제2대 전승자인 강덕수인데
0: 네.
1: 그는 오래전부터 제1대 전승자인 김재선이라는 사람한테서 학성을 전수받고 또 그것을 보호하였습니다.
0: 아, 그러니 지금은 제2대 전승자까지 나왔군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뭐 장고춤 여러 가지 춤은 아는데 이 학춤은 어떤 춤인지 좀 궁금합니다.
1: 예, 그 우리 그 학춤의 기원이 오래된 그 춤으로서
0: 네.
1: 학 모양이 그 탈을 쓰고
0: 네.
1: 날씨의 움직임을 재치 있게 무형화한 귀한 조선족 민속 예술입니다.
0: 네,
1: 예, 학춤에 대한 그 최초의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0: 네.
1: 고려 시기부터 보이는 게. 고려사의 기재에 의하면 학춤은 77명이 참가한 대형 가무등의 한 부분으로서 오방 소용무가 끝나면 학 연화대를 추었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춤에서 학은 전반 과정에서 연꽃을 터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1493년에 출판된 악학 계범에는 박을 치면 청악과 백학이 나는 듯이 발을 들이고 지랑판 앞에 나아가서 라는 춤 보법을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0: 네.
1: 이는 학춤도 독립적인 무용예술을 설명해줍니다.
0: 그렇다면은 이 조선족의 학춤은 어떻게 전승이 됐습니까?
1: 네, 그 조선족의 학춤은 연변에서 제일 처음 민간 예인 김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승되고 시연되는데
0: 네.
1: 그가 그 마을에서 학춤을 출 때는 흰 옷을 입고 초신을 신고 또 흰 부채를 만들어서 학이 날개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이 김대선은 1890년에
0: 무형문화재 유산이 젊음을 통해서 주목받게 함으로써 전체 온라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조선족 학춤은 선학을 이미지로 한 전통춤이며 연변 조선족 민속문화의 찬란한 보물로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작이 가볍고 자세가 우아하며 미적 가치와 문화적 상징 의의를 겸비하고 있는데 안도현은 이 항목의 중요한 전승지로서 무형기술의 보호와 전파 및 혁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온라인에서 5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이 젊은 블로거가 1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 문화와 만났을 때 전통과 조류가 공명하며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무형문화유산 대화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이번 염년 방문 중 9월은 안도현 문화관으로 찾아가 모리평 무형문화유산을 배우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조 학춤의 5대 전승자인 리영화에게 몰입식 교육을 받았고 기초적인 춤 기법, 호흡 리듬, 정확한 형체와 자세, 심층적인 문화적 내포에 이르기까지 학춤의 멋을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학춤의 생동감 넘치는 운치와 정신적 핵심을 구현함으로써 전통춤의 정수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학춤의 혼을 진정으로 리하기 위해서 9월엔 안도 백화곡 등 지역에 가서 렌즈를 부삼아 연변의 자연생태와 학춤 동작을 융합시켜 문화관 속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일상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숏클립 형식으로 수많은 대중들의 시야에 전달했습니다. 연변에서 학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지내는 동안 9월은 연변의 학 그림자 속에 민족의 기계가 숨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숏클립에서 연변 사람들은 땅을 옥토로 일구는 능력뿐만 아니라 힘든 나날을 박자로 만드는 마음도 있다. 학처럼 두 발이 진흙 속에 빠질지라도 흙탕물을 덜어내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용기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동방미학과 따뜻함이 가득 찬 학춤 쇼클립은 동영상 플랫폼에 공개되어 수만 명의 네티즌들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산과 바다를 뛰어넘은 무형문화유산의 만남은 가장 진실한 문화적 공감을 통해서 더 많은

많은 젊은이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다가가고 이를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전통문화가 더 젊은 감각 속에서 대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 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

여태껏 고생한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왜곡이라는 공간적 이점까지 더해져 모든 일의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남의 시선, 사회적 통념이 아닌 온전히 내가 되었다.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이 여행이 낯선 풍경들이 새로운 인연들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다는 걸 데이비드 덕분에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매 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내가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도 여행을 통해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인생이 180도 바뀌지도 않았다. 대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됐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됐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죽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평생 간직할 추억이 많아졌다. 여행을 통해 얻은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행을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은 여행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자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쥐뿔도 없는 편에 가까웠는데요. 그가 돈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워킹홀리데이 동안 모은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느낀 점들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편안했고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야외에 텐트를 치고 로숙에 가까운 야영을 하는 그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젊음이란 무엇인가 되돌아보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있고 그 취향은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저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여행은 젊었을 때만 가능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의 세계 여행기를 읽으며 세상엔 상상 그 이상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마음 한구석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여행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은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당연한 이치도 새삼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로 인해 감동받는 살아갈 만한 세상임에 스르르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가진 게 많아 여유롭게 쓰고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분명 돈은 우리의 삶과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적은 돈으로도 만족도 높은 삶을 즐기는 그들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며 낯선 문화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복받으며 누리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와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그때 느꼈던 평온함과 기쁨은 잊히지 않습니다. 바람의 향기, 맛있었던 음식의 기억, 만난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스스로가 성장한 모습까지 모두 하나하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우리의 삶에 색채를 더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칠 때마다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힘을 주며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여행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부루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루 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바꿔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으로 된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행복이 노동실 피어나는 시간,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노동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김치의 매력과 정겨운 맛을 담은 노래, 림성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군 작사, 리태허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분이 혈배강의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하나는 전문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전을 녹이고 이래는 펩티드, 이 두 가지 약 조합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위에서 이렇게 두 가지 약으로 나왔겠는가? 예, 기질은 한 세트가 두 과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절대 한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도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추 전부터 제가 값이 오른댔지 않습니까? 예, 공장 측에서 통지 왔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값이 올랐습니다. 예, 원래 598원이 된 거 지금 698원 올랐습니다. 100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엄청 좋습니다.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10세트면 한 200날 좌우 잡술 수 있습니다. 예, 반년 쓸 수 있죠. 그리고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송하는 데 변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세트 더 드리면 20세트 가게 되고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40과학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10세트 20과학을 더 드립니다. 혈배강의.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것도 변함이 없죠. 예, 그런데 오늘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20세트를 더 드릴까나 예, 40과학을 더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우리 침구 12번 놔드릴 수 있죠. 예, 또 침구도 싫다 하는 분들 또 20세트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활동이가 엄청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림일호방하고 장루통은 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어떤 약을 선택해야 자기 몸에 맞겠는지 예, 그리고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혈배강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째로 효과를 보는 것이 뭔가 혈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혈배강은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했고, 예, 그리고 700여 명의 이학 박사들이 못 알아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달러든 작은 분자로 인해 나왔기 때문에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예, 중약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구급치료약으로 쓰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와야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죠. 500돌든이란 게 어떤 개념인가? 우리의 그 입안의 입구, 입안의 그 점막 있지 않습니까? 구강 점막. 거기 구멍이가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처방. 37, 이건 다 아시죠? 운남 문산 37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울금 예, 들어왔죠. 그래서 울금 이 약제는 여러 가지 간병 환자분들한테 좋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라 믿거나 예, 자꾸 광저우증이라 믿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고 예, 위진이란 게 기실은 우울하다는 위제지 않습니까? 예, 우울증 환자인데 무조건 이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간경락이 막혀서 간열이 세서 혈압이 자꾸 높아진다. 예, 이런 분들. 37, 혈관 탄력 회복해주죠. 그 다음에 치설, 이거는 정맥. 정맥 그 작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맥에 이런 혈전을 몽땅 녹이는 이런 작용이 있죠. 그래서 정맥 꼭장이 남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좋고 자지청피관, 이 자지청피관은 미세순환에 좋습니다. 약한 혈관들을 다 들고주고 이래가지고 약한 혈관이라면 우리 손끝에 발끝에 혈관, 그 다음에 시신경 끝자기 혈관, 그 다음에 대뇌 혈관, 이게 몽땅 약한 혈관입니다. 이

0: 이걸 열어주고 자지 청피간에는 우리 림상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뭐 설명하는가? 우리 이 혈배강 씀으로써 부메큐스라면 달러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타민 E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E는 약과기 직접 썼습니다. 매 한 알마다 33.4ml씩 들어가 있다고 딱 써놨습니다. 명백하게 써놨죠. 그 비타민 E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관 탄력 도와주고 우리 그 러인 반점이라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게 되면 많이 젊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절은 거슬러 나타나는 것이 젊어진다 한다 할 때는 이런 오장육부 속 끝자까지 등에 다 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의에서 항상 병을 볼 때 어떻게 병구합니까? 望闻问切. 먼저 望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일 첫자리에 놓죠. 턱 얼굴 보고 이 사람이 어디 문제 있다 이것을 우리 짚어낼 수 있죠. 어쨌거나 얼굴이 오장육부가 다 거기 반사점 있고 그리고 치채오라는 게 있습니다. 채오라는 건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구멍 보게 되면 일곱 개 구멍이가 제대로 공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오장육부를 또 말할 수 있죠. 콧구멍 이 비염 해도 코에다 대고 아무리 뭐 소염제를 썼을 때 없습니다. 코는 직접 피로 통했기 때문에 폐에 열이 세게 되면 코가 말라들고 폐가 한기가 세게 되면 코에 자꾸 이런 그 콧물이 나오면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게죠. 예, 그리고 눈. 눈은 간으로 통하는 건 다 아시죠? 간안통로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눈. 그리고 귀. 귀는 곰팥이죠. 그래서 귓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눈구멍 두 개, 입. 이분은 우리 직접 뭐 이런 식도 그다음 위 그 짝으로 음식이라면 들어가고 위열이라면 쓰거나 하게 되면 입구 차이란 나고 다 아시죠? 혀는 무조건 이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 열이 세다 할 때는 혀가 벌거벌게 나면서 혀가 막 갈라 터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의 문제, 치차오 이것을 해결해 주자면 꼭 우리 혈배강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빵콜 이것을 녹에 내보내줘야 됩니다. 예, 빵콜 그대로 내보내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롱지 빵콜 이거는 여기 에 단삼, 치사오하고 텍사란 약재 들어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네,
2: 나도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나는 관심병을 주사로 두란 사람입니다.
0: 네.
2: 주사를 해도 계속 후두두하고 항항하고 놀랄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소리 주심하는 계속 그러만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혈배강 먹음에부터는 그런 증상들이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저기 주심한도 안 가지고 다니도 없습니다.
0: 네.
2: 놀라 이거 그리고 소리 이 약을 먹으니까 잠에도 증상으로 됐지 아주 좋습니다. 나는 계속 앞으로도 이 혈배강 먹을 예사인데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0: 이분이 활동이 좋습니다. 6세트에 4세트를 또더 드리고 이래도 한 반년 쓸수 있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288-0018번 전화 치시.
2: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한 넉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쭈근하고 어림지나고 그리고 그런데 어느 게 소화가 바라야 되고 입안이 쓰겁고 내겼고 그리고 손발이 시리고 이래서 정말 가슴 고통 다 깼고 왔습니다. 천약이란 천약은 다 써보고 효과를 못 봤습니다. 친구도 얼마 했겠습니까?
0: 네.
3: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는데 이 혈배강 써서 얼마 있어서 한 달씩 가나 이 오림지 나던 게 없어지고 그리고 손발이 시리는 게 따뜻해하고
0: 네.
3: 소화가 이래던 게 소화가 잘 되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0: 네.
3: 그러던 게 밤잠 잘 자고 할까나 좀 맥이오고 정신합니다.
0: 네, 예.
3: 그래서 이 혈배강 활동이 용 좋은 것 같은데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받자고 그래.
0: 예, 이번에 10세트 싸도 10세트

0: 세트를 더 드리고, 네.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20각도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좋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질병을 치료할 때 심리혈관만 직접 치료해서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기초를 잘 닦아줘야 됩니다. 오장육부 기능을 잘 닦아줘야 되죠.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약재가 육색등지하고 오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오미자란 이 이름은 웨이즈 다섯 가지 맛이라서 오미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직접 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 네.
0: 육색등지.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매방순 한자입니다.
0: 네.
3: 저는 예전 색도 있고, 내 위축이 언제여서는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0: 네.
3: 영역도 너무 없어서 어떨 때는 칫솔에다가는 10분 넣는다는 게 얼굴에 바르는 심한 나이에 얼굴이기도 하고, 약도 먹고는 아예 먹는 것 같아서 또 먹기도 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전화도 손에 쥐고는 전화하면서는 전화를 찾을 때 많았습니다. 지금 혈배강 쓴다음부터는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네.
3: 그리고 계속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약은 이 약을 먹으면 이튿날부터 혈압약은 끊었습니다.
0: 네.
3: 지금 무엇이나 인천 생각이 난다.
0: 네.
3: 그리고 이 혈배강 내 쓰기 전에는 예, 뇌경색이 있어서 항상 어린증이 있고 머리 얼빤하고 하던 게 붓이 풍이 와서 입과 눈이 한쪽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이사들이 이렇게 잘한다는 친구도 많이 하고 좋은 치료도 해도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0: 네.
3: 그래 내 선생님을 찾아갔지 그 뭐니까.
0: 네 맞습니다.
3: 그 선생님을 예, 찾아서 예, 선생님 친구를 하니까 나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0: 면풍에 대한 그 특정적인 이런 침구라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빠릅니다. 그거는. 네.
3: 예. 그리고 그 후부터 혈배강 쓰니까 내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예 정신하고 맥임도 모르고 다닙니다.
0: 예.
3: 예. 이 약 쓰기 전에 내 입맛이 너무 없어서 밥을 반 공기도 먹으나 마나 했습니다.
0: 예.
3: 지금 이 약 먹으니까 나 입맛도 좋고 허약하던 몸도 너무 밥을 잘 먹어서 이내 인침이 좀 소화 잘 된다.
0: 네.
3: 몸도 체중도 올랐습니다.
0: 네.
3: 예, 이 약이 먹기도 좋고 효과 너무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3: 예, 선생님 좋은 약도 특별약과 두고 친구도 잘 하시니까 선생님을 영원히 믿고 선생님 약을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예.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말씀 주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4: 예, 우리는 내가 이 혈백강을 쏴서 복용했습니다. 복용한 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약에 제일 바쁜 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째 다른 건 괜찮은데. 다른 것도 없이 어떤 나에서 무슨 그런 게 그래 참 가지 못해서 내 지금 이 새로운 약을 내도 선생님 광고하니까 약이 지금 돈 좀 좋은 게 낫고 그래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입고 이 약을 복용했는데 근데 이제 요새인가 복용해서 근데 선생님 하나씩 복용하다가 두어씩 이렇게 복용하니까 어찌나 좀 참 돈 더럽지다 더둔하게 9시 6었는데 지금 다쓴다 내 원래 9시나 다시 못한 것도 1시 전에 그냥 깨난다.
0: 네.
4: 그런 거 보는 것도 1시 전에 가해본 다방을 뺄 것이 그렇게 좀 쓸 보냈습니다. 그래도 내 아프도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말해야 될까봐. 그런데 어떻게 참이 가라없지다. 그런데 야, 이 약이 해당 약이니까 이 동안 약이 좋고 빠르구나 하면서 너무 내 기뻐서 선생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0: 일단이 우리 이 혈배강은 원래 그 저쪽에 덴타에서도 했는데 우선 나온 지 3년 넘어 됩니다.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여기 약 처방에 37분 그 다음에 전주청분하고 탱화분 천화분이 이 세 가지 분말은 우리 중에서 전징안선 산종분이랍니다.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딱 들어가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이런 신경 방면의 문제 온정시켜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있거나 또 우리 우울증이라면 우울증 또 이게 울금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텐션이나 잠 잘 못 자거나 짜증이 나거나 예? 예, 이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예.
4: 아내 동안 이 잘못된 형 가끔 더 다른 것이 나왔으니까 뭐 그건 비해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니까 모두 환자들이 잠도 잘 자고 이러면 많이 효과가 오니까 그 다음에 세력약을 우리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효과가 빠릅니다. 이 아주 환자자도
0: 빠릅니다. 예. 많이 잡술수록 더 빠릅니다. 예.
4: 만약에 어떤 시간에 계속 무슨 잠도 잘
0: 어떤 분들은 우리 그 하루에 막 11시 잡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럴수록 효과 더 빠릅니다. 예.
4: 이게 두아시 보게 할까요? 최선까지 잠이 빠릅니다.
0: 그렇죠.
4: 그래, 이 선생님 건강해야 하고 오늘 믿고 계속 이야기 쓰겠습니다. 이
0: 예, 생각 잘했어요.
4: 제가 뻔데 이거 해야겠습니다.
0: 예, 예. 예. 이제 며칠 해야 되는데.
4: 감사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육색등지라는 거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神农本草经에서 나왔습니다. 神农本草经 50번째 약자입니다. 六色灵芝라고 딱 나왔습니다. 어제 육색인가 다섯 가지 색깔은 오장으로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예, 거기 에 지지라는 게 빠지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색깔 등지가 재작용 못합니다. 이게 요인지 하는 작용합니다. 지지라는 게 우리 그 가지 색깔 나는 이런 등지를 말합니다. 예, 이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71번째 약재가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감으로써 오장육부를 기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와 기가 이래 빠질까봐 이것을 다 생각해서 나온 이런 처방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뭔가 구서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구서란 게 뭔가 이 구서를 못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영양가가 유실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에 잦아서 제대로 나오거나 예, 요실금이 있는 분들 이게 다 구서가 못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소변 참아야 할 때 가서 참아야 되겠는데 참지 못한다. 예, 바지에다 막 누고 이래 실수라고. 예. 그리고 한 방면은 또 땀색이 흘린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땀 졸졸졸 흘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도 땀 막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구서하는 작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서의 제일 좋은 처방이 뭔가 오미자하고 황계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서가 잘 되게 되면 땀색이 흘리거나 특히 밤에 도둑 땀색이 흘리거나 그 다음에 장기가 자꾸 아래로 처지는 거 이것도 구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쉬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에 뭐 양쉬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안에 추워 약간 양쉬다 예, 그런 거 양쉬라고 아예 합니다. 예, 이거 개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쉬란 건 다 이게 구서 작용이 안 되게 되면 다 양쉬에 속하는 겁니다. 예, 얼굴이 뭐 이런 처지거나 특히 처지게 되면 주름살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내장이 처지거나 위가 아래로 처지거나 예, 그다음에 직장이가 막 처져서 항문 바깥으로 나오거나 이게 몽땅 양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서 이것을 해결해 주자면 예, 이 오미자하고 황계가 딱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천하분은 神农本草经의 160번째 약입니다. 예. 거기에서 꽈로우근이라고 나왔습니다. 산서성의 그 꽈로우근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걸 딱 했다가서니 우리 약재는 다 여러분들 꼭 아시다시피 이거는 천연약재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도디야오차를 쓴다 그 뜻입니다. 당지의 약재를 쓰는 게죠. 예, 그래서 목이 자꾸 말라들거나 예, 이런 분들 꽈로우근이란 이 약재는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액을 보충했을 때 목이 마른다 하는 사람들 다 이게 목 끝장에 이 목이란 다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올라가게 하는 약이가 이 천하분입니다. 우리 진액을 보충해 주는 거든 중에선 중약제를 쓸 때 위치에 따라서 중약제 쓰는 게 몽땅 틀립니다. 상초에 진액을 보충해 주는가 중초에 진액을 보충해 주는가 하초에 진액을 보충해주는가 틀립니다 이거. 예, 그래서 대구 진액 보충해주는 약을 쓰면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되죠. 예, 당뇨병 환자들도 특히 상초의 상쇼 예, 이런데 특별하게 좋습니다. 천하분 그리고 천하분 이 약제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는 다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성진 진액을 보충해준다.

0: 요거는 천합은 맥동 어미자 령지. 예, 이 네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여기에 하수원은 특별하게 장도의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 장도 소화에 좋고 특히 우리 숙비람 있는 분들 변비를 해결해준 작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액이란 건 우리 눈, 눈에도 진액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도 지금 얘도 부부가 다 혈배당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우리 남편은 혀가 다 얇았습니다. 20몇 년씩 고혈압약을 달고 있던 그 약도 다 저리 떼버리고서 지금껏도 저는 반년 넘었어서 계속 이롭습니다. 평온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 올라간다. 네. 예, 그리고 어지럽고, 예, 내게 그 이런 증상이 보면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뭐, 쓰니까, 자꾸 이렇게 깨끗한 말입니다.
0: 네.
2: 물을 많이 해도 그렇고, 예, 시어 썼을 때도 깨끗한 게, 그것도 지금 끊어서 보면 한 번 다 합니다. 네, 깨끗한 그런 효과를 보고, 나중에, 뭐, 혈배가 쓰면서 선생님께서 친구고 받고 왔는데, 나 우선은 염포가 됐습니다.
0: 많이 좋아졌죠, 예.
2: 예, 088에도.
0: 아, 예.
2: 예, 신고를 좀 맞고 나니까, 예, 지금 공부를 꾸준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우리 그, 집 많은 곳에서 어머님 말 제일 잘하죠, 지금. 원래는 와서는 얘기를 하기도 싫어하고, 우울했고, 이러던 게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
2: 겁이나 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0: 그렇죠, 예. 우선 막 롱담도 잘하고, 우리 환자들과 예. 정말 친구 돼가지고, 소리.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분위기.
2: 요, 곧 하나다, 예.
0: 예.
2: 그런 뭡니까? 소화도 잘 돼, 그래.
0: 예.
2: 밥도 잘 먹지. 과일을 못 먹던 과일도 먹을 수 있지.
0: 그렇죠, 예.
2: 예, 김남민은 와도 자꾸 놀라서 그래준 것들이, 아, 그것도 영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렇습니다. 아이 놀랍니다, 지금은.
0: 네.
2: 예, 그리고, 예, 오늘 때가 숨이 차갑니다.
0: 숨이 차고, 예.
2: 예, 근데 그거 그렇습니다. 그게 왜, 예, 그 자기님이 같은 분 없다가, 그거 올라옵니다.
0: 네.
2: 예, 거의
0: 영광한다.
2: 힘이 안 들고.
0: 좋았지요, 예.
2: 내게 안 들고, 이래 올라갈까봐, 예, 영청을 줬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나사서 영청 취해, 좋습니다.
0: 예. 너무 웃다, 너무,
2: 나서, 우리, 아, 그게 아이 나서, 내가 그만해.
0: 예.
2: 예, 그리고 이제,
1: 네, 신호가 방해받고 있는데요. 네. 전파가 방해받고 있다고요. 네.
0: 네, 다음에 전화 채주시.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또 신경. 예, 뇌의 신경을 수복해주는 다섯 가지 이런 뿌리로 된 이런 처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대한 약, 치설, 이것도 뿌리에 속하는 게고, 그 다음에 황기에 당산, 딴신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하소. 이건 몽땅 뿌리로 된 약재입니다. 예, 이김에서 유효성분 추출해내가지고,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것을 추출해냈죠. 게다가 신경이가 수복되게 되면 특히 우리 런웨이성 치매 증상이 어제 뭐 발생한 일 오늘이면 또 잊어먹고 밥 금방 먹고도 돌아서게 되면 내가 무슨 차를 먹었던가 생각이 안 나고 집 가는 길도 자꾸 엇기고 엄중하게 되면 옆에 자기 마누라 보고 막 아재라지 않겠는가, 아들을 보고 막 형님이라지 않겠는가, 남의 집 가서 문 두드려 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겠다고 이러지 않겠는가. 이게 몽땅 치매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런 치매기가 조금 생긴다 할 때는 빨리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예? 막 이렇게 심해진 다음에 자꾸 치료하자고 접어들지 말고, 예? 이럴 때 이 다섯 가지 뿌리를 약제가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리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하면서 우리 심리혈관 질병 치료할 때 공론 수치에다 또 명백하게 뇌혈관이 뇌동맥경화 이걸 치료해 준다고 딱 썼고, 관심병 신자통 이건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 웨이 제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일단 이름자가 마이 웨이 제다이 이런 말이 나온다 할 때면 꼭 이런 사람들이 중풍으로 넘어갑니다. 예, 마이 웨이란 게 매기가 미약하고 제다이란 건 매기가 뒤다가 자꾸 중간에 선다. 이것이 영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은 꼭 우리 혈배강 써줘야 됩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김대현 작사, 오민환 작곡의 장미꽃 사랑입니다.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사랑에 빠진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열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근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가 담겨져 있는 이 곡은 오늘도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가 찾아옵니다.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 여러입니다. 꽃길처럼 밝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이 노래를 최승화 방계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서든 그리워하는 건 바로 집입니다. 담임 작사 리아 작곡의 귀한 길을 들려드릴게요.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곡인데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아직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담은 가요.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의 그대입니다. 깊은 감정을 담은 이 곡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두운 날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완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입니다. 햇님처럼 따뜻하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웃기를 바라면서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화,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심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 연구 우세를 충분히

0: 발휘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 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인은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대학 당위 서기 2회, 연변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2: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木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혜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공연, 체험활동, 매력전시, 도보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경관, 민속문화, 가문주제, 소비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 요소와 무형 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 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길 주민 양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거닐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목화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문화관광자원과 민속문화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산업과 민속산업, 특색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0여 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

0: 판매종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 운동을 주제로 길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주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인대 대표인 백근봉은 향촌에 뿌리내려 직책 리행 다반지를 밭두렁에서 쓰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향촌 진흥에 융합하며 실제적인 사업과 담당으로 대중에 봉사하는 련심교를 놓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2021년에 선으로 안도현 인대 대표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은 시종 고품질 발전 추동을 직책 리행 핵심으로 간주하고 당 건설을 인솔로 실무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룡천촌이 향촌 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정원 작은 당수업, 쪼끌상 회의 등 형식으로 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층 당 조직을 강하게 건설하고 젊은 당원과 치부 능수를 촌 두 개 위원회 지도부에 받아들여 당 조직이 향촌 진흥의 견강한 전투 보루로 되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입니다. 일상사업에서 향촌진흥 재반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반머리에 나갔으며 주민들을 방문해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요해했습니다. 민정민의를 참답게 수집하고 그들의 기대를 직책 리행에 녹여 적극 건언헌책했습니다. 백근봉은 촌실정에 입각해 발전계획을 솔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백근봉은 학당구 전병, 빙천 입살, 과연 귀버섯 등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병 가공 공장, 생태 입살 농장, 귀버섯 재배 기지와 태양광 온실을 건설했으며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호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백근봉입니다. 촌 집체경제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저는 당원 군중들을 이끌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산업 대상을 힘써 발전시키고 촌 집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근날래 촌 집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합 35가구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었는데 평균 수입이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백근봉은 또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농촌 환경 정돈, 인터넷 신호 피복, 소방 안전 등 대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속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구 련합 감독, 점수 구매 상점을 내오고 모순 분쟁을 해결하며 문명 향풍을 육성했으며 룡천촌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 문명 촌진으로 평이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백근봉입니다. 향후 저는 대중을 위해

0: 에 봉사하는 초심을 더 굳게 지키고 대중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향촌 일선에 뿌리내리고 산업 발전, 주거 환경,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두며 인대 대표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민생 실사를 정성껏 처리하며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해 대중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밭도랑에서 주민, 가정, 산업 발전에서 민생 개선에 이르기까지 백금봉은 청춘을 향토에 바치고 직책 리행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대 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줘 향촌 전면 진흥에 청춘의 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용암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열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 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 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0: 룡정시 인민검찰원 청년 법률지식 보급선전단 성원들이 일전 동성용진 분복진달래 꽃바다 풍경구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주제 법률지식 보급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문화와 관광발전에 심층융합을 추동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환경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1: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24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선전주간입니다. 선전주 기간, 주민 연결시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등 여러 부문에서는 연결시 영상연력위원회사를 찾아 직업건강 지켜 건강중국 함께 건설 주제 선전 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사백구역 위생봉사원, 연결시 소용진 중심위생원 의물꾼들이 기업 종업원들에게 혈당 혈압 측정과 중위 진찰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직업 건강 방어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0: 도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일 공안 시장 감독 관리 석현진 정부와 연합으로 풍경구 향촌 관광 경영 단위 민박 호텔 등을 대상해 특정 검사와 정돈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자격과 소방 안전, 위생 상황, 가격 행위 등을 전면 검사해 감독 관리 함력을 이루고 사각지대가 없게 확보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후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

51의 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넣어드리는 외에도 활동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RA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상강 종류관 체인점이 연길에 건립된 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0: 네.
1: 우리 1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진행되고는 특대 우려 활동이 돼서 선생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6과학 사실 때 5과학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196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과학 사실 때 12과학을 더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양 194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8과학을 사실 때 24과학을 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3920원에 달하는 우대 활동을 더 우리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대 활동 가운데 처음으로 약을 사실 때 같은 약을 많이 드리고는 이런 우대 활동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우리 이런 기회란 것이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염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보셔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약을 쓰시다가 약을 바꿔보시려 하는 분들, 경제상에서 우리 지금 다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라고는 이런 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활동하면서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이번 활동처럼 이렇게 큰 우대 활동은 처음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동성아초 발효균부는 우리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유일한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어떤 약에서 잘 되지 않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동충하초를 발효한 이후로 우리 지금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라든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태료, 알파 분해매, 피모 포자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우리 집은 양주가 예, 이 동성하초 쓴 게 효과 좋을까? 지금 말해서 우리 형제들, 제 친척들, 또 우리 주인 여러 사람들이 동성하초를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효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효과 좋습니다.
1: 맞죠, 예.
2: 이 약은 신기한 약이 돼서 예, 직접 써봐야 동성하초가 진짜 땅약에서 효과 없더니 고질병이 다 나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2: 예,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부모님과. 예?
1: 맞습니다. 예.
2: 제 생각에는 한 20년 강의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예.
2: 예, 선생님께서는 강의하실 때 정말 시사적으로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예, 믿고 약을 썼는데, 아이, 효과 정말 좋았습니다.
1: 맞죠.
2: 어떤 선생님

0: 선생님이 재수없게 교수 강의하시는 뒤 선생님께서는 정말 강의를 잘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미국 선생님 약서는 이리 효과 작가에 계속 수사고 또 어제 6말 배달 받았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선생님 약속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이야기 또 우리 그냥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다른 곳에서 우리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약을 바꿔서 우리 써봤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낸시가 많은 분들 모두가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본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미 동충한 저 발육면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에게 되면 그냥 어제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하강되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의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또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살기향이 있다면 한 번 더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매일 많습니다.
1: 예. 예,
3: 우리도 양수가 다 지금 동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이 많은 질병이 많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예, 다른 약을 그렇게 써도 안 되니까 예, 동충하실 써본다 써봤는데 그 어느 약에서 못 보던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맞죠.
3: 그래서 예, 지금 예, 저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병 때문에 많이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예, 우리 형제간들 우리 주위 사람들 많이 선전해서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 다 효과 좋다고 난립니다. 그래 방송을 해달라고 너무 좋다고 이래서 지금 그랬는데 우리는 나는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줬습니다. 특히 동충하초 먹어보고 약이 좋으니까 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고 예, 더 믿음이 가고 선생님도 체계적으로 강의를 어찌 잘하시는지 그러면 나는 보통 어디 가서 누구 이런 사람 영 듣기 싫어한다.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러 예, 머릿속에 들어베끼고 예, 정말 좋구나. 한쪽으로 먹으면서 들으니까 또 실감이 납니다.
1: 그래서
3: 예, 예. 예, 예. 강의를 체계적으로 듣기, 알아듣기 쉽고 들을수록 재미있고 예, 선생님 강의를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많이 선전도 합니다. 그래서 예, 저 특히 저는 심장 때문에 예, 심장이 정말 제일 무섭지, 그 말까.
1: 맞죠.
3: 만난 심장, 우리도 양주가 다 심장이나 본다. 심장통이란 말인다. 예.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그 심장 때문에 밤에도 병원 가고 이랬댔는데 지금 예, 그 심장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당뇨도 있고 예, 고혈압에 고혈지, 고혈당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오,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 예, 이 약을 먹을수록 오랜 약이고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아주 이런 특수한 약이니까 정말 해발 4,500m라는 게 그게 어딜까. 다른 약은 원래 그런 악랄한 환경에서 원래 못 자란답니다.
1: 맞습니다.
3: 이런 환경에 있어서 하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간다. 선생님 강의 들을수록 더 믿음이 가고 예. 그래서 에, 이번 또 활동이 또 특수를 줬을 때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약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그래 한 팩째 먹자고 생각합니다. 또 둘이 먹으니까 예. 약도 좀 많이 들긴 드는데 걔도 예, 저기 활동이 좋으니까 경제상에서도 저렴하고 예, 어때다 이렇게 뭐 이 약 먹으면 내 얻어놓 된다는 이런 신심이 있으니까 정말 약 먹기도 좋고 예, 이전에 나 약 먹기 영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생각 이용 처음에 의약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먹습니다 선생님.
1: 맞죠.
3: 그래서
1: 예,
3: 예, 예 이전에 약 먹기 싫어서 얼마 그 어쨌든 두근두근만 아이 먹고 이랬었습니다. 나는 꼭꼭 먹습니다 제 시간에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아홉 각 싸겠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
1: 예, 예 그러십시오. 저도 예,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누나입니까?
1: 네.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나는 예, 동충 하초를 먹고 영 좋습니다. 저등에 예, 타부림이 잘하지, 혈압이 운동됐지, 오늘 아침에도 되니까 다 동사입니까, 어디나에. 그리고 예, 선생님, 나는 예, 이 다리랑 무릎이랑 지금 날이 얼마나 변동스럽습니까? 이래서 어떨 때는 예, 무릎이랑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게 동충 하초를 쓰니까나 예, 아픈 데 하나 더 없습니다. 여기 동충 하초에 좀 뻘거지처럼 내비어 조금 이렇게 다 없애주는 것 같더랍니다.
1: 맞아요.
4: 그래, 예, 조금 한 번, 두 번, 어느 게 나에

0: 그래요. 가슴도 편안하고 뼈도 아프지 않고 그래 난 용 좋습니다. 선생님 나는 돈이 없어도 계속 죽을 때꼬당 먹자고.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예. 90살 살자면 안 죽네 조금 멀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0: 십몇 년은 있어야 되는데 십몇 년은 여수통치 계속 싸먹으면 되지. 하도에.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예. 그래 선생님이 손에 모두 선생님을 얘기를 하고 강의를 다하고 나 역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예. 그래서 나는 예 선생님의 강의도 나도 잘 듣고 약도 좀 민심해 나는 먹습니다. 다른 약을 먹어서 이전에 그게 효과 없어서 무슨 어떻고 다른데 선전해서 아이고 눈이 아픈데 무슨 그때 어느 때 먹은 것도 2,900원이었어도 그것도 그랬을 때라 그런 게 동충하처럼 먹어놓거나 눈도 밝아지고 어디나 점점 이렇게 다 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는 학교 좋을 때 나도 싸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예, 계속해 쓰시는 분들은 예, 이런 예. 우대 활동할 때 그냥 그 놓치지 않은데 근데 이번 우대 활동은 예, 그 어느 때에 비해서 경제상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예. 길을 놓치지 않고 예, 그냥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90살 살짝 계속 먹어야
1: 돼.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예 저를 동충하자 발음이 못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전에는 혈압 발음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데 이거 쓴 다음부터 혈압이 온전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래도 소화가 잘 됐는데 소화가 안 돼. 이전에는 소화제도 먹고 뭐 그리 여기서 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소화가 잘 돼. 밥 잘 먹으니까 매약이 납니다.
1: 맞죠.
3: 이때 장이 떨어지다. 이전에 꿈이 많고 장이 잘 오지 않아서 보통 한 시, 두 시 때 개고 자는데 지금도 장이 잘 옵니다, 또.
1: 맞습니다.
3: 이래도 밤새에도 자자신데 자자 하루 종일 대수금 보니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다시 못했지. 근데 지금 밤새에 많아야 한 번, 그래. 어떤 때는 그렇고, 그러니까 장이 잘 자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데도 많이 나고 또 예. 무릎이 더 싫어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죠.
3: 좀 한 가지 약으로 좀 여러 가지 병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니까요. 집에 약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구가 싸워서 좀 계속 쓸려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런 길을 놓치지 않은 게 좋은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동충하 조바르기면, 5년 동안 나는 그, 이 약밖에, 예, 그것도 딱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약을 먹어도, 수태 먹어도, 이전에는 한 10년 넘어, 이렇게 한 15년, 그렇게 광고약이라, 약바약이라 먹어도, 예, 어째 냉대는 효과 없고, 약이 얘가 질량이 이렇게 수폐되지 않고, 내 몸에 또 맞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만 먹고, 이 약을, 비싸고 되고 그것도 동충하초는 옛날부터 좋은 약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내 이 약을 그것도 써서 어쨌든 내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서 이제 참 정말 용 좋았습니다. 혈압 첫째 혈압 왜 혈압은 그 됐습니다. 혈압약은 내 혈압약은 올해는 먹지 않아도 한 3년 먹었는데 그냥 이나 별일이고 작은 거 먹어서 아이 먹으면 아이 된다만 아이 먹으면 혈압이 그래서 아침벌개는 자꾸 올라간다 그거 먹으면 먹어도 저녁에 또 오르고 해서 자꾸 치우면서 굉장히 요 약을 먹은 게 차가서 혈압약을 떼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원래 났던 게 또 고로 이렇게 병되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또 소화 잘 되고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몸이 용약했던데 어제는 거서 한 1년 2년 먹을까 예. 몸이 제대로 100군 좀 10군 얘기 그대로 됐고 어서 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 그 이야기 특히 밤 잘 자게 합니다. 밤 깊이 자고 꿈이 없이 예. 턱 깨자 뭐 이게 무슨 밤중인지 아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 깊이 잔다 말라 딱딱한 번씩 일어나고 예. 그거는 한 서너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지 못한 데다 더 못 자는 거 아침에 그래도 정신이 그래도 막 이러진 것 같고 아이 나고 그러니까 잠 자다가 제대로 정신

0: 오래 머리 좀 먹어봤습니다. 몸도 먹었고 그리고 또 심장도 또 좋지 않아가지고 거서 주저앉는 거서 계속 거서 달고 있고 거서 또 짜리나 농내서고 질려 어찌 가래 하고서 이렇게 거서 딱 쓰고 거서 가서 살겠는 게 어찌겠습니까. 거서 어찌 죽으나 사나 그 한 메다 넘어를 좀 엎드려서 이렇게 가야지 이제 그거 먹어야 끝내나 그냥 그렇게 세워 보냈습니다. 거서 10년 넘어 근데 이 약을 먹어부터 주저앉 딱 됐다만 이 약이 꽤 얼매졌습니까. 그러니까 눈도 뿌연 게 좀 나사지고, 맥이 나고, 맥이 난 거는 원래 면이 높이 날까나 최고약이고, 깨고, 어느 약이나 이 약은 확실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말 1등 약이고, 1등 앞에 있는 게 어느 약도는 이거 설 수 없습니다. 내 약 먹어볼까 알고, 또 누구나 다 이런 얘기 또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 그러네. 이번 우대 활동에 아홉 가고 싸서 이렇게 또 많이 두지, 그러면. 이때까지 내 그렇게 오래 먹, 오랜 동안 먹어도 한 번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좋게 우대 활동할 때는 없었습니다.
1: 맞죠.
0: 정말. 예. 예. 정말 이미 전에는 예, 정말 또 아홉 가고 난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거는 많지, 무슨 거에 예, 이렇게 보건품이란 다 좋은 건 주지. 근데 제약에 제약을 이래 주면 여기 좋은 약이니까 다 주면 이렇게 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좋아한다만 걔네 이거 오래 할 때는 상관하겠습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예. 저도 동청학교 바르기를 먹은 지 어선 1년 반 된, 거의 됩니다. 어선은. 이랬는데 이거 먹고 제가 지금 좋아진 점은 더 말할 데도 없습니다. 나는 계속 한다 돼가지고 여름에도 조금 옷을 접고 정말 소모스 뭐 입어서 그렇게 입고 계속 양말은 이제 사실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이 아래 다리에 굽어 발이 오리고 시름에 그게 녹지 않아가지고 그래 애를 먹습니다. 밤에 매트 전기기에 거의 여름에도 입을 못 벗고서 그냥 여기서 그거 녹이서 그래도 그냥 시리든단 말입니다. 어째 그런지 그리고 오늘 이게 좀 열이 나고 손도 그렇고 다 머리도 그렇고 이러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메스겁고 계속 이게 발작 완전히 발작할 때는 다 있어도 못 납니다. 또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러고니 토하고 막 이렇게 병원가 댕김이 좋네 이러면이라든지 이런까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1: 맞죠.
3: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난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그래서 정말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이렇게 하면 예. 그다음에 뒤끝에 점시 올바한 게 있는 게 그래서 딱 이 바보 같은 그러면 그래도 항상 머리 멍텅해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기르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 정신 나고 예. 머리 그 한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게 지금 예. 하나 다 좋아집니다.
1: 맞죠.
3: 그래가 내기래요. 인증화 동충화처 옛날부터 무슨 맹약이고 무슨 신청불로 살아야지 이게 정말 옳구나 내게 맞는 게구나 내가 어떤 이렇게 다른 약을 자꾸 사들여서 집에 가서 맨 약인지 약바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맨 약입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부터 아이고 한 저거 먹어서 반년 넘어서 자슴자슴 좋아지니까 지금 어쩌면 다른 약 아예 쌉니다. 아예 싸고 이것만 지금 비해서 어쩌면 이따 약은 그래서 버섯으로 비타민이나 먹고 그래서 이래서 이걸로 지금 계속 먹게 될 예사입니다.
1: 그래 됩니다. 예.
3: 네.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이 동통화 전액이 맞는 게 있고 내가 먹어서 내 몸을 좀 좋게 해주는 게 방향이다 해서 저는 이것 그냥 먹을 예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도 예사를 생각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 이렇게 내가 도와준 거지 말하는 게 된다.
1: 예, 어쨌든 예, 그냥 그 뭡니까 우리 동청아서 발효병원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 이번 우리 활동처럼 예, 이렇게 좋았을 때 처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해서 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나한테 우리 지금 제일 전형적으로 나타난 이런 증상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냥 이야기 드렸지만은 한 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약을 보게 해보게 되면 내한테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게 우리 뭐 경중이 있게 뭐 좀 중했다거나 경하게 했다든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함께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온 하루 동안 또 시간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온 하루 동안은 우리 약 복용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리 한 가지 약으로 한 번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약 복용에도 또 우리 그 아주 편리하게 되고, 또 우리 지금 그냥 이야기 되지만은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 좀 특수한 이런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약을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간, 우리 간이라는 것이 그 인체를 보는 장군으로 불리고 있고, 인체가 우리 외래의 침습이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이런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 공능이 실조가 오게 되면 쉽게 기타 장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인데, 그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독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이런 증상 하나는 해독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으로서 간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병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에 나타나는 이런 질병도 함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이라는 것이 또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입니다. 이 제일 강한 장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우리 이런 난제가 되고 있던 이런 간병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간혈이라는 것이 허하게 된다면 효눈증이 나타나게 되고 시력감퇴,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원인 추적을 한다게 되면 다 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력감퇴라든가 기억력이 하강되고 관절이 시클고 통통이 나타나게 되고 굽혔다 폈다 하기 곤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해야 되지만은 우리 앉아 때려놨다 우거우 소리 나거나 폈다 굽혔다는 게 잘 되지 않은 것이 진하고 관계인데, 이 진이란 거는 간이 도왔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런 골가병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장, 간, 비장이 이런 치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여성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폐경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 간에 기가 유집된다면 이지가 나약해지고 우울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흉부, 옆구리에 통증이 나타났고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0: 작은 배, 우리 일반 뜨러, 소화계통이란 것이 단지 비상류뿐만 아니라 간, 담낭, 이 모두가 우리 그 소화계통의 장기에 들기 때문에 우리 배가 장만하거나 동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 유방이 장만하거나 동통이 있고 월경불순, 통경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뒤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주변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인체가 우리 풍한습, 더위, 간조, 불 등 이런 각종 미래 침습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보산의 작용도 우리 간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역시 동충하초 발효주변을 쓰신다게 되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조직의 미래 침습으로 인해서 대사가 실조되거나 산화된 쓰레기가 유집돼가지고 배출되지 않아서 신체 쇠약이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폐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주변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역세만 줄입니다.

네,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간 이들이 묶어놓은 둘레길 리본 같은 시간의 표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뿐인데요. 방향과 속도 여러분은 모두 알맞게 가고 있나요?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꿈꾸던 내일이다. 이 말은 소포클레스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로 불리고 아에스큘로스 등과 함께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중 한 명인 고대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스스로 돕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도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 두 번째, 최악은 죽음이 아니다. 죽기를 소원함에도 죽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슬픔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슬픔은 한결같은 사람에게 흔들림을 가르쳐준다 등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햇살이 비추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아테네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소포클레스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를 그리스

프랑스 비극의 완성자라 부르지만 그 수식어 뒤에는 단순한 명성 이상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과 시, 체육과 철학을 두루 익힐 수 있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 교양을 받으며 성장했고요. 그 경험은 훗날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과 운명 그리고 삶의 균형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아테네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비극 경연 대회에서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연극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토론장이었고 극작가들은 무대 위에서 인간과 국가,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소포클레스는 놀라운 재능을 드러냅니다. 특히 자신보다 훨씬 연배가 높고 이미 명성을 쌓았던 아이스킬로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사건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세대의 교체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십 차례의 경연에 참여해 대부분 우승을 거머쥐며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극작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포클레스는 격렬한 논쟁의 한 복판에서도 인간에 대한 리해와 절제를 잃지 않았고 그런 태도는 그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그리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흔히 테베 3부작이라고 불리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그 앞에서의 선택을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특히 오이디푸스 왕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인간이 진실을 향해 나아갈수록 오히려 자신의 파멸에 가까워진다는 역설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철학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단순히 절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어떤 존엄을 발견합니다. 운명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견디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소포클레스가 말하고자 했던 인간의 진정한 강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단순히 고대의 한 극작가를 떠올리는 데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겹쳐 보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앞에 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소포클레스는 화려한 성공과 안정된 삶을 누린 인물이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말들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품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러듯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꿈꾸던 내일이다 라는 그의 명언대로 또 소포클레스의 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이로써 그는 후세 시 문학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미나리는 예로부터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침, 전, 찌개는 물론 생즙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미나리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 린, 철분, 수분, 베타카로틴, 아연, 엽산, 칼륨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거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미나리의 효능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리의 칼로리부터 살펴보면 100g당 약 15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 샐러리와 함께 흔히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으로도 분류입니다.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미나리를 고를 때는 색상

색상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향이 뚜렷한 것. 줄기가 지나치게 굵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할 때는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문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미나리의 다양한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나리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돼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기여하며 이 과정에서 붓기 완화와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과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의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중금속이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배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나리는 간 건강을 돕는 식재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미나리를 활용한 음식이나 즙을 섭취하면 미나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 작용을 보조해 알코올 분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며 장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 전반적인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비 예방은 물론 장 내벽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속해서 미나리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미나리는 노화 방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 손상이 축적됩니다. 미나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노화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회복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E는 체내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다 건강하고 생기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손톱과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B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생성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나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 측면에서도 미나릴은 의미 있는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돼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나리는 신장 건강관리, 염증 완화, 지혈, 해열, 빈혈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 해도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나리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생으로 섭취할 때 이러한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데치거나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미나리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도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1: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범총재는 짙은 북방 억양으로 강하게 말했다.
2: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빨리 문을 여세요.
0: 아버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중재하려 했지만 호생은 범총재는 이곳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도도는 너무 급해져서 1층의 책상을 두드리고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1: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0: 하지만 안에 있던 여자는 도도를 무시하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범총재도 정말 화가 났다.
2: 이런 서비스 태도는 뭐예요? 다시 안 열면 나는 이 문을 발로 차버릴 겁니다.
0: 아보와 호생도 그 뒤에서 함께 소리치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참이 지난 후 문틈 사이에서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3: 문을 열어도 되지만 나가면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0: 도도는 짜증을 내며 어떤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일 테니 빨리 문을 열으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잠시 기다린 끝에 딸랑딸랑 열쇠 소리가 울렸고 머리를 엉망으로 한 여자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네 사람이 차례로 밖으로 나오니 밖의 공기는 매우 청량하고 상쾌했다. 꽃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거리는 완전히 고요했다. 도도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다툰 바람에 더욱 배가 텅 비었다고 말했다. 범총재도 이런 호텔은 정말 감옥 같다라고 하며 푸념했다. 허생이 음식점은 얼마나 먼 곳에 있냐고 물었고 도도는 세 개의 교차로만 지나면 바로 도착한다며 안내했다. 한밤중에 고요한 거리에서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벌써 다섯, 여섯 개의 교차로를 지났음에도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범총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다. 겨우 목적지 건물을 찾았지만 가게의 불은 이미 모두 꺼져 있었고 유리문은 꽉 닫혀 있었으며 문 위에는 재공사 중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모두들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 아버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에 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했다. 이때 범총재가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도도는 기쁘게 동의했다. 하지만 아버는 그냥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며 반대했고 호생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며 정말 목욕하러 가고 싶으면 범총재랑 둘이 따로 가라고 말했다. 이에 범총재가 말했다.
1: 그럴 수가 있나요? 목욕하러 우리 둘만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가려면 모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죠.
0: 도도는 밖에 나왔는데 돌아가기 정말 싫다고 투덜댔고 아버는 이미 늦었으니 차라리 방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최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네 사람은 다시 그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걷는 동안 아버는 범총재가 이 지역에 대해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로 뒤돌아가는 사이에 여러 번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 도도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 1층의 불은 모두 완전히 꺼져 있었고 캄캄했다. 도도는 대문을 힘껏 위로 보았지만 안에는 무려 세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며 손님이 돌아왔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도가 아무리

0: 옆에 철창이 올라가 2층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예상밖에 삐걱하는 소리가 나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철창의 가시에 바지를 찢겨 큰 구멍이 나고 말았다. 그 황당하고 우스운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시간은 벌써 새벽 2시에 가까웠다. 가로등은 옅은 노란색 빛을 내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봄 총재는 찢어진 바지를 들고 처량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길을 방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다. 모두 다른 것을 찾아 다시 묵을지 어쩔지 고민했다. 아버는 범 총재를 보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하지만 범 총재는 계속 거절했다. 두더는 차라리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뜨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아버가 말했다.
1: 저는 지금 방에 들어가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고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범 총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0: 허생도 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범 총재는 체면 때문에 고개를 계속 흔들며 찢어진 바지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세 사람을 따라 걷고 있었다. 사실 호생은 아버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범 총재는 이번 일정에 대해 전혀 준비가 부족했고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색하고 황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계속 그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마치 범 총재에게 모든 비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어 허생이 말했다.
1: 범 총재님은 먼저 돌아가세요. 도도는 소주 대호텔로 가서 우 씨를 찾고 나와 아보 총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0: 하지만 도도가 말했다.
1: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혼자 우 씨를 찾을 수가 있어. 차라리 함께 기루에서 자더라도 우 씨를 찾지는 않아.
0: 이렇게 도도가 끝까지 반박하는 바람에 세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쟁론을 그치지 않았고 범 총재는 앞장서서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네 사람은 갈 곳을 잃고 호텔에도 돌아갈 수 없었으며 식당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물웅덩이가 펼쳐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는 돌다리가 있고 다리 양쪽에는 폭넓고 긴 돌난간 두 줄이 길게 있었다. 드디어 쉴 곳을 찾은 이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난간에 앉았다. 하늘은 아직 짙은 어둠에 쌓여있지만 눈앞의 맑은 물 표면에는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는 예전에 이곳에 왔던 듯한 익숙한 느낌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함께한 호생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들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현판에 창당정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도도는 상해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명한 면집

을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아보는 이 이름이 상의 특유의 것인데 소주에 존재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 정원 안의 나무는 겹겹이 쌓여 깊은 검은색을 띠고 룡곽이 흐릿하여 자세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긴 분홍색 담벼락은 하늘빛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색조가 바뀌며 천천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황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달은 더욱 희미해지며 하늘은 점점 밝아져간다. 그러던 중 새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마침내 활기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고대 정원과 오래된 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멀리 바라보면 소주의 희미한 집들이 보이고 소주 미술관의 로마식 기둥들도 점차 선명해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은 곱게 일고 있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상인들은 채소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가 젖은 채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모두들 주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구름과 노을로 가득 차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1995년으로 흘러간다. 리리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차례 옮긴 끝에 마침내 규모를 갖춘 새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다. 리리는 오랜 친구인 아보와 호생, 갱경 부부, 강청재 부부를 새 식당에 초대했다. 이날 식당에는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품 치마를 차려입은 리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아 씨는 아보와 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살짝 의아해했다. 리리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예쁜 두 명의 여성 친구를 추가 초대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지난 뒤 리리는 두 명의 여성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회사의 회계사인 오회계이고 다른 한 명은 외자회사의 사무원인 장아 씨다. 새로운 여성들을 본 아보는 마음이 살짝 흔들림을 느꼈다. 아보는 여러 식당 사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리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보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보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보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보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보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보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무성한 꽃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우수한 무시총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헌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배우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화사하죠?
1: 네.
0: 화사하네요.
1: 네, 화사합니다. 저 네. 앞에 뭐 진달래 꽃도 준비가 됐네요.
0: 자, 그쵸.
1: 가짜이긴 네. 하지만.
0: 아, 역시 꽃은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남성들도 무척 네. 좋아하시네요.
1: 좋아하긴 네. 하지만 그래도 꽃이 네.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0: 기분이 달라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의상에
1: 네. 참 뭐 색상이
0: 저도 물론 진달래 네. 색상을
1: 진달래
0: 입었습니다.
1: 진달래
3: 랄랄랄라. 네,
1: 고맙습니다. 네. 진달래.
0: 네.
1: 그 진달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0: 진달래. 네? 예전에는 그 아니 요즘 또 그 틱톡으로 많이 네. 또 그 유행 핫한 노래가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네.
0: 네. 영산홍,
1: 네,
0: 진달래.
1: 네.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네. 지금 많이 부르고들 있는데 네.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0: 그래서 어제 잠깐 네. 그 박소연 선생님하고 네. 네. 제가 좀 갑자기 또 생방송으로 네. 네.
1: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0: 아니 그 네. 부르는 게 아니라 판소리를 네. 그 댓글을 보면은
1: 네. 네.
0: 그 여러 멤버들이 이상하게 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판소리 창법이다. 조선족의 판소리다. 그러니까 조선족의 판소리는 네. 대략 하는데 네. 어떤 맛이 판소리고 어떤 것이 민요의 그 민요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지금 제시의 배우자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목인지 모르고 대체로 이게 판소리다. 조선족의 판소리다. 이렇게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 판소리인 줄
0: 너무 판소리인 줄 알아갖고
1: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0: 그래서 거기 시김새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민요

0: 에서의 뭐 감는목
1: 네네네
0: 많이 등장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불러보세요.
1: 물론 AI가 부른 네. 뭐 부른 거라서
0: 네.
1: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한 것처럼
0: 네.
1: 네 생동하지는 않지만 좀 기계적이잖아요.
0: 네.
1: 딱 들어보면
0: 네.
1: 친달래 뭐 이런 돌리는 부분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
0: 뭐 산에 피어나네 진달래 이거
1: 네네네
0: 그렇죠 네. 많이 감잖아요
1: 많이 감죠
0: 네. 근데 기계로 감다 보니까
1: 네.
0: 많이 감기는 감아요
1: 네. 네.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0: 네
1: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굉장히 뭐 저기 뭐 뜨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듣기에는
0: 네.
1: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0: 네.
1: 네. 어떠하셨습니까?
0: 그렇죠. 그 첫 부분에서
1: 네. 뭐 깊은 한밤
0: 깊은 한밤만 팍 네. 치잖아요. 네. 근데 판소리에서는 또 그렇게 치는 목이 없고
1: 네. 네.
0: 갑자기 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네. 깊은 한밤 중이여 날 밝히 기다리네.
1: 네.
0: 이 부분이네.
1: 이런 네. 부분.
0: 리네.
1: 서도나 경기에서 예. 많이 나오는 돌림이죠. 네.
0: 준섣달이요 봄바람 기다리네.
1: 네.
0: 그렇죠.
1: 네. 꺾는 목 같은 거.
0: 네. 네. 네.
1: 그거를 판소리 버전으로 불러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다시 그
1: 네.
0: 박소연 선생님 이걸 가사를 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1: 아.
0: 줄구서를 딱 부르니까
1: 네.
0: 판소리 목으로 좀 해석해 보라니까 네. 완전히 달라요. 판소리는 또 그런 목이 아니잖아요.
1: 네.
0: 우리는 오히려 이게 우리가 네. 지금 아리랑을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 소리에 더 가깝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감는 부분.
1: 네,
0: 네.
1: 뭐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0: 네.
1: 제가 좀 배워보고
0: 네.
1: 제가 배워서 한번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0: 그럼요.
1: 네네네.
0: 아 선생님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1: 못 배웠어요. 네. 아직 저도 뭐 이제 많이 듣긴 들었는데 가사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0: 네.
1: 그리고 그 사설
0: 번역이,
1: 붙임새가
0: 번역이.
1: 사설 붙임새가 알 듯하면서도 또 알 것 같으면서도 불러보면
0: 네.
1: 또 그게 아니고
0: 네.
1: 묘하게 가사를 갖다 붙였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1: 네.
0: 이 조선말 버전이 참 네. 많은 파문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핫하게 지금 뜨고 네. 있어서 다른 버전보다도 더 인기를 많이 얻고
1: 그렇죠.
0: 있죠. 근데
1: 네네.
0: 거기서 보면 산호에 피어나네 산에 그걸 오히려 산에 피어나네
1: 네.
0: 이렇게 하면 되는데
1: 그렇죠.
0: 산호에 산위라고
1: 산위라고
0: 했잖아요.
1: 없죠, 사실은.
0: 그래서 산에 저는 그렇게 번역을 만약 한다면은
1: 네네.
0: 산에 피어나네
1: 네네.
0: 진달래 그렇죠.
1: 그렇죠.
0: 산에 피어나네 진달래
1: 잘하시네.
0: 아니 여기 너무 뭐 너무 맛깔스러운데.
1: 그러니까
0: 답답한 게 이게 잠깐 판소리라고
1: 네.
0: 하니까
1: 맞아요.
0: 예.
1: 그 번역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한어를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0: 네.
1: 직역
0: 맞아요.
1: 직역을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산후에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0: 네.
1: 네.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렇죠. 진달래가 네. 그냥 산 꼭대기만 맞다. 피는 게 아니잖아요.
1: 엄일한 선생님께서 그거를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0: 아니 그 번역 단 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1: 아니 그냥
0: 고쳐서 부르면
1: 우리
0: 되겠죠.
1: 우리 실정에 맞게
0: 네.
1: 우리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입에 오르기 쉽게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저승적 분들이 입에 오르기 쉽게
0: 네.
1: 네. 그거는 이제 AI가 부른 거니까
0: 그쵸.
1: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입에 오르기 쉽게 단어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좀 바꾸고 물론 뜻은 안 바뀌대.
0: 그렇죠.
1: 네네.
0: 네.
1: 네. 요즘에 뭐 또 진달래와 그 영산홍의 그
0: 네.
1: 어떤 그 내적 함의
0: 네.
1: 그걸 가지고 또 막 쟁론을 하더라고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굉장히 또 어떤 목소리가 더 크냐면

0: 뭐 영산홍이 됐든 진달래가 됐든 그 지역에서 네. 정말 그 우리 나라의 그 오늘의 행복한 날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됐잖아요.
1: 그런 선열들이.
0: 선열들이.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네. 이름은 다르지만.
1: 그렇죠. 이름은 다르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 56개 그렇죠. 형제민족이 네.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네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보면 그 진달래에 대한 해석이 비슷한 네.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 연변 지역에서도 진달래가 이제 제일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1: 그럼요.
0: 네네. 그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 추운 제일 네. 그 추위를 이겨내고 네. 선열들이 또 이 땅에 그렇죠.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피로 물들인 네. 꽃이잖아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그 강서의 민요든 우리 네. 연변 지역에서 또 새롭게 불려졌던 걸 뭐 또 떠나서 네. 다 같은 마음으로
0: 그럼요.
1: 손에 손잡고 네. 혁명가요 그렇죠. 불러보는 거죠.
0: 불군의 네. 병강 비춘에도 역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1: 네.
0: 다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0: 붉은의 병강 비춘이라는 노래가 나온 지 올해가 60주년이래요.
1: 그렇겠죠.
0: 네네네. 올해가 네. 붉은의 병강 비춘이라는 노래를 창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1: 그럼 또 열렬히 또
0: 경축을
1: 많이
0: 해야죠.
1: 또 부르시고 네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네네. 불려지잖아요. 네네네. 불려지고 있고.
0: 그렇죠.
1: 예. 저
0: 지금 연변대학에서 그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1: 네.
0: 또 아주 그 멋진 지금 프로젝트를 네.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네네.
1: 큰 프로젝트를.
0: 네네네.
1: 네.
0: 우리로서는 굉장히 뭐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1: 네네.
0: 네.
1: 그럼요. 네. 우리도 그 60주년을 맞으면서 뭐 붉은의 병강을 비추네.
0: 네.
1: 잠깐 또 뭐
0: 노래도 하고
1: 배우고
0: 가르치기도 하고.
1: 네.
0: 물론 다 재밌네. 아는 노래지만.
1: 그렇죠. 네. 또 류영환 선생님도 어떻게 또 다른 색다른 의미로 또 네.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네네. 네. 제 랩으로 한번.
1: 붉은애가 비추네. 연변 지역에.
0: 랩으로 한번.
1: 네. 아유, 우리 오늘 아리랑을
2: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1: 저 오랜만에.
2: 네.
1: 그래요.
2: 네.
1: 이게 또 꽃을 보니까.
2: 그렇지.
1: 그냥 저쪽에 있었는데 이게 네. 시야에 다 안겨오니까 우리가 저도 몰래 또 영산홍과 진달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네. 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진달래.
3: 예.
1: 예. 자, 오늘
2: 네.
1: 아리랑을 또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0: 냉산을 합시다.
1: 근데 복습이라기보다는
0: 네. 저희
1: 새로우신
0: 시간이죠.
1: 분들이 또 네. 계셔서 못 배우셨죠?
4: 못 배웠어요.
3: 네.
1: 다 못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세 곡이에요. 네, 냉산 못판 아리랑 후렴구를 말씀드릴게요. 아라린가 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아라린가 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1절 사설입니다. 종다리 꾀꼴새야 종다리 꾀꼴새야 우지를 마라 우지를 마라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1절 사슬입니다. 종다리 꾀꼴새야 우지를 마라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0: 네. 네네.
1: 그러면 수요 코너에서
0: 네.
1: 민요가라 차차차 코너에서 또 방송을 듣고 배우신 분들이 부르는 시간이거든요. 또 바로 경산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네.
0: 차차차.
1: 차차차. 네. 네. 자, 오늘도 냉산 못판 아리랑.
0: 네.
1: 예. 너무 크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요. 배우시면.

0: 저 잘 따라하시네요.
1: 그럼요.
0: 네. 영천아리랑과 거의 비슷합니다.
2: 거의 비슷하면 네. 영천아리랑 넘어가면 진짜 네.
0: 넘어가면 안 돼요.
1: 오호루야 다리야.
0: 네. 영천아리랑과 다른 점이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천아리랑이라 하면은 정다리 꾀꼴새야 오지를 말 음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여기는 올라 안 가고 오지를 마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0: 합니다.
1: 근데 하나. 선생님, 왜, 네. 후렴하고 밑에 후렴이 땀다?
0: 어때요?
1: 마감은 이거 아래 거 해야 되지, 그 후렴.
0: 아.
2: 그 3절 한다.
0: 네, 3절을 하시고 한다. 나서.
1: 이제 2절. 네.
0: 3절 후렴이 가사가 좀 다르죠. 네.
2: 3절 하고 나서.
1: 그 다음에 요 후렴하고. 네. 1절 위에 거 그랑 합니까?
0: 네네네. 예. 네. 가사만 조금 다르죠. 네. 네, 가사 붙임새는 똑같습니다.
2: 정열이 못판을 덮소. 네,
0: 정열이 못판을 덮소. 그러니까 이제 큰애기 정열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네. 못판을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
2: 네, 정열이 못판을 덮었으니까. 네.
0: 정열이 너무 못판을 덮어버리면 뭐 네. 어떻게 되나요?
2: 뭐가
0: 더 잘 자라나요?
2: 그렇죠. 뭐가 푸르싱싱.
0: 아, 그렇구나. 뭐가 푸르싱싱.
2: 네.
0: 네. 어머,
2: 어렵지 않죠?
0: 학생분들은 어떻게 리해했었습니까?
1: 어떻게 그것을 리해하면 되지요, 그 좀.
0: 어떻게 리해하셨나요? 하면 되는데 어떻게 리해하신?
1: 큰애기 정열이라는 게 열정이가.
0: 열정이.
1: 더워서 목판을 네. 덮는다.
0: 아, 그 열기가.
1: 열기가.
0: 열기가.
1: 네, 그 정열이 열기가.
0: 네. 정열이. 아, 열기가 목판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 뭐가 죽죠? 예. 아이고. 열기가 덮으면. 제가 시골 처음을.
0: 네.
2: 해보셨어요?
0: 저는 뭐.
2: 용환쌤 모내기나 해보셨어요?
0: 모내기 못 해봤죠.
2: 못 해보시고 지금.
0: 네. 언제 뭐 해볼 시간이
2: 그러니까
0: 있나요?
2: 자꾸 네. 어떤가고 지금 문의하신 것
0: 그렇죠.
2: 같아요.
0: 그렇죠. 네.
2: 저도 처음을 못
0: 해봤어요. 벼가을은 해봤는데 모내기는 못 해봤습니다.
2: 예전에는 그 우리가 그 맨발 바람에
0: 네.
2: 그 뭐를 하나씩 꽂았잖아요.
0: 아.
1: 요즘이 현
2: 예?
1: 네?
0: 해보셨어요?
2: 저는 그때 학교 때.
0: 아, 학교 다니실 때.
2: 그 워낙 그 처음으로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0: 네.
2: 못 갔어요.
0: 아, 못 갔어도 못 했어요.
2: 네.
0: 아니 들으려니까 네. 그 모철에. 옛날에는 지금은 장화가 있는데 네. 옛날에는 장화가 없는 시절에는
2: 네. 맨발로 하잖아요.
0: 맨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차갑다면서요.
2: 그럼
1: 근데 떡국이 볼고지 그
0: 아.
1: 그래 차를 그 말이부터 막 달아다니면 뭐 판 싹 뛰어붙는다. 무서워.
2: 그래서 뭐 판이
1: 살고 말
2: 엉망이 되겠다.
1: 사람이 딱붙어 대가리 밤 요거 사람이 피 뽑아 먹습니다.
0: 범부터 있어요.
1: 예.
0: 원부터
1: 예,
2: 물판이면 다 있잖아요.
1: 열날이 많았습니다.
0: 아 지금은 화학비료를 뿌려가지고 없대요.
2: 화학비료를 안 치죠.
1: 그렇죠, 예.
0: 그, 아니
2: 지금은 다 현대화 기계로 하다 보니까
0: 화학비료를 안 하면은
2: 네.
0: 벼가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답니다.
1: 맞아.
0: 네,
1: 예.
0: 그렇대요.
1: 예, 우리 문 앞에 있으니 앵도 나무 심으니 그 그런 농약이란 거 아예 쓰니까 이 잎이 다 쪼글 때로 이 다 쪼그라듭니다.
0: 그렇더라.
1: 잎이.
0: 네네네.
2: 예, 갑자기 노래를 못판 하다가.
0: 아, 그렇죠.
2: 네.
1: 그래서 못판 나오니까.
0: 열정이 못판을
1: 예.
0: 덮는다는 얘기는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2: 왜 어떻게요?
0: 네.
2: 어떻게요?
0: 빨리 해야죠. 추우니까.
2: 아.
0: 네. 물이 차갑잖아요.
2: 그렇죠.
0: 그 열정이 모판을 착 덮어가지고
2: 네.
0: 그 열기가 넘쳐가지고 변모를 빨리 끝내는 거죠.
2: 그 옛날 그 시대는 더하죠.
0: 더하죠.
2: 더하죠.
0: 옛날에는 네.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더워졌잖아요.
2: 그럼요.
0: 지금은.
1: 네. 참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옛날에는 제가 그 학교를 제가 아야.

0: 좋습니다. 영선아리랑 한번 불러보실래요? 영선아리랑
1: 헷갈려 지신다고 네. 하셔서
0: 얼마나 네. 헷갈려 하시는지 제가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1: 네 어? 영천아리랑
0: 영천아리랑
1: 네 우리가 양산도 장단의 버전으로 하죠.
0: 그렇죠.

0: 아, 그, 그 장사는.
1: 탐스러운, 그건 8분의
0: 5박. 8분의 5박이에요.
1: 네.
0: 탐스러운
1: 산열매 골라서 따르네. 찾으셨어요? 탐스러운 시작. 우리 어미나 선생님께서 탐스러운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0: 네. 잘하셨어요.
1: 이게 다른 점이 후렴이 네. 두 번째 그 가사 말이 아리랑 네. 고개로 날 넘겨주소.
0: 네.
1: 영천 아리랑은 이거고요.
0: 네.
1: 냉산 못 파는 큰애기 가슴도
0: 노래로
1: 찼소. 이게 네. 다르죠.
0: 가슴에 그냥 노래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1: 네.
0: 네, 노래가.
1: 네. 그 그리고 영천 아리랑을 쉽게 그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0: 네.
1: 뭐 아리랑 고개로 애가 네. 많잖아요. 네. 이게 이 이름이 잊혀지지 않죠.
2: 아.
1: 고개로
0: 고개로
1: 날 그리고 여기에도 산골집 1층 1집에서 1집에서 1집이 갑자기 1집이
0: 나오고 2집이 나오고 1절에서
1: 예 1절 1절에서 산골 왜 웃어요? 아이고 산골 오지 마시고요. 산골집 큰애 애기 여기도 큰애 애기 애기로 돌려야 되죠. 2층 2층
0: 애기를
1: 2층이 더 있잖아.
0: 예전에 제가 이 영천 아리랑을 처음 가르칠 때
1: 네.
0: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애 애기 애자가 여러 개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네.
0: 우리가 지금
1: 잊혀 앉아져
0: 잊혀 앉아지게
1: 네. 네.
0: 지금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1: 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0: 네.
1: 네.
0: 네.
1: 네. 네. 영천 아리랑 특히 세마치 장단의 영천 네. 아리랑은 그리고 우리 8분의 5박은 애를 돌릴 새가 없죠.
0: 네.
1: 그쵸?
0: 그렇죠.
1: 아죽다리 동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다가 예 아기를 많이 이렇게 돌릴 새가 없습니다.
0: 네.
1: 이 부분이 장단이 다름에 따라서 네네. 완전히 다르죠.
0: 그러면 뭐 또 다른 노래 하나 해볼까요?
1: 다른 노래 뭐요?
2: 냉산
0: 따뜻한 성 아리랑.
2: 따뜻요?
1: 아니 온성 아리랑? 아니 근데 이거 가르치다 말고요?
0: 아 계속해서
2: 온성 아리랑.
0: 계속해서 가르치죠.
1: 온성 아리랑 불어보셨어요?
2: 네. 네. 우리 세계 병 좋지.
3: 없어.
2: 이도 우리 못 배워.
0: 세계 병 좋지.
2: 세계나 병 좋지. 온성 아리랑.
1: 아리 아디랑 하면 아리 네. 아디랑 이거죠.
2: 네. 잘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1: 한번 불러보고 또 가겠습니다.

0: 따뜻하게 잘 불렀죠.
1: 그렇죠.
0: 네네네.
1: 따끈따끈하게.
0: 네.
1: 네.
0: 따뜻한 성의 아리랑. 네. 온성 아리랑.
1: 네. 바로 또 뭐 또 그렇게 부착을. 예. 냉삼 모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0: 네. 냉삼 모판. 자.

0: 잘하셨네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3절, 4절은? 네. 다음 시간에 하는 네. 걸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잘 배우셨어요?
2: 예. 네.
1: 잘 배우셨습니까?
0: 잘 배우셨어요.
1: 그럼요. 네. 네, 려원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리랑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냉산 못한 아리랑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자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산 이런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조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윤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이것은 모두 폐경락과 직접 심장경락이 연대성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데요. 특히 심폐를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일종 특수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중에서는 심폐를 심하다 이러면 한계 학설 부분에 속합니다. 한계 리론과 림상이 결합된 이런 한계 큰 학설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를 심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가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외 여러 가지 입이 마르면 당뇨인가 입이 쓰게 되면 단순 내가 담낭에만 문제 있는가 이렇게 단순 치료만 해서는 잘 낫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심장치료 이 가운데서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상술한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네, 지금 우리가 초원 청심환을 먹고 어제 먹은 지 한 넉 달 거의 되는 것 같다.

0: 된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어떠세요?
0: 지금 돌아오니까, 네. 이 뒷산들이 계속 갖고 신조통용 심했습니다.
1: 아, 예.
0: 예, 근데 지금 고등생도 없으시고, 또, 보통은 일이 너무 수고받습니다. 너무 힘들었잖아. 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런 이렇게 여름을 그런.
1: 아, 예, 예. 예, 그 정도로.
0: 이 약 예. 먹, 예. 근데 이 약 먹고 나중에, 이 약 먹은 데 그간에 당량은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이 약 먹은 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1: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
0: 기억이 좀 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보니까 자꾸 놀라기도 했습니다. 약간만 놀라고 있는데 지금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모두 심장병 증상이죠. 예.
0: 예. 기억나요? 예, 온몸이 또 붓겠습니다.
1: 예.
0: 붓겠는데 예. 그 증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날씨 흐리 날에 나는 절에 계속 누워있어야 된다.
1: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0: 예, 근데 요즘 이하고 먹고 나에, 어느 날 이렇게 숨이 아예 타는가? 이 정도 것이 됐습니다.
1: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 왜 내 이렇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 것이 좋아지셨다.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내 증세가 너무 좋고요. 그 옛날에 또 발, 다리도 시려고, 이용 다리 시려나 했습니다. 근데 그 증세도 없었으니까 내 지금 너무 좋아서 저래 9달치를 저래 배달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술한 증상들의 개선을 가져올 때 진일보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입니다.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정신만 얻으면 한 반년 넘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예, 쓰고 지금 많은 지금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옛날에 잠은 애 못 잤습니다. 잠 못 자고, 잠 자다게 되면, 늦게 되게 되면, 방전 채워나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되면, 숨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돌아 넣어도 안 되고, 예, 일단 반듯하게 넣어도 안 되고, 영, 힘들었습니다, 너무.
1: 예.
3: 예, 그리고 하나는 또,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밤에 예, 넘어 자게 되게 되면, 무슨, 어떻게 돼, 꿈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행패 없이 옵니다, 그죠?

0: 잠도 잘 잤는데요. 부엌 자기 때보다 한 6시간씩 허리 잡니다 지금.
1: 바로 그렇죠. 예, 심장과 내 혈관에 충족한 양이 그 영양 공급이 수통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이 혈압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돼서 온정 안 되고 올라갈 수 있게 쭉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원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이미 심장병으로 지내 가슴이 누구도 숨차고 앉아도 숨차고 그리고 헐떡헐떡거리고 목이 가랑가랑거리고 이발 쓰겁고 쓰겁다 못해 정말 고쳐와지 그래서 집은 얼남이 하나 쓰는 거 얼마 쓰는지 모른다.
1: 아, 그것도 큰일이죠. 예, 예.
3: 한 번씩 그저 그래 닦고도 10분에 한 번씩 닦아도 냄새 지내놔서 예. 아 이거 어찌겠는가 하루를 그랬는데 아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좋은 점심만 쓰고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아 그럼요.
3: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대단하죠.
3: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그래도 이거 들고 지 않고 쓰길래 저 또 아우가 배달하세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쓰자, 그러면.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33-9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방원청 시간 제가 쓰고 지금 예, 좋아서 예. 요, 이 예, 관심병도 있고 신경계색인데 지금 갖다 잃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우리 친구이 당연 안에서 지금 예, 예 심장 수자로 두드렸단다.
1: 어, 예.
4: 예, 이전 연지 한 2년 됐는데 지금 또 요즘 들어와 심장 붙이고 좀 숨도 차고 어쨌든 좀 불편하단다.
1: 예, 당뇨병 환자가 심장병하고는 너무 가까운 그런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개를 이었다면 예, 또 드신 그게 끝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보수적인 치료 방법 질량 견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
4: 그래 이거 떼어주시게 되죠. 예?
1: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셨거나 이런 분들 예.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두드렸다 아. 하게 되면 두드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 그보다 쏙 배수로 더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건 방법이 아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좋기는 보수료법으로서 제 관상동맥을 지켜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청심환입니다.
4: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러면 예, 배달받아서리 쓰겠다는 길입니다. 지금 심장이 불편해 죽겠다며.
1: 빨리 쓰라 하셔. 그분은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예.
4: 예, 삼삼에 다섯 개 오버입니다. 예.
1: 그럼요, 맞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유머리한데 지금 색도 있고 심장이 물도 차고 그다음에 또 지방도 쌓이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좀 좋은 청심환 좀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5: 지금 많이 나사진이 알긴답니다 지금.
1: 아 그래.
5: 예. 예. 저 이분이 뭐 약 9개월 정도 배달받아 올해 좀 계속 쓰겠다고 그래요.
1: 어, 집에 어머님이나 하게 되면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고 심장병 때문에 이미 한동안 아르셨다면 이 제품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잘 맞습니다. 예, 예.
5: 예, 예 오늘 좀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그랬는데.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저기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6: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녁에 되면 숨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아, 예.
6: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6: 예, 그 다음에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있는데 지금 심률도 저기 80으로 정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장대에 키우던 것도 많이 나고
1: 예.
6: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이 찬 게 많이 났으니까 층계로 올라갈 때에도 그전에 몇 번씩 셌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6: 예. 예. 그래서 이게 내게는 상당히 이게 맞는 약이 됐어요.
1: 그렇죠.
6: 또 주문해서 많이 쓰다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세요.
6: 치료될 때까지.
1: 예, 한계 치료가 적은 넉달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실은 예. 놓고 쓰시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부작용이 없어.

0: 나오니까 내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이걸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서 편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많이 쓰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저온 청소한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아주 명품에 속하는 이런 다시 말하자면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PDC도 있는데요.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명처방 명효과를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혹은 또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감기 뒤끝에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이라 하면 지금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염증이 생겼는가 하면 바이러스성 염증입니다. 우리 보통 감기는 병독성 감기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병독이 심장 근육에 감염을 가져와서 이때에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건 젊은이들 가운데서 4, 50대 초반, 40대 후반 여기에서도 이런 그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노년에 들어와서는 또 한데 아무튼 맥이 똑 떨어집니다. 다리에 완전히 맥이 풀려서 다리에다 천근, 만근, 쇳덩어리를 달아맨 것처럼 맥이 떨어지는데 그런 심근염이 있는 분들한테도 필요합니다. 심부에 물이 찼거나 혹은 또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대체적으로서 부정맥 그리고 심근경색, 그 외에 협심증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정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화 범위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60미터로 떨어지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특히 그 이미 주자를 하신 분들은 베탈로그라는 걸 평생 드시는 약 가운데 한 가지로서 드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베탈로그는 심율을 늦게 하는 효과를 심지어 40m까지 가는 이런 분들은 베탈로그 알수를 조절하고 이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래고 지금 심율이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어 40m 빨리 뛰어서 120-30차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정맥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80차 좌우,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요. 신조통이라 하게 되면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끌거지 아파납니다. 이걸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고 심근경색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것은 관상동맥이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고 중하게 막, 중도 두사 이럴 때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하는데 중도로,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주자를 하라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끝이 아닙니다. 주자는 일단 하게 되면 MRI 같은 건 절대 다른 병 때문에 뭐 우리 내 몸에 금속 같은 거 연다 할지라도 MRI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좋은 방법 가운데서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보온 제품을 적극적으로 복용하는데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고 빠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의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24 당대회와 당의 20기 중앙위원회 여러 전체회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4중 전의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당 중앙과 공무원의 비준을 거쳐 20기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사업지도소조 회의 정신에 근거해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가 그늘 길림성에 진주해 생태환경보호독찰을 전개했습니다. 9일 독찰 진주 동원회가 장춘에서 소집됐습니다. 독찰조 조장 부시방, 부조장 장설초가 각기 독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연설하고 길림성 당위서기 황강이 진주 동원을 했습니다. 부지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에 깊은 중시를 돌려 생태문명 건설을 5위일체 총체적 배치 총괄 추진과 4개 전년 전략 배치 협조 추진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추동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의 20기 4중 전회가 북경에서 소집됐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때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에서는 녹색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녹수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을 견인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며 녹색 발전의 동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고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15시기 녹색 발전 분야의 사로와 중점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써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 문명 건설에 대한 깊은 중시와 전략적 기획을 충분히 구현하고 신시대 새 로정에서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줬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은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기획 포치하고 추진한 중대한 체제 혁신이자 중대한 개혁 조치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제도적 보장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독찰의 매 관건적인 고비와 순간마다 방향을 잡아주고 앞길을 인도하며 일련의 중요 지시와 회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독찰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면서 생태환경보호 독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독찰이라는 리검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고 책임제라는 관건을 단단히 들어주어 당 중앙의 생태문명건설 결책포치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와 정설상 부총리도 독찰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 순위에 둬야 합니다. 생태환경보호 독찰사업 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체계적 관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향도와 엄격한 기조를 견지하고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방식을 견지해 경제사회 발전과 민생보장, 생태환경보호를 통괄해야 합니다. 이번 독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의 관철 실시 정황, 당 중앙과 국무원의 관련 중대 결책 포치, 법률 법규 실시 정황,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략전 진척 정황, 경제사회 발전에 전년 녹색 전환 가속화 및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두 가지가 높고 한 가지가 낮은 대상의 맹목적인 착공을 견결히

0: 억제한 정황. 산과 물, 삼림, 경작지, 호수, 초원, 사막 체계적 치리, 중요 생태 장벽 건설, 자연 보호지 보호 복구, 생태 보호 붉은선 통제, 야생 조류 보호, 흙토지 보호 등 정황, 환경 기초 시설의 건설 및 운행, 농촌 주거 환경 정돈 정황, 고체 폐기물 특히 위험 폐기물의 처리, 건축 쓰레기 처리, 중금속 오염 관련 치리 정황, 독찰에서 발견된 문제의 시정 및 장기 효과 기재 건설 정황, 인민대중이 강렬하게 제기하는 두드러진 생태환경 문제 및 그 처리 정황, 생태환경보호 당정 동일 책임과 한계 일터 두 가지 책임 추진 실시 정황 등입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며 길림성이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을 실천하고 당 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를 실시하며 생태환경보호 책임을 이행하는 데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 검진입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길림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서기의 계열 중요 지시 정신을 다시 학습하고 다시 기준을 맞추며 재실시해야 합니다. 독차를 접수하고 협조하는 정치 자각, 사상 자각, 행동 자각을 확실하게 강화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충성스럽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독차를 받고 독차를 견결히 협조하며 전력으로 독차를 지지하면서 독차를 받는 대로 시정하고 즉시 시정해 독차 사업이 고효율로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을 계기로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우리 성의 생태문명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길림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장설초는 독찰 협조, 독찰과 동시에 시정, 정보 공개,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독찰, 기층의 부담 경감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독찰조 전체 성원이 규율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고 독찰 대상 지역과 사회 감독을 받는 데 대해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조 전체 성원,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관련 인원, 길림성 관련 지도 일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각 시주 당정 지도 일꾼들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의 독찰 진주 기간은 1개월입니다. 2026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진주 기간 전문 당직 전화 0431-8504-4135번과 길림성 장춘시 A689호 전용 우편함을 설치합니다. 독찰조의 신고 전화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요구 및 독찰조 직책에 따라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조는 주로 길림성 생태환경보호 방면에 서신 및 전화 신고를 접수하며 기타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신소 문제는 규정에 따라 독찰 대상 지역으로 넘겨 처리합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와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종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융합과 발전을 심서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 교류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 상하나 습금병 총서기가 성당이 성정부 사피해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0: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산업, 일체법 발전을 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면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희라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 대학 당위 서기 두예, 연변 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2: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木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혜민, 산업 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 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 공연, 체험 활동, 매력 전시, 도보 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 경관, 민속문화, 가문 주제, 소비 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요소와 무형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 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거닐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목화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 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 문화 관광 자원과 민

0: 행성 문화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과 민속 산업, 특색 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 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릴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캐리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 운동을 주제로 길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췄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용암매체의 간추린이었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짙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불어는 너곤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장약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강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어머니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요즘 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예,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익성균이 이 복합 익성균이 3곽하고 백초 궁궐첩 5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건데 예, 관절이 동통이 있는 이런 분들 거기에 붙이면은 관절 동통이 없는 이런 백초궁골첩입니다. 예.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을 더 가지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두근씩 담겨 있습니다. 예. 예, 두근짜리를 두 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한 통에 400g짜리 5통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매일 생방송실이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오리 알 한 박스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의진찰부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의내과 3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증후군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보시고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약이 착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는 5년 이상 이약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예, 많은 지금 고객들이 이약을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약을 드시고 효과를 본 분들이 실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예, 한 분은 그 중풍이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예, 이런 환자분인데 언어장애가 와가지고 8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첨약도 쓰고 침도 맞고 병원약 방송에서 소개하는 약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예, 그런데 8년 동안 계속 말을

0: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 그분이 남편이 저희한테 말하는 게 예, 어서는 집에 도이라는 게 없답니다.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그래서 이 장약 심리방을 예, 마지막 역전이다 생각하고 지금 쓰게 되는데 환자분 남편이 그날 배달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이 약을 아, 드시게 하면서 50일이 돼서 저희한테 한번 전화 왔습니다. 예. 어, 선생님 우우 하면서 아, 그 좀 소리내서 말을 하려고 하더랍니다. 예.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내가 지금 이 약을 50일 동안 아,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 넉 달 동안 이 장약을 복용시킨 후에 또 전화 왔었습니다. 예. 예, 정상적인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발음이 너무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 식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예. 에, 그리고 또 한 분은 아, 우리 약을 3년 이상 드시고 있는 이런 분인데 에, 이분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어지럼증이 난다 하면은 하늘 땅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답니다. 예. 그래서 꼭 이 어지럼증이 나면은 꼭 병원에 가 입원했답니다. 예. 이러면서 그냥 아, 이렇게 살다가 아, 어느 날 저희 방송을 듣게 됐는데 장약 심리방을 지금 쓰면서 어, 3년 이상 지금 쓰고 있는데 에, 3년 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8일에 그때 그러니까 3년 이상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어서는 아, 그 반년이 거의 되니까 나 예, 그 3년 반 어서는 넘어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 쓰면서 어지럼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3년 이상 동안 지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답니다. 예. 이분이 그때 에, 11월 8일에 저희 그 중인외과 3이 찾아왔댔는데 에, 약을 그날 36곽 싸서 싸가지고 어, 그 저희 방송실에서 한참 저희하고 어, 그 말씀하시는 게 이 장약 덕분에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예. 에, 이분이 그날에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70세를 앞대다. 예. 근데 아, 얼굴색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주름살도 별로 없습니다. 예. 저희가 보건대는 70세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50대 중반밖에 돼 아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쩜 이렇게 젊어 배우는가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지럼증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예. 지금 머리 돌리기 운동을 하는데 3,000개씩 할 수 있고 예. 예. 이전에는 머리가 너무 어지럼증이 나기 때문에 머리 돌리기 운동을 근본상 한 개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게 해외별로 정말 고생한데, 예. 해외 소변한다면, 그, 정말 몇십 년 동안 서양을, 약, 정말, 약, 여러 가지 약 몸에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 듣고, 심리방 묻고 있는데, 내 약도 다 묻고, 해외 뭐 완전 끊었습니다, 해외하고.
0: 하하, 그만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원래.
2: 예, 그래, 심리방만 묻고 있는데, 좀 해외 정상 수치로 약 나오지. 아, 그러고도 예, 항상, 전화는 검사랑 경도모에 방콕에서 근심했는데, 아, 심리방, 먹은 후부터 넉 달 반 조금 돼서 예, 검사를 했는데, 아, 이게 경도막에 방콸이 싹 없어졌을 때다, 사라졌을 때.
0: 예, 어떤 분은 넉 달 반, 어떤 분은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드시고, 예, 없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야, 항상 근심했는데, 약 그리 먹어도 하고 안 나던 게, 이 심리방 먹고도 조금 싹 사라졌지. 그리고 또, 예, 또 심장도 또 안 좋아. 항상 숨이 차고, 예, 가슴이 답답한, 무슨 가슴 뛰는, 뭐, 저도 바늘 찌는 것 같은 거 이랬는데, 아, 이 정서가 특히 집어 들어오자면 원래 숨이 탁 막혀서, 예, 그런 정도에 이만했습니다.
0: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숨이 팍 차는 감이 느낍니다, 원래.
2: 예, 그래.
0: 취향해가지고.
2: 예, 문을 열어놔야 숨 나온 것 같고 이랬는데, 아, 심리방에서 이렇게 먹은 다음부터, 아, 일정상 싸 없습니다, 아주고.
0: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2: 예, 정말, 그, 저, 가슴, 심장을 그도 황금 후두두들 했던 게 일정상 없어지고, 나 또 그래, 전립신문에 또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전에.
0: 예.
2: 밥소변에 다이소 번째 화장실 다니니까, 한번본 소변에 조금씩 혼나지, 그래, 다음 자지 못하네. 아, 머리 어지럽고, 예. 거기다 또 손발이 차고 시르고 했는데, 이 심리방, 이래 먹은 후부터, 예. 아이,

0: 손발이 오기도 하고, 예.
1: 예.
0: 아, 다음 가자니까 정신 나옵니다. 아침에 정신 좀 하면 걱정 나옵니다.
1: 예.
0: 예, 그래, 나 효과 전에 어제도 또 받아왔습니다. 계속 먹자고.
1: 예.
0: 예, 그리고 내가 이게, 내 친구 아내가, 예, 아, 중부에 와서 이래 집에 조금 있는데, 자, 그 사람은 예, 잠 자지 못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거기다 또 파키신 배까지 있어서, 이래 내 소개를 해서 조금 먹고 있는데, 아, 조금 효과 많이 난다면서,
1: 예.
0: 예, 이 효과, 이 약이 효과 좋을 때, 이 약 더 싸졌다고, 36가지 대단히 바뀌었답니다, 또.
1: 예, 이 파키슨 병이랑 이 중풍이 잘 치료, 원래 잘 아야 되는 이런 병입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이 약은 아주 독특한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파키슨 병으로 고생하시거나, 그 다음에 중풍 구입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드시고 효과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 예,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아,
1: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뇨신경약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이거 다발성대 의사이 두 번씩 와가지고, 예, 혈압 조절을 안 됐었지 막 여러 가지 혈압약을 그것도, 아이, 주로 시원하고 먹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절을 안 돼서 그냥 머리 뻥하미 어지럼증이 나지, 귀에서 소리 나고, 가슴이 막 걷어 떨리고 아이 숨이 차고 정말 사는 게 남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1: 아.
3: 예, 이렇게 고생하다 정말 맨발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게 장야식에서부터 예, 혈압 조절 잘 돼서 예, 약도 딸 밤안에 혈압약 끊어버렸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렇게 나던 게 어지럼증이 지금 아예 남다.
1: 예, 어지럼증 원래 금방 예, 사라집니다.
3: 예, 그리고 심장도 아이 많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특히 머리 맑아지니 사람 사는 게 정말 정신이 남다지.
1: 예.
3: 예, 요즘 정말 예, 혈압약이 되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이 약이 정말 확실히 서당약이지. 해발 4,500m 높은 곳에서 야생약재로 만든 약이라 그런지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예, 다른 약에 비해서 특수합니다. 예,
1: 예,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 야생약재 만든 약이라서 이 약효력이 원래 강합니다. 우리 약은 이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약입니다. 이런 약이 별로 없습니다. 예?
3: 예, 예. 써보니 예, 확실하게 알립니다. 확실하게.
1: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 관절이 안 좋아서 예, 매일 타도 못 걸은지 지금은 매일 걸어도 지금 관절이 아픈지 모릅니다.
1: 네.
3: 예. 그, 예, 그냥 위가 아파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은지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리지. 여러모로 효과가 좋아서 나는 배달받아진 약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어떤가 하면 관심병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고를 자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 약을 보내달라서 약을 보내줬는데 야, 이 약 먹은 게 지금 효과 여러 매를 알린답니다.
1: 예.
3: 이만한 약이 없다면 이 약만 먹으면 자기 건강 생기겠다면 오늘도 저리 여수가기 지금 배달해서 부채달해서 지금 배달받아서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그러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4: 거기다가 관심병이 있어 예, 항상 이렇게 숨이 차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지르는 것으로 예, 아플 때도 있고, 뒷잔등이 이렇게 개워가지고 반드시 눕기 힘들었습니다.
1: 예.
4: 거기다 뇌경색이나 이런 진단도 받았는데, 예, 저 맨풍까지 와가지고,
1: 네.
4: 떼도 당기고 비뚤어지고 마목이 오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말입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이 침도 맞고 이렇게 증약도 먹고 병원약도 많이 먹었는데 어째 치료가 잘 안 되더라 말입니다.
1: 아, 예.
4: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서정약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닿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거기나 먹었는데 예, 두 달부터 시작해서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마목이 오고 얼굴을 감기우면서 바늘로 이렇게 지르는 것처럼 아프던 뇌에 차츰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어, 예.
4: 예. 여러 달 반 동안 예, 이 약을 먹고 20여 년 동안 먹고 혈압약을 끊고 이 장염만 쓰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세요?
1: 아, 예, 원래 잘 됩니다. 예.
4: 지금 예, 이 약을 먹고 예, 숨도 차지 않고 왼쪽 가슴이 가늘어 찌르는 것처럼 아프던 이런 증상이 나사지고 뒷잔등이 겨워서 반드시 눕지 못했는데 예, 지금은 반드시 누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예, 단에서 예, 건강검진하래 해서 건강검진한 게 예,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었대다.
1: 에휴, 좋은 일이죠. 그 원래 예. 또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4: 예, 나는 예, 이 약을 먹고 영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네, 이렇게 예, 좋아졌지만 예, 우리 남편은 예, 근본성 약을 예, 먹지 못했습니다. 약 과민이
1: 예.
4: 이렇게 과민이 일어나가지고
1: 아.
4: 또 온몸이 이렇게 갈았고
1: 아.
4: 후에 또 거기다 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밤에 사뱀벌라 얼마나 다소 다니는지 해서 제 사람이 근본성에 자지 못한다.
1: 아, 예. 원래 전열쇠이 그렇습니다.
4: 예, 그랬는데 예, 이 약을 먹음부터 예, 서빈이 사수가 작아지면서 예, 사무살도 하고 본인이
1: 예.
4: 예, 걔가지고 예, 약과면도 나사지고 그렇게
1: 거기 간이 좋아지면서리 그렇습니다.
4: 아, 그렇게 예. 약과면도 나사지고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1: 예.
4: 우리 둘이 예, 숱한 약을 썼습니다.
1: 예.
4: 빌라빌라는 약을 다 썼는데, 예, 아이디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상 약을 예, 먹고서리 그렇게 효과를 예, 많이 봤습니다.
1: 아.
4: 이 서상 약이 예, 다른 약보다 예, 특별히 다릅니다.
1: 다르지요? 원래 다릅니다.
4: 예, 해발이 그렇게 예, 높은 야생 약재로 만든 약이 돼 그러는지, 확실히 예, 약 중에서는 예, 최고 약입니다.
1: 하, 아, 그럴 수 있죠, 예.
4: 예, 그래 예, 이 약이 정말 예, 좋구나 하는 게 예, 저절로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알린다 말입니다 이게.
1: 잡습니다 예. 알립니다 예, 이거
4: 예.
1: 잡사본 사람이고 사암다
4: 예, 정말 예. 이 약이 예. 어른스럽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예.
4: 그래서 어머니 절을 맞이하면서 이게 36각을 예, 싸려고

0: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그 작년 12월 8일에 오셨을 때 너무 오지럼증이 나가지고 머리 돌리기 운동 금방 할 수 없었다. 한 개도 못했답니다. 예, 근데 이 약을 드시고 지금 그 머리 돌리기 운동 3,000개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 오지럼증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체인을 240개씩 할 수 있고 또 누워서 무거운 물건을 두는 운동도 100개씩 할 수 있고 기계에 앉아서 달리기 다리 돌리기 운동이 1,200개씩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겨울에 그때 12월 8일 겨울인데 광천수의 길을 매일마다 다니는데 20근 되는 물통을 3개씩 자전거에 달고 매일 광천수의 길을 다닌답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덕분이 나는 우선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건강 찾겠습니다 하면서 이 장약 심리방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심리방을 지금 한단다.
0: 예.
2: 이 약은 고은지, 약재고, 특허를 받은 약이 돼, 그런지.
0: 특효약, 특허를 받은 특효약 증서가 있는 약입니다.
2: 예, 심장을 치료한다는 건 똑똑히 박힌 약이 돼서 그런지 인증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이 약 쓰기 전에는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예경색이 있어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0: 예.
2: 약 쓴다음부터는 우울증이 없어지고 소화되던 게 소화도 잘 된다.
0: 잘 될 수 있죠 원래.
2: 예. 그리고 이 심장이 나빠서 계속 이게 좀 자주도 놀라고 그리고서는 숨이 차고 전기로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이 약 쓴다음부터는 단번에 오르내립니다.
0: 예.
2: 이 약이 정말 뇌하고 심장에는 최고입니다.
0: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치료를 하는데 아주 그 독특한 작용을 하면서 치료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2: 약이 효과 좋아서 전번 날에 내 36값 배달 받았습니다.
0: 네.
2: 예. 제가 이 약 쓰고 효과를 보고서는 우리 활동실에 아주머니 한 분이 다 봤을 때 내경색이 3번 받았습니다.
0: 예.
2: 이 약을 그 아주머니께 소개해서 쓰게 했는데 지금 이 아주머니 썼는데 저는 몇 달을 썼습니다.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면서 말하는 게 얼버무리하던 게 지금 말을 발음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0: 어느 장애가 어느 분들한테 이게 효과가 빠른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 예. 이야기.
2: 예. 이 이야기 효과 정말 좋다면서는 오늘에 또 36각 배달받겠답니다.
0: 예, 36각 배달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이게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환자분이 실린데, 예, 이분이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혈압기 숫자가 모자라서 더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8개월 드시고 이 약만 드시면서 지금 그 고혈압 약을 넣어서는 안 잡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정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서약인 이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예, 우리 이 장약을 8개월 어떤 분은 9개월 어떤 분은 10개월 쓰시고 나서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돼가지고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도 지금 장약 심리방만 드시면서 고혈압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자 6개를 넣은 분이 실리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드시고 있지만 가슴이 하루 건너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차서 어디나가 다른 약들을 많이 드셨습니다. 예전에 이 약을 우리 약을 선택하기 전에 근데 계속 하루 건너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차서 어디나가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장약 심리방을 선택해서 드셨는데 한동안 이렇게 드시고 나서 정말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겨우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랑 서시장이랑 다녀도 아프지 않고 숨이 차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 집에 그 두량주는 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양 심리방을 드시고 건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지자 5개를 한 환자분인데 검사 수치 도달하지 못해

0: 가지고 주사를 더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숨이 차서 자수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원에서는 나가라 하더랍니다. 예. 인제는 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라면서 약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계속 숨이 찬다면서 이 약을 마지막으로 선택한다 하셨습니다. 예. 이 약을 먹으면 숨이 차는 걸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가고 저희한테 물어보길래 저희가 쓰시라고 권장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쓰셨는데 이틀이 돼서 그분이 지금 전화 왔는데 야, 이게 확실하게 정말 숨이 차지 않고 효과 나는 게 알린다고 하면서, 예, 야,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 숨이 활 나온다고 하셨죠. 예, 예, 우리 장약이 어떤 약입니까? 예, 강의 때마다 저희가 자주 그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까지 딱약과기 주치공능이 밝혀놓은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병 치료에서 제일 띵지약이라고 저희가 자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심장병이 심한 분들은 장약 심리방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이 환자분이 실례인데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경동맥에 빵칼이 있다 해서 약을 많이 썼는데도 빵칼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신세 같아서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다는 이런 환자분인데 우리 장약 심리방을 어떤 분은 4개월 반,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7개월 드시고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경동맥 빵칼이 없어진 실례들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환자분이 실리인데 심장에 이분은 주자 세계경색 진단을 받아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심장이 불편하고 땀이 급성 심근경색이 혹시 발작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심근경색 때문에 땀이 그저 바질바질 나면서 어지럼증이 난다 하면은 병원에가 입원하고 했답니다. 이분이 근데 지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드시면서 이변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많은 돈을 절약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너무 기뻐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파킨슨 병으로 밥을 이런 고생하시고 있는 환자분이 실린데 밥을 드실 때도 너무도 떨려서 두 손을 써가면서 손을 받쳐주면서 겨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또 넣을 수 있었다. 담다 이분이 그런데 우리 이 장약을 8달 드시고 조금씩은 그래도 떨지만 그래도 한 손으로 밥을 입에 떠 넣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집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그런 증상이 나사졌다. 하면서 좋아하는 이런 분이 또 있는가 하면은 중풍이 와가지고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해서 침대상 생활만 하는 이런 분들이 하던 이런 분들도 침대에서 내려와 자립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얼굴에 면피 와가지고 얼굴이 당기고 물을 마실 때나 무슨 음식을 좀 드시려고 해도 태기 떨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던 이런 분들도 이 약을 드시면서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물을 마시거나 또 음식을 먹을 때도 태기 떨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환자분은 중풍이 와가지고 침을 줄줄 흘리기 때문에 밥을 마주 앉아 먹는데 아주 보기 민망했댔는데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침을 흘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반영하셨습니다. 예.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아침에 일어나서 자국이 남은 이불을 털고 모서리를 맞추고 반듯하게 개이는 그 단순한 동작. 어떤 이는 매일 아침 하는 일상이고 어떤 이는 어차피 밤에 다시 펼 건데라며 대충 넘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면 이불을 정리하는 일은요, 단순히 잠자리를 정돈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첫 번째 행동이자 어제의 나를 정리하고 오늘의 나를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불 정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주말 요리를 하기 귀찮아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려고 다 끓인 라면을 거실 탁자에 놓고 막 먹으려는 순간 이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올라 이 라면 그릇에 발을 푹 하고 담근 겁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에 닿자 고양이는 또 훌쩍 뛰어올라서 여기저기 라면 국물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네, 그 바람에 벽이랑 소파에 빨간 발자국이 줄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요, 벽과 소파를 닦느라 정신을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라면 한 그릇에 집안이 아주 변신했네요. 이 고양이 아주 재롱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밥 먹기 전 꼭 고양이의 동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예, 아침에 출근을 하는 시간에 출근의 시간에 쫓겨서 아무 후드티나 입고 뛰쳐 나왔답니다. 네, 그런데 버스에서도 그렇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동안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 시간이 되어서 아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때 동료가 이러는 겁니다. 저기 옷 어디서 산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네요. 좀 거꾸로 입은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 말에 거울을 봤더니 웬걸 제가 진짜로 옷을 거꾸로 입은 겁니다. 봉제선이 밖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후드모자까지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옷을 거꾸로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싫어서 이건 원래 옷이 그런 것처럼 입고 다녔답니다. 옷을 거꾸로 바꿔 입으시면 뭐 디자인이 완전 새로워집니다. 예, 그러니 다음번에는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출근 전에 꼭 거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귀여운 모습을 찍고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뒤로 걸으면서 뒷걸음질 쳤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단이 있는 줄 몰랐죠. 그대로 주저앉으며 꽁무니가 바닥에 쿵! 강아지는 제가 같이 놀자고 하는 줄 알고 바로 달려와서 얼굴을 핥아대는 겁니다. 침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하하호호 웃으시더라고요. 민망함에 저는 그대로 강아지를 안고 계속 쓰다듬었답니다. 야, 뒤로 걷다가 계단과의 데이트네요. 강아지 애정 공세까지 한 번에 아주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찍을 때는요, 뒤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엉덩이가 대신 고생한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주말에 집에서 화분 나무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원의 동영상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 넘치게 싹둑싹둑 잘랐답니다. 다 자르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사진첩을 뒤져가며 비교해보니 이 멀쩡한 관상용 억새를 잡초인 줄 알고 삭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화분에 있던 가짜 장식 버섯까지 덤으로 뽑아버렸습니다. 다 자르고 나니까 화분 속 나무는 앙상한 가지 몇 개만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 다시는 원희용 가위를 들지 않으리라 결심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은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도 뿌리 채 뽑아버린 게 아니라 나무는 아마도 멀지 않는 미래 다시 왕성하게 자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재미있는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광하 문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청동기 문명이었고 문자를 사용했으며 거대한 도시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명들은 지리적으로 모두 커다란 강을 기반으로 한다는 아주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큰 강은 문명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식수와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농사가 가능했으며 강줄기를 따라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

인드스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은 인데스강으로, 그리고 황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각각 꽃을 피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볼까요? 이 문명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7천년 전에 존재했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전했는데 그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데 홍수가 날 때마다 강의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떠내려와 농사를 짓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7천년 전 무렵 수메르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들은 원주민과 자연스럽게 섞이며 정착을 했고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스스로를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뜻의 수메르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고 저수지를 만들어 강의 범람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에그 문명입니다. 에그 문명은 약 5천년 전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그는 사막과 바다로 자연스럽게 둘러싸 있었던 까닭에 외부의 침입 없이 무려 2천년 동안이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한편으로는 다소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정치 문화적 특성을 낳기도 했습니다. 에그의 농경은 기름진 나일강의 토양을 바탕으로 일찍이 발달했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매우 규칙적인 범람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류의 비옥한 퇴적물을 하류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일강변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홍수는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에그빈들은 이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범람과 복구 과정은 에그빈들의 기하학적과 천문학적 그리고 건축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그왕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은 에그의 뛰어난 기하학 지식과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에그는요 실생활에 유용한 태양력과 의학 등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 눈부시게 발달했죠.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약 5천년 전 인더스강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강은 인도의 북부에서 시작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흘러가는데 강줄기를 따라 수많은 도시의 흔적과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거대한 도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였는데 이 두 도시는 모두 고운 벽돌로 건설된 거대한 계획적 도시였습니다.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과 공중목욕탕 같은 정교한 위생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하니까 당시 도시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국제도시로 면모를 보였는데요. 그것은 바닷길을 통해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활력 넘치는 도시들은 안타깝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서쪽으로부터 들어온 아리안인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무렵에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대한 문명과 달리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황하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황하 류역의 황토지대는 농사를 짓기 아주 알맞은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조와 수를 재배했고 개나 돼지 같은 가축을 사용했답니다. 작은 촌락과 마을 가운데는 점차 성장하여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조대는 전설 속의 하조로 황하 문명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조를 이은 상조는 은조로도 불리는데 오랜 동안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유적과 유물이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실제 했던 조대였음이 점차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인류 역사를 바꾼 4대 문명권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문명의 등장 시기나 구체적인 특징보다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요, 아마도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일 겁니다. 자, 과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문명 초기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현대인인 우리는 흔히 자신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진보했다고 믿습니다. 고대인들은 어쩐지 교육받지 못했고 원시적인 삶만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생각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인류는 기나긴 역사의 시간 동안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했고 또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우린 따뜻한 물로 편안하게 샤워를 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하며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내가 옛 고대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들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고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오늘날의 나 자신의 고뇌와 욕망을 고스란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질문이며 그들의 고민은 지금도 우리의 고민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4대 문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불을 정리하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반복 속에 우리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순간 어제의 피곤함과 지친 마음도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 그리고 밤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침에 정리해둔 그대로의 포근함이 나를 밝혀줄 겁니다. 삶의 작은 질서와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리한 이불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반듯하고 포근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0: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명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부터 5일 연휴 기간이 이미 결석이 됐고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 예, 지금도 그 무료 치료 활동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병을 다 무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허리 질환만 제일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해결책이 별로 없는 예,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예, 이 병들에 대해서 지금 무료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치료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즉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치료해 드리는가? 예, 다 났을 때까지. 그리고 3년 내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도 역시 현대병원에서 돈 받지 않고 예,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외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까 예, 환자한테는 어떤 경제적 손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는 영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예,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지금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인한병, 난치병에 특히 골관절병, 그 가운데서는 다만 허리질환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드리고서 예, 지금 무료 치료 활동 여전히 진행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봤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나도 뭔가 요축한판 탈출이 있는데다가 자그 신경 뚜껑이 있으면서요. 저녁이면 둘러눕기도

0: 불편하고 다리 내리줄도 뻗치고 불편했습니다.
1: 네.
0: 걸자 뭐 다리 또 얼마나 무거운 줄 천국무게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를 어찌좀 걸을 걸지 막 뻣뻣하고 일어납니다. 막 차가만 하고
1: 네.
0: 그 다음에 뭔가 막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심할 때는.
1: 예.
0: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소리 현대병원에 무료로 혜택해주는 그 주사료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두 번 이미 치료 받았습니까?
0: 예,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또 와서 그 상세하게 다 요래 싹 진행하면서 싹 이렇게 뭐 어디 어떻게 싹 그래 하면서 주사 막 이러면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살들었을 때가 선생님도.
1: 예.
0: 그래서 두 번 받은 게 지금 요즘에는 생각밖에 이렇게 엄청 좋습니다. 생각밖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됐습니다.
1: 네, 뭐 어디 가나 다 치료해 봤지만 낫지
0: 네.
1: 않으니까
0: 네.
1: 예, 현대병원이라고 뭐 되겠는가 네. 이런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생각 외에 효과 엄청 좋다는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엔 그 저녁에 잘 때 뭐 다리도 좀 펴고 잘 수 있고 걸어도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잘 됩니다. 조금 해도.
1: 네.
0: 그 줄이 뻗치던 것도 뻗치지 않고 그래. 내 지금 또 세 번째로 치료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도 뭐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집에 보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0: 우리 집에 아저씨도 무슨 병원과 거기서 받아가 협착이라고 해야 되나?
1: 적취 협착, 예.
0: 예, 그래서 내버도 더 먹고서 둘 다 한집에서 둘이 옮겨서 거리고 진짜 버기도 막 병이 있었습니다.
1: 버기 싫은 것보다 예.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죠, 예.
0: 그래서 무슨 마음대로 돌지 못하지게 다 무슨 그것도 들어놓겠는데 진짜 쌀 같은 거 들어놓으면 그래
1: 절대 들지 말아야 됩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명심하게 명심하는데, 그래서 같이 가려고 그랬다. 그래. 지금 무효를 해준다.
1: 그렇죠. 예. 이런 예. 활동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기회 찾기 어렵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요.
1: 그렇죠.
0: 무효를 해서, 그럼 혜택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
1: 예.
0: 예. 그래, 내일 가려고 그랬다.
1: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0: 네, 265-2120.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3: 우리 어머니가 이 허리 협착에 와서 가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설득이 예. 올들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올들 세고 이번에 한 번 더 가자고 그랬잖아.
1: 예, 그때는 어느 정도로 불편했습니까?
3: 그때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벌써 낫더랍니다.
1: 그렇죠. 예.
3: 예, 효과 좀 난 게 알기까 그다음에 두 번 치료를 할까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제 한 번 치료를 하면 완전히 이뤘을 것 같다. 허리. 예.
1: 허리 어떻습니까? 구부려듭니까?
3: 예, 구부려드는 게 어떤 자기 서로 펴지는 감이 난답니다.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영 좋았다니까.
1: 예.
3: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될 것 같다니 영 좋았습니다.
1: 예, 보통 한 세 번, 네 번 치료 수여됩니다. 몇 번이든 간에 돈 받지 않는데 뭐 걱정될 거 없습니다. 본인만 예, 적극적으로 치료할 이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3: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4: 저는 전립선비대가 있어서 요 소변 보기가 힘듭니다.
1: 네.
4: 소변 보다 제대로 나가지 않더니 혈압이 막 올라가.
1: 혈압도 오르고 예.
4: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그 내려가는 곳에 녹임하고.
1: 그럴 정도입니까?
4: 예, 그때 뿐이지 쓸데없었다.
1: 그렇죠. 예.
4: 한 며칠 지나면 또 요 소변 잘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어 가서. 주사를 한 번 맞은 게 지금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4: 그래, 효과 있으니까 가서 더 맞다고 했나.
1: 네. 그것도 남성들이 나이 드시면서 그 자연적으로 노화되고 퇴화돼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소변이 아주 끊길 때에는 도뇨관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게 다시는 어떻게 도뇨관 꼽는 일은 없죠. 예?
4: 네, 없습니다.
1: 예.
4: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4: 예. 예. 지루하다 그랬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네, 오늘 분위기 선생님 강의 듣고 또 계속 지금 무료로 지금

0: 일하는데 너무 정말 감동되고 고맙습니다. 우리 셋째 언니 어제 가서 어머니 가서 예.
1: 예.
0: 세 번, 예. 세 번 맞았습니다.
1: 이미 세 번, 예.
0: 예, 세 번 맞은 게 어머니 어제 만개 아침에 자고 깨어나니까 야, 정말 생각 밖에서 정말 지내 거서 정말 났답니다. 이 허리가.
1: 예.
0: 여자 바투수에 허리 이렇게 다 구부렸단 말입니다.
1: 아,
0: 예. 아까 출이 못하고는 집에서는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 밥은 거기서 이래, 그래서 산다를 거둔단 말입니다. 그래, 먹은 할 수 있고, 바깥은 출이 못한다.
1: 바깥 출이까지 예. 못한 정도면 좀 중합니다.
0: 중합니다. 예. 허리 떼지 구부렸는데.
1: 아.
0: 그러니까, 그래, 처음이 맞아서 약간 통쇄한 게 바람 느끼라 헐고 그랬더니, 두 번째 맞을까, 그 다음 허리 이렇게 구부렸던 게.
1: 좀 펼 수 있고, 예.
0: 50%는 이렇게 베개 깨게, 그 다음에 여시간 또 어제 가서 그래 맞은 게 또 예, 아침에 자고 깨는 게, 오, 이게 차차졌다, 이제 열이 있다, 그래 맞겠다, 그래. 아이 났으면 또 이렇게 무료를 뒤로 하자.
1: 그럼요, 그래, 맞습니다. 예, 예. 예.
0: 그래, 언니 그거 이렇게 세 번 맞아서 아이 되면은 아이 별 많이 나사지고, 어제는 많이 나사질 것 같다며. 그래, 아이, 그게 아이 났으면 또 무슨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3년 전에 책임질 때까지 한다니까 무슨 저기나 뭐
1: 예, 본인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 예,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천상 그렇게 처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랬거나
1: 예 그래서,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0: 예,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이 낳기도 하면 언니 한 네 번 다섯 번 맞으라고 네 열흘 어가는 간격이 좋아서 그래 가서 얘기하면 얘기해라 얘기해라 믿겠다니 그랬더니
1: 예.
0: 많이 나왔습니다. 허리 많이 펴졌다 말이야.
1: 아, 예.
0: 용예 선생님 고맙게 인사드립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삼촌이 오늘에 간다던 게 오늘은 늦어 못 가고서 또 다시 예약한다. 세 번째로 두 번 갔다 오고서 지금 여초판 투수돼서 야소됐단다. 그런 게 경하긴 경하다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데 가서 치료하고 많이 나사졌단다.
1: 어, 두 번 치료했습니까?
4: 네. 세 번째 원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늦어서 못 갔단다.
1: 예.
4: 그래서 내일 또 예약하자고 해서 그래서 나
1: 예. 열흘 간격에 뭐 할 날도 예. 오늘 늦어진 거 괜찮습니다. 예.
4: 물어봐요. 그래서 예. 아이 되는 간에 전화 또.
1: 예. 예.
4: 네. 예. 예.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저는요, 초반 탈출이고, 거기서 신경통까지 해서 허리부터 예, 다리 내기절이 세게 아파서 몇 년 동안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1: 어, 예.
5: 우리 현대병원에 가서 턱편이 무혈로 할 때 한번 치료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5: 그래, 네 번 했는데, 이 손이 오늘도 예, 그 농사에 가서 채소까지 싸왔습니다.
1: 예.
5: 이 허리 구부려졌는지 좀 피진감이 난다 이잖아.
1: 예, 필 수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 제 사촌도 이 무역 치료를 한번 했습니다. 내 말에서.
1: 어.
5: 형이 했습니다.
1: 그분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5: 그 여태만 탈출입니다.
1: 어, 그분도 예.
5: 예. 그래 한번 치료한 게 많이 났을 것 같다. 내일 또 가서 그런다.
1: 한번 치료에 낫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예. 예.
5: 그러니까. 나이 받지 얼마나 썼
1: 그렇죠. 예. 잘 예. 예. 치료하겠다는 예. 이런 결심만 있다면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났을 때까지 돈 받지 않고 치료해드립니다.
5: 예. 예. 어, 이랬던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이모부가 지금 한 번 두 사람 맞고 많이 도와줘가지고 내일 또 가서 이렇게 뭡니까 두 번째 두 사람 맞겠다고 예약해달라 해서 전화드립니다.
1: 아, 이모부는 무슨 병입니까?
6: 그 옛날에 농촌에서 술기 뭡니까 이렇게
1: 예, 떨어진
6: 낙상하다가 예, 술기 방아 동지다 새색이 내다 달아나가지고
1: 어 낙상사고 예.
6: 예 그래가지고 그때 치료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일 없었는데 어제 늙음하게 와서 더구나 허리 펴지 못하고 이렇게
1: 어 펴지 못하고 예예
6: 예, 돌아눕기도 바빠하고 계속 두근두근 지팽이도 짚고 이래 됐습니다.
1: 어, 예.
6: 지금 예, 한번 치료받고 며칠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겠더랍니다.
1: 아, 예, 알려야 예, 그 다음번에 또 갈 수도 있죠. 예.
6: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을에 그 늙은 애들도 그러한 늙은 애들
1: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0: 그래 모두 너도 나도 이렇게 가보겠다면 모두 그러더라.
1: 그렇죠. 예. 많은데 네네. 지금 어느 병원을 가나 치료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약도 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1: 맞습니다. 예.
0: 또 파는 방법은 다 돼도 안 되던 게 그래도 이번에 그 뭔가 현대병원에 이관례 선생님이 그 두 사람 맞고 너무나 그렇게 생각밖에 아예 돈도 아예 드리고 치료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내일 예약하고 그 다음에는 그 뭔가 그 올해 여동생 남편이
1: 예.
0: 여초를 잘못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같이 가겠다며 이랬어요.
1: 예. 그분의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0: 78입니다.
1: 아, 예. 이 나이에 허리 퇴행성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디 외상 받았던 받지 않았던 예, 물론 외상 받았던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아무런 상한 적이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0: 그렇게 상해서 또 그런가 해가지고.
1: 예.
0: 어제는 그렇게 허리를 고생한지 오란다.
1: 어렸습니다.
0: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농사지를 아야기를 시내를 내려오니까나 그것도 계속 허리를 해서 좋다는 병원
1: 다니고. 그 치료했겠죠. 예.
0: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예.
0: 치료도 해보고, 그 무슨 과수한지 무슨 이런 뜸도 뭐, 그 줄려온지 뭐 그런 방법도 했다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그런 두 분을 예약해달라고.
1: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0: 있습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 이같이 허리 질환을 무료 치료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봤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또 약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이건 우리 국내에서 아무리 큰 병원이나 외국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승료법, 즉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입니다. 예, 즉 아프면 지통제 사용하고 염증이 있으면 예, 소염제, 또 좀 더 빠른 시간에 해결 보기 위한 격소 치료제, 예,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수술 치료.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진행하는 방법이지만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예, 이런 난제점의 해결, 즉 돌파를 위해서 부강수사료법이라는 것을 연구 발견해냈습니다. 부강수사라는 어떤 약물을 주사기에 넣고 근육에 주사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도 아니고 맞자마자 뭐 통증을 없애는 그런 치료 아니고 우리 몸에 노화되고 퇴화된 세포를 살리는 세포재생료법입니다. 이 주사에는 한 10여 가지 약물을 예, 배합해서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예, 누구나 똑같게 약물을 배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상황에 맞게 또 한 사람이라 해도 맥의 단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그 주사 즉석에 배합을 해서 근육이나 주요한 혈자리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 이 부강주사료법이 지금 새롭게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예, 고통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로서 이미 치료받아본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질환만이 다른 병은 치료 못한다 이 말은 아니고 허리 질환이 제일 흔하고 또 이 현대병원 측에서 놓고 보더라도 제일 파악 있는 치료, 그래서 허리 전문 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때문에 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이것이 좋은 기회이므로 본인한테 어떤 손해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검사비하고 혹시 어떤 분들한테 약물 치료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2: 말씀하세요.
3: 예, 저 뭐니까 허리 치료로 로인 부위점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허리가 이래서 저는 한 80 넘어갖고 여수만 탈출 좀 있습니다.
2: 네.
3: 예전에 이렇게 일하다가 저 허리를 또 이 상한 적도 있고 그래서 펜스는 연말에 펜스란 말인데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한 80 되니까.
2: 예.
3: 이쪽 가서 어떻게 뭐 다친다 없이 가서 치료 받을 수 있겠는가 내고 한다.
2: 먼저는 265-2120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 병원에서는 다 상세한 검사를 합니다. 예,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3: 그러니까. 아, 그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2: 예, 현대병원에는 사진이 엑스레이도 있고 CT, MRI, 화음 다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3: 아, 그거 로인도
2: 편하죠. 네.
3: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예약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기본 검사는 무엇인가 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우리가 한으로 흔히 말하는 쇠창구의 뇌창구의 그리고 혈당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 기본 검사의 비용은 135

0: 입니다. 예, 이거는 기본 검사. 예. 그리고 여기 어떤 환자는 또 여기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CT 본 그 건강 기초를 예, 잘 다스려야 그래야만이 세포의 재생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약을 써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10명 중 1명 정도. 예, 이와 같이 이 중약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검사비, 중약비, 예, 이런 것도, 저는 부담 못 하겠다는 사람은, 예, 거절입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번 선생님 좋았습니다. 네, 저는, 예, 저, 행지병원이라서 문의했다. 예, 우리 아빠의 좀 뭐든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하고 오래서, 예, 좀, 피하보다 후광 인력법을 저기 잘하시긴 한다니
0: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2: 예 다리 예 지팽 짚고 그렇습니다.
0: 지팽이 짚고 다닙니까?
2: 예.
0: 지팽이 짚고 다니는 거는 뭐 무릎이 아파 그럴 수도 있고 뭐 허리 아프
2: 아니다 그 저기 구독하시네.
0: 아, 예, 대퇴골 모혈기사. 그 집행이 짚을 정도면 좀 오래됐겠습니다. 그건 갑자기 나오는 병이 아닙니다.
2: 작년부터. 예, 재작년부터 수술하라
0: 했는데, 예, 수술도 안 하고.
2: 했습니다, 그래. 그런 계획이나 그래야 됩니다.
0: 예. 그
2: 예,
0: 집행이 짓고 다니는 정도는 그게 갑자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몇 해 전부터 있었는데 예. 예, 잘 몰랐겠죠. 예. 예.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영길시 대퇴골 모혈기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길시 환자도 외지 환자도 모두 그 영길시 현대병원에 와서 치료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무료 치료 범위에는 들지 않습니다.
2: 아, 예.
0: 예,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예.
2: 아,
0: 예. 예. 아무튼, 예, 치료되면 좋은 일이겠죠. 예.
2: 예. 예.
0: 수술하게 되는 정도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2: 예. 예, 정말, 예. 잘하시네요.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선생님이 이래 좋은 소식 알려줘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이전에 저기 농촌에 있다나니까 이래 숙이 앉았다 셰프도 놀라면서 훌뚝 떨어진 게 엉치는데 이게 엉거리 지네 엉거리 지네 너무 통쇄난다 이게 없더라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그저 저기 너무 이래 엉치잖아 다리잖아 이래 다 떴었구만 그래서 한 18년씩은 또 이렇다가도 또 떼나고 했는데
0: 예,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저 연락전화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적을 수 있습니까
3: 265-2120에다가
0: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 다시 문의해도 되고 예.
3: 예, 낮에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1: 러시아가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을 갖고 조국 복위 전쟁 승리 8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0: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청소기는 중대한 선도적 교능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중심, 인간과 기계의 교복, 산업 간 융합, 공동 창조 공유의 지능형 경제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각지는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컴퓨팅 파워 기반을 다지며 데이터 요소의 잠재력을 활성화해 지능형 경제의 신형태 구축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성 정주항공항은 자율주행 청소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자율주행 청소차를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주항공항 흥강시정환경관리센터 운영경리 반개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분업 모델에서 자율주행 청소차는 대규모 기본 작업을 담당하고 환경미화원은 세부사항을 보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율주행 청소차를 도입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은 더 이상 장시간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할 필요가 없고 노동 강도와 작업 위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습관평 청소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인민대중의 생활질 향상에 일조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재분야에 깊이 융합되면서 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경제 새로운 형태가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의 한 빅데이터 기술 기업 기술자들은 최근 현지 농민과 목축민 수십 명을 동원해 데이터 주석 참여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의 목초 수직 대형 모델 플랫폼인 초역달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데이터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민과 목축민들의 다년간 생산 경험을 성공적으로 경제 수익에 연결시켰습니다. 관련 기업 총경리 손련은 앞으로 농민과 목축민들은 단순히 육체 노동으로 경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디지털 조조가 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양치기 채찍 대신 마우스 패드를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을 다그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도약식 발전, 산업의 최적화와 승교, 생산력의 전반적 비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당면 AI 대형 모델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컴퓨팅 파워 수요 급증과 지능형 경제 발전 필요성에 직면해 초당 5조 회라는 방대한 데이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섬소송서한 안탑 인공지능 혁신 발전 센터는 컴퓨팅 파워 클러스터 확장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한의 한 지능형 기술기업 책임자 기혜평은 관련 모델을 통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진행해야 했던 억 단위 픽셀의 원격 감지 해석 작업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평균 정확도가 85% 이상에 달해 진정으로 잠든 위성 데이터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성 자원으로 바꿔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 수준의 향상은 에너지 공급 보장 능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의 량방향 용량 강화, 심층적인 융합에 따른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지능형 경제 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하의 중국 대당 중위 클라우드 기지 록색 전력 공급 프로젝트 1기 공사가 한창 건설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전 용량 가동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41.4kW시의 정정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중위 클라우드 기지 데이터 센터의 연간 22.95kW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당 종유신 에너지유한회사 당위원회 서기 류예봉은 컴퓨팅 파워와 전력의 협동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며 실제로 컴퓨팅 파워 인프라와 전력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수요하는 전력에 따라 전원, 네트워크 그리고 에너지 조상 시설을 구성함으로써 록색 전력, 컴퓨팅 파워 산업의 선순환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경제 사회 재분야의 심층 융합에서 데이터의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오늘은 각제소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기반을 다져 지능형 경제 신형태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이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0: 원활한 루통, 컴퓨팅 파워 기반 강화, 알고리즘 혁신까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의 지능형 경제 신용태가 다그쳐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국 정책계획사 책임자 란첩은 올해 국가에서 지능형 경제 신형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상업화와 규모화 적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규모 지능형 컴퓨팅 파워, 클러스터, 컴퓨팅 파워와 전력의 협업 등 신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개방과 공유, 안전이 보장된 전국 통합형 데이터 시장을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1: 국문기강 총리가 5월 9일 국문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습금형 총서기에 당면 경제정세와 경제사업에 관한 중요한 연설, 기초연구 강화 조담에 했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의는 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 판단으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신심을 더욱 굳히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 기회를 포착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 발전을 추진하며 경제 안정적 발전세를 다지고 확장함으로써 15차 5기년 전망기획의 량원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거시적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사전에 힘을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 효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국내 대순환을 강화함에 있어서 수급관계 협동과 연동 성격에서 돌파구를 찾고 서비스업 확장과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관철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수로망, 신형전력망, 연산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의 계획과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생보장면에서 고용안정과 최저생활보장에 더 큰 힘을 기울이고 교육, 의료, 육아, 삼농 등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더 큰 강도와 더 실속 있는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사업을 중요한 일정에 올려놓고 국가의 절박한 수요와 장기적 수요에 맞춰 주요 공략 방향과 중점 분야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강도를 높이고 량화한 과학연구 생태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중소금융기구 등 분야의 위험부담 해소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 측이 안전생산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동의하고 중대특대사고 발생을 단호히 억제합니다. 회의는 전국 종합교통운송체계 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일체화한 배치와 시스템 집성을 견지하며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증량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관리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사람은 편리하게 이동하고 물건은 원활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물 운송의 비용 절감과 질적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개혁 혁신을 심하고 통일 개방된 교통 운송 시장을 건설하며 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통 운송의 새로운 경영 형태를 안정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더 많은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지방정부의 채무 위험부담 해소 관련 업무 추진을 연구해왔습니다. 회의는 일괄적인 채무 해소 방안을 실시한 이래 채무 위험부담 해소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표했습니다. 계속하여 중점 분야와 취약한 고래차 간의 채무 해소 지원 정책을 완비화하고 지방의 자율적 채무 상환 능력을 강화하며 채무 해소 임무를 기한 내에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재를 확립하고 완비화해 새로운 잠재적 채무가 나타나는 현상을 단호히 방지합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실시 조례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법에 따라 광물자원의 전과정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략적 광물자원 목록을 과학적으로 확장하며 자원비축과 응급제도를 완비화해 광물자원 안전보장 수준을 전면적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회는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복권신강은 최근 각기 15차 5기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 특별 소식 발표회를 갖고 지역의 15차 5기년 전망계획 요강을 둘러싸고 요강, 변성 배경, 총체적 사고,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를 전면 해석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 시기 복구는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개혁 개방에서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며 량한 융합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문화 영향력을 새로운 수준에 도달시키며 고품질 생활에서 새로운 향상을 실현하고 아름다운 생태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고교능 관리에서 새로운 승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를 발전 목표로 삼아 량안 융합발전시범구 건설, 신시대민영경제 강성전략의 심층 추진, 생태성 전략의 지속적시 시행, 신시대 신규 화교 자원을 활용한 전략 등 중대물을 배치하고 15척인은 전망계획 중대 프로젝트 4천여 개를 기획 비축했습니다. 복근성 조룡성장은 앞으로 5년간 습금평촉의 중요한 연설과 중요한 지시회시 정신을 관철 실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개혁개방, 민영경제, 해양, 교포, 오무 등의 우세를 발휘해 보다 더 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재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우수하며 주민들이 부유하고 생태가 아름다운 새 복권 건설 목표를 단단히 잡고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내며 전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앞다투어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척인은 전망계획을 지향해 복권은 지속적으로 국제 1위의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해상 실크로드 핵심 구역을 고품질로 건설할 것입니다. 전자정보, 현대화공, 선진장비 제조 등 5개 조 단위 집적산업단지 구축을 가속할 것입니다. 전송 10대 향촌 특색산업의 전 산업체인 총생산액을 4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청정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녹색산업을 육성 확대하며 생태환경질이 전국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5척인은 전망계획 시기 신강은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대외개방, 민생복지, 생태문명건설 등 9가지를 둘러싸고 21개 주요 지표를 명확히 하여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본능하고 부유하며 문명하고 진보적이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생태가 량화한 사회주의 현대화 신강을 힘써 건설할 것입니다. 신강역을 다치고 아르컨 두니아즈 주석은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소호를 확실히 리행하며 신발전 이념과 신시대 당의 신강 관리 방략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철 실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당조항이 신강에 부여한 5대 전략적 위치를 확실한 목표로 삼고 업무 실행을 힘있게 틀어주며 전국과 보도를 같이 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면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15척인은 전망계획 기간 신강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특색 우세 집적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친환경 전력 우세를 활용해 컴퓨팅 파워,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을 대폭 발전시킬 것입니다. 15척인은 전망계획 말 식량 생산량을 520억 근에 도달시키고 면화 생산량이 5,600만 톤 좌우로 안정되도록 힘쓰며 1,400만 톤 림산물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아시아 유럽 황금 통로와 서방을 향한 개방의 교두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남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문제 해결에 힘쓰고 기반시설, 산업발전, 고용 확대, 민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더 많은 발전 혜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1: 세관 총서가 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4.9% 증가하면서 수출입의 탄성력과 활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한편 대외무역의 운영 상황도 량화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이 16조 2,300억 원으로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은 9조 3,300억 원으로 11.3% 증가하고 수입은 6조 9천억 원으로 20% 증가했습니다. 올 4월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4조 3,800억 원으로 증가폭이 14.2%입니다. 세관청서 통계 분석사 려대량 사장은 올 들어 각지 각 부문이 정책을 앞당겨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우리나라 대외 무역이 량환 출발을 실현하고 수입의 탄력성과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4월 우리나라 수출입의 동기 대비 증가폭은 두 자릿수를 넘었고 3월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제 분야 협업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중간제 무역을 확장하며 독생

0: 역을 발전시켜 글로벌 산업 성격과 녹색 발전에 중국의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수출 성장의 주요 동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저탄소 제품도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수입 면에서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수입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려대량은 올해 우리나라 매달 수입이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폭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수입을 적극 확대해 각국과 함께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려대량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수입이 동기 대비 11.2% 증가하면서 연 8개월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초대형 시장인 중국은 아프리카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과 아프리카 인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1: 조선업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조선 완공량, 신규 수주량, 보유 수주량 등 세 가지 지표 모두가 세계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조선 완공량은 1,568만 재화 중량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0% 증가했으며 그중 수출 선박이 총량의 96.1%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수주량은 5,953만 재화 중량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2% 증가했습니다. 3월 말 기준 보유 수주량은 3만 2,230 재화 중량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습니다. 중국 선박공업협회 리온경 부회장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신규 수주량은 완전히 급증한 상태로 중국 자체 발전이 안정적이고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온경 부회장은 모두가 중국 조선 공업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확실성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은 현재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조선 완공량은 세계시장 점유율의 57.3%, 신규 수주량은 세계시장 점유율의 84.9%, 보유 수주량은 세계시장 점유율의 69.8%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18종 주요 선영 중 중국은 15종 선영의 신규 수주량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신규 친환경 선박 수주 국제시장 점유율은 80.2%에 달했으며 신조 선박 수주는 LNG, LPG, 메탄올, 에탄 등 다종 이중 연료 선박과 전동 선박을 포괄했습니다. 중국의 친환경 선박은 전 영역 포괄, 기술 선도, 대량 인도라는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0: 9일까지 중국 유럽 별차의 루색 운행 횟수가 13헌 회를 돌파하고 발송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9일 오전 10시 화물을 가득 실은 X8037편 중국 유럽 별차가 중국 정주 포선역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향발했습니다. 이는 13만 번째로 운행하는 중국 유럽 별차편입니다. 국가철도그룹 정주국 정주참우단 포선역 관계자 황도에는 X8037편 열차는 포선역에서 출발한 후 알라산구 통상구를 거쳐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하며 화물 가치는 인민폐로 1,918만 원에 달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 통로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그룹은 경내 서부, 중부, 동부 3대 통로를 둘러싸고 중국 유럽 열차 운행 로선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한편 시속이 120km에 달하는 중국 유럽 열차 정기 운행 로선 안세 갈래를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경유의 북부, 중부, 남부 세 갈래 로선이 병행하는 다원화 통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중국 경내에서 중국 유럽 열차를 개통한 도시는 26개입니다. 한편 유럽 국가의 235개 도시와 11개 아시아 국가의 100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서비스 범위가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정주국, 정주기무단 지도, 운전기사 곡풍수는 중국 유럽 열차 운행 초기에 운전기사는 8명뿐이었고 한 달에 겨우 한 편을 운행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매일 최대 6편을 운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배치해 중국 유럽 열차의 운송력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열차의 왕복 운행은 기본상 균형을 이루고 종합 운송 컨테이너 사용률은 100%로 장기적입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경내외 운송 가격은 운행 초기보다 40% 이상 낮아졌으며 운송 화물은 53개 류형의 5만여 가지 상품을 포괄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물류센터 물류부 부책임자 왕연파는 전자자물쇠를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에 보급했으며 중국 유럽 열차 화물 운송 전반 과정에 대해서 추적 경보를 실현하고 냉장 온도 조절 컨테이너와 자동차 상자 등 특수 장비를 혁신적으로 응용해 화물 종류를 효과적으로 늘렸다고 표현했습니다.
1: 전조시포 각 시스템이 현재 발사 전 재반 준비 사업을 마치고 발사 시간대 날씨는 발사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전조시포 화물 우주선 발사 임무가 최근 정반구역 합동훈련을 조직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조시포 임무가 조마 발사 외에 테스트 참가 시스템이 가장 많고 훈련 요소가 가장 완전한 한 차례 종합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현재 발사 임무의 각 시스템은 관련 기능 검사와 발사 전 재반 준비 사업을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문창우주 발사장 인원과 시설 장비 상태는 량화합니다. 이번에 전조시포는 우주정거장의 응용과 발전 단계에 다섯 번째 화물 운송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중국 우주정거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조시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4세대 자율 초전도 양자 컴퓨터인 보놀 50180이 9일 정식 운행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작업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50180이 탑재한 양자 컴퓨팅 칩 시스템, 측정 제어 시스템, 환경 지원 시스템, 운영 체제 등 4대 핵심 체계는 모두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단일 코너에 180개 연산 큐비트를 갖춘 자를 초전도 량자 칩을 탑재한 보논 50180은 단일 칩 아키텍처에서 100큐비트급 량자 연구선을 구현해 연산 능력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개발팀 책임자 공유성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량자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 난관 돌파, 공학적 반복 개발 그리고 규모화 생산이 이르는 전주기의 자료 연구 개발과 산업화 능력을 갖췄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국산 자료 량자 컴퓨팅 파워의 실질적 도입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1: 러시아가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고 승리의 날 81일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해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열병식 개막곡인 성스러운 전쟁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기와 승리의 깃발이 입장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위대한 조국포위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사명이며 우리의 사업이 정의롭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로 뭉치며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라고 표하고 승리한 인민 만세, 제대 군인 만세, 러시아 무장 용량 만세, 우라를 높이 외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보병 부대와 특공 비행팀이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번 붉은 광장 열병식은 지상 군사 장비 시연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레믈린궁은 일단 안전 요소를 고려하고 올해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기념회가 아니기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정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 중국이 까이라사는 서명지에 기념비를 세우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이라사는 서명지인 이집트 수도 까이라사 남쪽 피라미드군 링근의 미나궁 호텔은 국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탐방지입니다. 호텔의 정문에 새로 세운 기념비에는 대만을 중국에 귀환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라고 새겨지었습니다. 기념비 초석에는 까이라사난의 역사적 이와 중국, 이집트 양국 국기가 새겨져 있고 상부의 청동 육각주에는 까이라사난 기념비

명령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편측 문자는 얇게 자른 옥석을 등에 받치고 나머지 기둥미대는 전통적 삼각형 편측 무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관이 일전에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까이라 선언이 이집트 미나궁 호텔에서 달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은 미나궁 호텔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기념비 구역이 완공되면 대중들에게 공식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정계와 학계 인사들은 까이라 선언은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사와 법리적 근거이고 이후 까이라 선언 조항을 재확인한 포츠담 공고 등 일련의 법적 효력을 가진 문건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의 구성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미나궁 호텔에 까이라 선언 기념비를 채운 것은 역사에 대한 장엄한 기념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중요한 현실적 이해를 표명하고 세인들에게 전후 국제질서의 도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1943년 11월 중국, 미국, 영국 등 3국 정부 순회부는 미나궁 호텔에서 까이라 회를 열고 까이라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그해 12월 까이라 선언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1945년 7월 중미영 3국이 포츠담 공고를 발표한 후 구소련이 뛰어 가입했습니다. 공고 제8조는 까이라 선언의 조건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해 10월 25일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한다고 선포하고 대북에서 중국 작전구 대만성 항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래서 중국은 법적으로 대만을 사실상 수복했습니다. 이집트 외교부 전 차관 알리 히프니는 까이라 선언, 포츠담 공고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일련의 문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명확히 밝혔다고 표했습니다. 히프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모든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하게 견지해야만이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아랍연구센터 고문 아부 베크르 디브는 대만의 법률 지위는 완전하고 증거가 확실한 국제법 라인에 기반한 것이며 관련 라인은 현대 국제 질서의 초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츠담 공고 등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문건을 거쳐 확인되고 관찰된 까이라 선언은 전후 영토 배치의 법률 틀과 정치틀을 명확히 확정하고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는 것은 전후의 중요한 배치 중 하나라는 점을 확립했습니다. 이집트 보도총서 전 부서장 아흐메드 살람은 까이라 선언은 전후 국제질서의 정초적 선언으로서 전후 질서를 확립하는 일련의 국제문건에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배치를 통해 확실하게 관찰되고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언에서 대만이 중국 영토에 속한다는 구체적 조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만의 법적 지위와 명확한 이거입니다. 살람은 까이라 선언은 국제사회가 주권과 영토 완전 문제를 처리하는 범위적 이거로서 중국이 까이라 선언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은 까이라 선언의 가치와 심각한 함의를 되새겨보는 데 유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디브는 중국이 이집트에 까이라 선언 기념비를 세운 것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영토 완전을 선언해서 양국이 비슷한 역사와 공동 입장을 보여주며 이 기념비는 국제정의를 상징하는 대표성 건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 중국이 까이라 선언 서명지에 기념비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에 등장한 중국 혁신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미국이

0: 먼저 하숙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한 연설. 2021년 10월 25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호의 상생을 견지하여 인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의 옛말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근본은 백성의 안정이고 백성의 안정은 유족한 생활을 토대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발전과 안거락업은 각국 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발전은 인민을 위한 발전이어야 의의가 있고 인민에 의한 발전이어야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인민 중심을 견지하면서 보다 질적이고 효율적이며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보다 안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의 균형성, 조화성, 포용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인민의 발전 능력을 강화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향유하는 발전 환경을 마련하며 발전 성과에 따른 혜택이 모든 국가와 개개인들에게 보다 공평하고 보다 많이 돌아가게 하는 국면을 조성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열린 제76회 유엔 총회에서 나는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글로벌 발전에 미치는 충격을 극복하고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발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강화하여 인류가 직면한 각종 도전과 세계적인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현시기 국제사회는 지역 분쟁과 테러리즘, 기후변화, 인터넷 안전, 생물 안전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다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보다 효과적인 다자간 기재, 보다 적극적인 지역 협력을 통하여서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울리는 경종입니다. 세계 각국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여 자연의 안전 경계선을 지켜내고 녹색 회복, 녹색 생산, 녹색 소비를 권장하며 문명하고 건전한 생활 방식을 형성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량호한 생태 환경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무궁무진한 원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유엔이 필요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제규칙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함께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으로서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계 각국은 모두 유엔을 존중하고 이 대가정을 잘 사랑하고 보호하며 유엔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0: 있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국의 리익에 부합되면 류용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리념을 가지고 협력 구상과 협력 모델을 보색하면서 새로운 정세에서 다자주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자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벗들, 동지들,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중국은 계속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면서 시종 세계 평화의 건설자가 될 것이며 계속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면서 시종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가 될 것이며 계속 다자주의의 길로 나아가면서 시종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산줄기 이어져 빗바람 같이 하고 둥근 달 휘영청 두 지방 비추 누나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역사의 올바른 편과 인류 진보의 편에 서서 세계의 영속적인 평화적 발전을 실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합시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에 등장한 중국 혁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스트랄리아 시드니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선보인 태양광 모듈, 에너지 저장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시장 내 중국 기업 부스 앞에서 오스트랄리아 기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발을 멈추고 가정용 전기부터 상업과 공업용 에너지 저장, 태양광 발전부터 전기차 충전에 이르는 종합 방안대 문의했습니다. 2026년 오스트랄리아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가 6일 시드니에서 2일간 열렸습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대표, 투자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연구원 1만 2천여 명이 전시회에 참가하고 전시 기업 130여 개가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전기화,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방안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본기 전시회에서 에너지 저장이 빈번히 언급되는 초점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 발전, 전기차 시장 확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오스트랄리아 현지 기업과 가정들이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선보인 에너지 저장 장비와 체계적 방안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부합됐습니다. 사원전기 부사장 양파는 연료 가격 변동이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판매량을 자극했고 이에 따라 가정용 충전기,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저장 수요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비용 하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갈수록 더 많은 오스트랄리아 기업과 가정들이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정과 에너지 대양주 지역 총경리 왕동주는 현지 주민과 기업들이 전통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을 깊이 느끼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과 회사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 저장 일체화 방안을 내오고 다양한 장면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일체화 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화 팀을 구축해 현지 수요에 더 잘 부응하고 있습니다. 심수시 소항 신에너지 주식회사 부스에서 가정과 분산형 장면을 위한 인버터,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제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련 회사 기술 서비스 경리 진문설은 2015년 오스트랄리아 시장에 진출한 회사는 오랫동안 현지에 다양한 태양광 제품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가 현지에서 갈수록 보편화되면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더 많은 가정의 선택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공학원 원장 네이드 이긴스 도크스는 태양광 분야에서 양국은 깊은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도 전기차와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상무 협력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수차나 중국 태양광 기업을 방문한 이긴스 도크스는 태양광 실리콘 생산, 제조업 자동화, 그리고 공급망 통합 분야에서 보여준 중국의 혁신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내부의 충분한 경쟁, 그리고 안정한 산업정책, 산업 용량의 집약은 태양광과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적용을 동의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스마트에너지위원회 최고 경영자 존 그램스는 스마트에너지 산업협력에서 양국은 높은 상호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현지 제조 역량을 향상시키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도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미확인 비핵물체 파일을 집중 발표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이동 후 갑자기 사라진 미확인 목표물 등 기록물이 포함돼 미국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새롭고 이전에 보지 못한 보관 서류 파일은 모두 아직 정설이 없는 사건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한 파일은 160부를 넘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련 파일을 지속적으로 분할해 공개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관련 파일을 집중 공개하는 것은 전례 없는 투명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에 와서 미확인 비행물체 파일을 집중 공개하며 관련 파일이 도대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외계 문명과 관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미국 측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보관 서류는 수십 년간 대량의 정부 기록과 관련되며 그중 적지 않은 파일은 예전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파일은 전문적으로 개설한 정부 사이트에 통일적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영상과 사진, 비행 기록, 비행사 필기, 조사 기록, 목격자 증언, 공개 보도, 그리고 역사 기록 등 형식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미 공개한 파일을 보면 시간 범위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며 400여 건의 전 세계 범인의 미확인 비행 현상 기록과 관련됐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미국 국무성,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항공우주국, 그리고 해외주재기관 등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최근 몇 년간 군부와 연방수사기관 그리고 제외기관이 기록한 미확인 비행 현상, 냉전 시대의 비행 접시에 관한 보고, 미국 아폴로 달 착륙 임무 관련 서류, 일반 국민의 목격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 많은 사진은 미군의 적외선 센서로 촬영한 것이며 화질이 비교적 모호하고 발광체와 어두운 그림자 또는 모양이 이상한 비행 물체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널리 주목받는 기록 중 하나는 2023년 미국 서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파일에 따르면 연방 직원 7명이 이틀 내에 투명한 연 모양의 물체 등을 비롯한 미확인 이상 현상을 수차 관측했습니다. 파일은 관련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기술 데이터가 없지만 이번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의 공통성 그리고 보고자의 신뢰성 그리고 사건 자체의 이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성의 전역 이상 상황 처리 사무실에 의해 기존 파일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일부 보관 서류는 미국의 아폴로 유인 달 착륙 임무 관련 기록과 관련되며 이 중에는 통화 기록과 임무 회보와 사진 등이 있습니다. 파일에 따르면 아폴로 11호와 12호, 아폴로 17호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우주비행사가 발광 립자 그리고 반짝이는 물체 등 현상을 관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분석에서 우주선과 로켓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얼음 결정이나 소재 파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사 기록은 중동과 해상 공격 감측에서 나왔습니다. 파일에 따르면 미군 조종사와 적외선 센서가 고속 이동하는 미확인 목표물을 기록했으며 그중 일부는 구형, 삼각형 또는 금속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예외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외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련 파일이 이른바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관변 측의 표수를 보면 답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미국 국방성은 현재 공개한 대부분 파일이 아직 정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해당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데이터 부족과 정보

불완전 등 때문에 일부 관측 현상의 성격에 대해 정부군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상은 모든 공개 파일은 이미 국가안보 심사를 통과했지만 대부분 내용은 아직 불명 현상 자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거치지 않았으며 민중은 서류 중 정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국방송회사는 기사에서 현재 공개한 파일에 미국 정부가 외계 생명체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징후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국장 아이작만은 항공우주국은 수치에 따라 계속 연구를 추진해 이미 알고 있거나 여전히 발견해야 할 내용을 사실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총감 토르시 가바드는 이번에 공개한 미확인 비행물체 파일은 관련 암호 해독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총감 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이미 장악한 자료에 대해 다기구 시스템 심사를 진행해 최대한 투명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주류 과학에는 일부 사례가 기상현상, 센서 오차 또는 인위적 오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잠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며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은 이번에 발표한 미확인 비행물체 파일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가동하고 미확인 공중현상, 미확인 비행물체,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모든 정부 기록물을 식별하고 비밀을 풀어 정부의 투명도를 높이자고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인 리얼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투명하지 못했으며 관련 파일과 동영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며 즐겁게 놀고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기사에서 우주의 미확인 이상 현상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기사에서 비판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미확인 비행물체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과 엡스타인 사건에 관한 파일을 더 많이 공개하라는 대중의 압력 등 미국 정부가 받고 있는 정치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국내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고조되자 정부는 향후 미확인 이상현상으로 미확인 비행물체를 포함해 공중과 우주, 육지, 해양 등 지역에 나타난 이상현상을 비칭하고 국방성 산하 전역 이상상황처리사무실이 탐지와 식별, 귀인 등 업무를 책임진다고 전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에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소중한 시간,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장의 전통 이야기는 자연의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놀라운 자원들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의 특징과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5월달에 진행하는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5월달에는 우리 어머니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절을 기념해서 더 큰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우리 간병 치료에서 최고의 약품인 수간전황을 한 개 료종 원래 가격은 예, 석달 분위가 7,180원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한 개 료종 석달 분의 2,980원에 드립니다. 예, 한 달 분, 가격이면은 예, 90나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약품들도 우대 활동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은 감로 장약 전매점에서 민족의학유한회사로 승급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더 많은 약품들을 또 판매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들어온 약품은 화신거후예라는 예, 이 약품은 미세순환장애를 개선해서 각종 혈관질환하고 신경계통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고가급 새로운 약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5.1절 전에 일부분이가 지금 이 약을 쓰신 분들이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순환이 우리 인체에서 막히게 되면은 모든 만성질환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미세순환 하면은 모세혈관 순환을 말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혈관이 10%가 동맥하고 정맥이고 그 다음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하고 우리 인체의 세포가 서로 물질 교환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저 빈갈이 좀 있어 가지고 예.
1: 예.
2: 항상 맥이 없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예, 저 뭐니까 기르는 것도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 예, 이 한 달가량에서 이 수간전환하고 런칭망제 먹었습니다.
1: 네.
2: 그런 게 예, 영 밥맛이도 없고 겨우 유리 저 어쨌든 유비도 차고요. 좀 이래면서 영 불편하던 게 좀 예, 밥맛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서는 효과가 지금 수간전환이 확실하게 봅니다. 네.
2: 예, 그래서 좀 예, 맥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예.
2: 그리고 영 불편함에 한장 옆구리 아픔에 어쨌든 좀 이렇던 게 이수관 전에 내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망제를 예. 또 같이 배합해서 그래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2: 글쎄 말입니다. 예. 이렇게 여분이 어제 들락과 활동한다는데 어떻게 한가?
1: 예, 수관 전. 수관 전항이가 예, 원래는 석달 분위가 7,180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석달분 90날치를 이번 활동에서 양 1,980원에 드립니다. 한 달분 치면은 한 개 료종 90날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 예. 어, 그러니까 7천 얼마짜리로 한 달?
1: 2천, 원래는 석달분이가 7,180원인데 지금 이번 활동에서 2,980원에 드립니다. 예.
2: 예.
1: 그래서 예, 지금 그렇죠. 한 달뿐이면 90날 한 개 료종 쓸 수 있고 이제처럼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이 한 개 료종이면 이 바이러스도 다 제거됩니다.
2: 그리고 네. 또 여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1: 하고 예, 508 예, 수량이 예. 지금 많지 않습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예, 감로상 야구 복용했습니다. 어제 했는가 하면요, 저기 노공이 왔고 여예 선생님.
1: 네.
3: 그다음에 관심병이 있는데 심률도 빨리 뛰고 예, 걸자면 숨이 차고 예.
1: 네.
3: 그다음에 밤잠은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이튿날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매이없고 허리 터분하고 예, 정신이 미니 안 납니다.
1: 네.
3: 그래서 이거 그래서 약국에서 이약 저약 사 먹다가 오연정의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리 이야기 영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네.
3: 그래서 예, 그 장약방에 찾아가서 그 장다 들어보이니까 이랬더라. 야, 네 입이 그렇게 부스 입안디 이 좀 좀 중마다는 게지.
1: 예.
3: 이러면서 저기 해가지고 약을 드셨디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로또코환하고 안성환에.
1: 예.
3: 그래서 이 약 먹어서 한 그도 이래더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 잠이 잘 오더라 말입니다. 많이 예. 편안하고 예. 잠은 어쩌고 잘 못 자고서 웃음 그래 잠이 들고서 악몽이 꾸고 영이라고 그래서 자다도 깨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이 약 먹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한 4층 지나니까나 그다음에 지금 9시부터 늦게 되면 아침 3시 반 거서 꼬꼬지 잡니다 선생님.
1: 네.
3: 이렇게 다 자고 깨나니까나 예, 정신이 나고 예. 그다음에 머리도 맑아지고 예. 영 좋아서 지금 대님의 활동실에 다니면 한동도 하고 이렇게 영 저기 무슨 정말 건강하게 씩씩하게 지냅니다 선생님.
1: 네.
3: 그래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1: 그런데
3: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로또 코환하고 안성환은 화도 없습니까?
1: 화도 있습니다.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약방에 연계하셔. 지금 예, 우리 덕길장 약방에서는 예, 지금 어느 약이나 다 지금 이런 거 활동이 있고 예, 그리고 새로운 약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저도 감도상약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무에 잠이 아여고, 예, 예, 저기 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고, 예, 손발도 데리고 차갑고 이렇습니다.
1: 네.
4: 그리고 서리에 녹공세 부주가 있어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힝하고 또

0: 머리 아프고 또 그게 해다시리 잘 올라갈 때는 골이 띵 하면서 정시아이 나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수의 전두환이랑 이렇게 먹다가서 여기 지금 새약이 저희 화신 허브이가 왔어요. 네. 그거 먹으면 좋다 해서 그래 그거 먹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 그거 이제 한 10일 가고 먹은 게 확실히 새약이고 거부에 대 그런지 약이 효과가 용서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우선 먼저 이 담이 아이 와서 이 담은 못 하든지 담은 잘 자고 이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머리에서 소리 나던 것도 아이 나고 이 그다음에 정신 흐리멍텅 하던 것도 낫고 이 어쨌든 났으면 욕만 쓴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상은 없어졌습니다. 차갑고 그래서 정말 확실히 이하고 저기 소개받을 때니 미세수 나는 작은 혈관을 통화시키고 소리 효과가 좋다고 소리 새약이 돼서 그렇다 거부에 대해 그렇다 해서 먹었는데 확실히 먹으니까 나의 설명서가 똑같습니다.
1: 네.
0: 그래 지수의 전두환과 같이 먹으니까 나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제 열흘 동안 먹은 게 영 효과 좋습니다. 네. 정말.
1: 예.
0: 거짓말처럼 떴습니다.
1: 예.
0: 예. 그래, 그냥 미세혈관이라니까, 되나, 뭐인가 안 했더만, 작은 혈관으로 통과시키는 게라며,
1: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나, 예. 녹공세 부수니까, 되나, 머리 혈관이, 예, 다 많은데, 그것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손발이 데리고, 차가붙던 것도, 말소신기까지, 다 혈관에 통과했까 되나, 그렇게, 예, 효과 좋겠지. 이거는 시리고 저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 예, 장단지 막 경련이 자꾸 러인 분들이 잘 일어나죠. 예,
0: 예, 예 바람이
1: 맞습니다.
0: 막말로 말해서
1: 예, 예 그 짜게 예.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또 해결하고 이 사지가 좀 자꾸 이 약해지면 살이 빠지는 분들이 있죠. 예, 예, 예. 그 이 객관 팔이라매 이래 들으면 좀 근육이 없어지는 이런 분들께도 효과 좋습니다.
0: 예, 옳습니다. 열을 먹었으니까 그 증상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던 증상이 이거는 하나둘 없어지고 영통신 아닌 게 영좋습니다. 그래가지나 네. 이렇게 활동이 좋고 저기 어머니 저렇게 길에서 활동도 한다 했거든요. 예. 예, 더 싸겠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0: 예.
1: 그 전화번호 아시죠? 508-9929번에 예. 연계하시죠.
0: 예, 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내겐 세도 언제 한 그전 몇해 되고 혈압이 높을 때면 자꾸 뭔가 뭐 높을 때 확 높고 또 낮을 때 많이 낮고 이러면서 머리 기타 타게 아파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거기다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숨도 자꾸 차고 가슴이 막 침침하고 또 내긴 또 허리 놀라면서 깨어나고 가보간 잠도 잘 못 자고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1: 네.
3: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머리도 칭하면서 정신 안 나고 피곤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길상의 앞방에 가서 지수의 전주원에다가 바우의 전생활하고 양생활 같이 해가지고 먹은 게 지금 효과 엄청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3: 벌써 혈압이 온종일 잘 되니까 나의 머리 힘하던 게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3: 숨을 안 먹은 게 지금 잘 있겠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방송 안 되니까 뭐 아프던 것도 술 아프고 뭔가 손이 그냥 한 저리고
1: 네.
3: 가끔씩 그랬다서 저리던 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1: 네.
3: 그리고 시리고 또 차가 맞댔습니다 많이 근데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숨이 차던 것도 낫고 예. 허리 놀라서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심장이 많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3: 그래서 예. 가슴이 편안하니까 뭔가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확실히 알린다.
1: 네.
3: 그래서 계속 먹자고 이제 두 달 안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게 더 먹어야 되지만.
1: 예. 네. 이 장생활은 혈압은 네. 내려오면서 혈압이 그 올라가는 그 고혈압 원인을 치료합니다.
3: 아,
1: 그래서 예, 고혈압 치료제라 합니다.
3: 아.
1: 예, 그리고 이 장생활로 네. 혈압이 내린다면은 예,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혈압을 온정시킵니다.
3: 그런데 예. 혈압을 그냥 두 가지 시라지 먹어도 온정해야 되던 게 이거 다 먹은 게 제대로 온정해야
1: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는 예. 특별히 혈압이 온정 안 되면서 자꾸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예. 하고 예, 떨리기도 맞습니다. 한다 이런 분들은

0: 오늘이 들어온 이 새로운 약이 화신코 네. 후예란 게 있습니다. 아. 그거 잡수면은 이제 까닥 네. 그런 증상이 예, 인차 개선됩니다. 아.
1: 그런 예. 약이 또 있습니다.
0: 예. 예, 오늘이 지금 들어왔는데 예. 이미 먼저 들어온 약들은 환자분들이 예. 좀 중간 환자분들이 먼저 논아 다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것도 같이 있으면 그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예. 불면증이 있고 예. 그 특별히 아, 머리 자꾸 흐릿허불하면서 아,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어떤 분들은 그냥 안개 낀 같다 하는 예. 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에게 이용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 장대편 내가 짜면 하고 이 화신코 예. 후일도 같이 쓰시오.
1: 예, 그 내일 예. 가겠습니다.
0: 예, 예. 약방에 예. 가십시오. 예. 예,
1: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때 가위 유의가 용하에 썼습니다. 그런데 사흘 시간 오라고 보니까 그냥 가위 맞서 위험이 물로 변했단 말인데 이게 처음에는 그 수공으로 이래서 이게 좀 고생했는데 고인 어떻게 가나 해서 좀 괜찮은 모양 아이 먹고 그래서 그래 지나고 지나고 하다 나가 이젠가에 마성을 변하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위가 있잖아 나 계속 소화 아이 되고 예. 제가 매 경도 이 저 뭐니까 고소 위도 고소 보지 하고 예. 항상 이제 아프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 남의 예. 그래 저 뭐니까 이 위 주위도 있잖아요. 어찌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예.
0: 네.
3: 예. 그리고 이제가에 이 밥맛도 없고 하니까 이제가에 사람이 맥도 없고 그냥 햇바닥 또 좀 커요 커요 그리고 이 저 뭐니까 이제 이 변비 대변 보는 것도 예 그리 좋지 않아서 모르고 예 남면 어떤 때로 또의 또 저 뭐니까 좀 며칠 좀 좀 힘들고 예
0: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니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이래가 예, 산 자꾸만 유비고, 그 다음에 별로 먹지 못하고 하니까, 예, 계속 매유, 없더란 말입니다. 이게, 저 뭐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저 뭐니까, 이 방송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 된대요. 맞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 거기 찾아가서, 그 다음에, 저 뭐가, 먹고 있는가 하면, 도수가, 제가, 진상, 사는지, 제가 도와주자고, 예,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루 지나면, 위에 이런 여러 가지 종사에 있다가에, 조금씩 없어지고, 예, 토끼는 있다가에, 그, 이 수위가 그렇게 차고, 그다음에 예, 정말 밥맛이 없고, 이런 게 또, 예, 저 뭘까, 많이 좋아져가지고.
0: 인차 없어진다. 그, 지금 조수 다시 하고 오는 것은 난가?
3: 런칭망주에.
0: 예, 런칭망.
3: 런칭창주에.
0: 예, 창주에 쓰고, 예, 이제 위란 좀 차다 하면, 예, 해여와를 같이 쓰셔. 그거는, 예, 전문적으로 그 위에 한기를 빼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러면, 예, 효과를 또 잘 봅니다.
3: 아,
0: 예, 그렇구나. 그래서, 예, 수시로 독일 장약방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3: 예, 예.
0: 이 해여와는 한기도 제거하고 지통하는 작용도 있고, 예, 위가 아픈 증상 개선에서는 효과를 용뚜렷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 같이 이래 쓰십시오. 예.
3: 예
0: 그래, 아, 직접 찾아가셔서 또 상담 예, 받으십시오.
3: 예, 상담 받고, 예.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제 콩팥이 아이었습니다.
0: 네.
4: 옆구리가 항상 기우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소변이 이제 그러니까 소변량이 적고 자주 누고
0: 돈도
4: 네. 자주 못 받습니다. 시원하게 이용 막가에서 약 여러 가지 서약서 받아 아이 대해서 친구 소개를 그것도 기자님 약방 찾아가서 당대 편대가 보이니까 약 두 가지 줍니다. 연칭망주하고 수리뇨완
0: 허즐리뇨와 스바워의 허즐리뇨와
4: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지금 먹고 있는데 어떤 건 석 달 먹었는데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0: 네.
4: 첫째 소변이 벌써 예, 량이 늘어나고 잡수가 줄어들고 아까 밤에 잠도 잘 자고 예.
0: 네.
4: 몇 번 못 잤습니다. 자수 일어나고 조금씩 먹고는 그리고도 배가 아랫배가 시원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제가를 못 넣으니까
0: 네.
4: 그런데 지금 예, 밤에 그도 많이 넣어서 두 번 넣으니까 잠도 잘 자고
0: 네.
4: 배도 시원하고 예. 그리고 허리 계속 아프고 욕구리 키우고 그다음 맥이 없고 예. 그래서 밥 마시고 이랬습니다.
0: 성상들이
4: 네. 다 우선 거진 없다시피 됐습니다.
0: 네.
4: 그러나 두 번 뒤에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0: 그, 이 허줄리 내완하고는

0: 생방지가 같이 있으면은 이 효과가 제일 빨리 나는 약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면적으로 몸에 독소도 배출하고 이 콩팥이도 보양하고 문제는 신정을 보양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힘이 나게 합니다. 사람 정시가 맑아지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1: 확실히 예. 없던 게 내게 없어. 그래 만나 내게 없다. 오도 다리 타지 못지 못하게 되는데 그 증상이 없으니까 정신이 나고 예. 힘이 나는 게 알긴 나면.
0: 예. 맞습니다.
1: 선생님이 그거 지금 예. 석 달 먹었는데 계속 먹어도 이렇죠. 예. 와들이.
0: 그 망제만 써도 됩니다. 석 달에 뭐.
1: 석, 망제
0: 예. 허즈리녀와는 예. 아이 써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좋기는 거기다 망제하고 서류르르완이란 게 있습니다.
1: 예.
0: 예, 수류르르 와놨으면은 위하고 신장을 같이 보양해준다. 그리고 신진대사도 촉진하고 비위도 또 보양해주고, 예, 운하 공능을 높여준다. 그래서 망제하고 수류르르 와는 같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면역력도 올라가고 몸에 독소가 다 배출됩니다.
1: 예. 예. 한 번 또 당대표 찾아가서 문의하고 또 약을 띠자.
0: 예, 그리고 다 활동이 또 있습니다.
1: 예, 예, 아직 예. 발도 하죠.
0: 예, 예,
1: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정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정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우리 이 화신 코프에라 할 때는 미세 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 치료에서 특별히 러인 분들이 경상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개선합니다. 예, 우리 미세 순환이 잘 통해야만이 약물이 빠르게 신체 병조에 도달하면서 치료율도 높아지고 치료 과정이 단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란 질병으로서 우리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 이 화신전환하고 치수의 전주와 이래 같이 있으면 또 더 빠른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화신구복의 액은 대뇌하고 주위 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지럽다 하죠.
2: 네.
0: 예, 지금 혈탕이 높든 혈압이 높은 분이든 누구나 다 어찌나 머리 어지럽소 하죠.
2: 네.
0: 이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주의력이 분산되고 또 정신이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수면 문란까지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자꾸 이 장단지 쥐 올라온다는 분들이거나 혹은 감각이 이상한 증상, 사지가 차갑고 사지 발다리가 좀 약해지고 예, 우리 사지 영양 불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편두통 등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화신코 후에는 이 치료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두통과 어지럼증, 편두통, 귀에서 소리 나고 불면증, 경추병에도 씁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메니얼스 중화증이 있는 분들, 지금 메니얼스 중화증이 있는 분들이 치료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네, 자주 예. 재발도 하고.
0: 그렇죠. 네. 예, 잘 낫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런 약 가지고는. 근데 이 화신커프에 가지고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 외에도 이 쌍꺼증이 있거나, 예,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가 있거나, 혹은 조울증, 예, 좀 불안한, 좀 좋았다, 나빴다, 인차 감정 변화가 심한 분들에게도 또 좋습니다.
2: 네.
0: 예, 그 외에도 녹궁수의 부주가 있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손발이 차고 마목이 있거나, 이런 치료에서는 예, 또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지금 로인 분들이 아, 우리 원래는 치수의 전주화로 많이 좀 예, 평가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치수의 전주화하고 이 화신 코후에로 같이 쓰면서 효과를 또 더 잘 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화신 코후에라 할 때는 주요하게는 뇌혈관 공급 부족이 있거나 뇌혈액 공급 부족이 있거나 척추 동맥 혈액 부전을 치료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0: 예, 바로 미세 순환 장애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으면서 또 진정하는 작용도 있고 안정시켜주는 작용도 있으면서 영양도 또 보충해 줍니다.
2: 네.
0: 예, 그리고 혈관 많이 부드럽게 해주고 동맥경화를 또 예방합니다.
2: 네.
0: 사실상 우리 지금 심장 질환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이 동맥경화를 개선한다 할 때에는 이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 우리 신지최쇄하고 녹궁수의 부주가 지금 로인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2: 네.
0: 70대 후반부터 80대에는 대부분 이 증상이 나타나죠. 이 증상은 바로 우리 미세순환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뇌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이명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척추 동맥이 이런 미세 순환을 개선해서 혈액 공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을 조절해서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화신 커프에는 예, 특별히 뇌와 예, 말초 순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각이 이상하고 사지가 찬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서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0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늘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이신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행복이 퐁퐁퐁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요? 매일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입을 옷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아플 때에는 밤새 곁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또 학교에 갈 때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문 앞까지 바래다 주시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리처루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피곤하실 때도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조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는 햇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머니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어머니께서는 꼭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림금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방 정돈하기, 옷 정리하기, 장난감 치우기 등 작은 집안일부터 도와드리는 것도 어머니를 위한 효도인데요. 어린이가 스스로 하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어머니의 수고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에 힘쓰는 모습, 이와 같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머니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춘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꽃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머니의 정성도 우리가 성장하는 내내 늘 함께한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정태모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가야 방시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친구들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밝게 인사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푹 자면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루가 끝나

할 때마다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오늘부터 천천히 전해보세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연길 씨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촌광 감상 조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가구 가정을 연변에 초대하여 현재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의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었는데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닝 대련 주민 리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기옥과 생활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청소홍입니다. 삼일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은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 담위석이 지촌장입니다. 이번 방문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연길의 청춘 활력과 문화 저력을 느끼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 관광 체험 속에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변강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두는 하나가 되어 춘광의 심신을 맡깁니다. 훈천시에서는 접대 봉사를 알씀드려야 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관광구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천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천시 당이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 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형문화재 문맥, 민속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건설에 참여하게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문회와 변강풍절 느끼고 싶었는데 다행히 5일절 다채로운 연변결을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기 개양식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 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결연을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0: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주한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뿐만 아니라 제가 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구술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화룡시에서는 꽃을 매개로 명절의 친구를 만나며 팔방 관광객이 진달래를 감상하게 초대했는데 짙은 민족 풍정은 삽시의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남 복양 주민 고광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화룡의 다양한 무형 문화재를 느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이 소도시는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고 덜솥 음식 냉면 떡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놀라웠습니다. 용정시 안도현 왕청현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외지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함께 봄 구경을 하고 우정을 나누며 연변의 민속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춘광을 약속으로 동심을 다리로 삼아 이번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민속체험, 문화교류, 변경관광, 미식공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묘의를 기피하고 소통교류 가운데서 정을 돈독히하며 한마음으로 즐기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모으게 하여 민족단결의 따뜻한 한폭 한폭의 그림이 연면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게 했습니다.
1: 바닥재 가공은 훈춘 종합 보세구 보세 가공 전통 산업 중 하나인데 단열 내 중국 제조 표식이 부착된 바닥재가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춘 세관 소속 훈춘 세관에서는 지역 산업 특색에 입각해 기업의 수출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 세관이 감독 관리한 바닥재 수출액은 2,800만 원을 넘어 동기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요즘 훈춘 종합보세구는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훈춘 흥가바닥재 유한책임회사 창고에서는 총 5,077평방미터의 중국 제조 바닥재가 순조롭게 적재를 마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련 대오만 세관으로 운송된 뒤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 국가로 향할 예정입니다. 훈춘 흥가바닥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랑연염입니다. 세관에서 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지 신고, 통상고 검사 방식을 적용해 우리의 통관 속도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직접 환적,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혁신적으로 시행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규모 확대와 질 재고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춘 세관 종합보세구 감독관리과 부과장 류우함입니다.
2: 훈춘세관에서는
1: 종합보세구 정책기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정밀하게 시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높이며 기업의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추진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 재고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일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병 맞은 쪽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계정 실외 생방송이 펼쳐져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 프로젝트 방송 주관 공혜은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은 5.1절 연휴 기간을 계기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치 냉면을 물론 일회용 시식 음식도 많이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생방송 현장에서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를 행사 중 다채로운 연변 예술 함께 즐기기 5.1절 문화쇼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연변 우선 생방송

0: 송치는 현유 오프라인 고객 흐름과 전파 효과를 적극 활용을 하여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정밀하게 전화했습니다. 이로써 연면 특선 일괄식 주문을 실현하며 오프라인은 인기를 모으고 온라인은 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면 커피 장터도 열렸고 연면 좋은 상품 특색 전시 판매 구역도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1: 올해 5월 5일은 28번째 세계 천식일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6일 세계 천식일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대중이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하며 증상에 따라 정확히 치료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의무 일꾼들이 환자들이 제기한 천식 예방퇴치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들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 이혈 압도 체험 등 일련의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천식은 예방 통제가 가능한 바 관건은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만 급성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 천식을 통제하는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천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변조이병원 호흡내과 부수임 이사 란영입니다. 기관지 천식의 방호조치에는 유발인자 피면, 알레르기원을 멀리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정서적 안정보장, 담백한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천식 완화 약물을 장기적으로 흡입하거나 구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10일 오후에 있었던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8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치르는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광서팀이 다소 슈팅수를 올리며 우세하는 듯 싶었지만 선제골은 연변 뒷몫이었습니다. 6분경 황진비의 가로패스를 조반니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변팀은 일찌감치 한 골 앞서갔습니다. 광서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6분경 광서팀이 박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잘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18분경 연변팀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헤딩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광서팀은 23분경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에 맞아나갔고 37분경 박산에서 때린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53분경 광서팀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렸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변팀을 괴롭히던 광서팀은 73분경 용정팀 박산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끝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가골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홈장 연속 4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5월 24일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재정경제 채널의 경제정보뉴스, 중앙TV 뉴스 채널의 뉴스 30분, 24시간 자정뉴스, 뉴스 생방송실 등 여러 프로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훈춘통상구 인원 흐름 세구봉, 중로 다국관광 지속적 인기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중로 쌍방향 사적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길림성 유일의 대러시아 개방 룡로 통상구인 훈춘도로 통상구가 첫 5.1절 연휴를 맞이했다면서 통상구 출입경 인원수와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국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 채널 중국 삼농 보도에서 5월 4일 싱싱한 킹크랩 인기 미식으로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감 만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춘은 전국 최대 킹크랩 집산지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5.1절 연휴 기간 싱싱한 킹크랩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공식 팽배계정 요요길림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산 인해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지 관광객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길은 연길 방문 분위기 최고조 도시 화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바 조선족 풍정이 짙은 이 변강 도시는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번 인터넷 인기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방법, 부자들의 열 가지 특징, 좋은 사람이 되는 마음가짐, 과일이 보약이 되는 방법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 자신한테 달렸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방법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과 교제하세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기분과 행동은 자신의 기분과 행동에 전염성이 있습니다. 지나친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파 감정이 모두 당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약점보다 장점을 바라보고 자기 비판보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엔 당신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세요. 사람은 자신이 작정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행감이나 삶에 대한 허무감을 버리세요. 당신을 구속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인식 전환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건설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어린이들은 매일 자기에게 좋은 날이 된다는 기대 속에 새날을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머리를 써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작은 일에도 머리를 써서 향상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부자의 꿈에 충실한 삶을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부를 획득하고 축적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고 그 간절한 바람은 결국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매우 열정적이며 집요합니다. 부자들은 30대를 가장 치열하게 삽니다. 30대는 다리 품을 팔아야 할 시기이죠. 대부분의 부자들이 30대부터 일해서 버는 것 외에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요리조리 피해가게 됩니다. 부자들도 나이가 들면 돈을 모으기보다 지키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더구나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소심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입의 절반은 저축하는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부자의 출발점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입액의 절반은 저축할 줄 압니다. 한 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수입의 절반은 반드시 저축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돈 벌어서 할 것 다 하고 나면 언제 부자가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의 수입원 가운데 1위는 단연코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기회를 잘 찾고 잡는다고 합니다. 기회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처럼 다가옵니다. 꾸준하게 현금을 재워놓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전쟁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출발점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계가 있습니다. 욕심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목표를 정하면 집요하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 돈을 쓰는 맛보다 돈을 벌고 모으는 맛을 즐깁니다. 부자들은 일찍 돈에 눈뜨고 남들보다 빨리 실천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 실천의 와중에서 자신들을 위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원칙을 칼처럼 적용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원칙을 어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부자의 관에 좋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자신이 잘 아는 일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남의 의견을 들어 요모조모 따진 후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부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정부의 생각을 읽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어떤 뜻에서 정책을 내놓는지 그 이면을 해석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권하는 투자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예금에 넣고 목돈이 쌓이면 수익 증권에 투자하여 중간 위험, 중간 수익을 노립니다. 여윳돈을 가지면 주식이나 파생 상품 같은 고위험, 고수익에 투자하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과 리스크를 조절하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는 무조건 내지르고 본다는 것이 구별점입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가난도 상속될 수 있으며 돈 쓰는 습관은 유전됩니다. 자식을 망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가난의 위험에 스스로를 대처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좋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 비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향기로운 마음입니다.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여유로운 마음인데요.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있어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나와의 약속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날실에 이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염주처럼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관심입니다.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뜨거움을 참아내며 맑은 옥빛으로 은은한 향과 맛을 건네주는 차처럼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실천입니다. 참는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선입니다. 절제의 바다를 그어서 오롯이 자라며 부드럽게 마음을 비우는 대나무처럼 나와 세상의 이치를 바로 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강직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깊게 뿌리 내려 흔들림 없이 사시사철 푸르는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선정된 마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함입니다.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며 보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햇살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진실과 맞닥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른 채 살면 좋겠지만 진실은 너무 끈질겨서 우리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진실들 함께 들어볼까요? 누구나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겨내지 못할 불행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을 이겨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좋은 인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는 완벽주의가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좋지만 친구로서는 꺼려지는 법입니다. 사랑은 인생에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이 세상을 순간 살아볼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견뎌야 할 모든 시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쁜 일에 빠져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얻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불을 쌓는데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습관들이 불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어진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입니다.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당장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 해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배움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씨앗도 있지만 꾸준히 씨앗을 뿌리면 극히 소수일지라도 과실을 맺는 씨앗이 생깁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시간 관리 고문이자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의 저자인 앨런 라키는 시간 관리의 핵심을 계획으로 봤습니다. 계획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면 미래의 일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당장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 보세요. 그 미래가 100% 실현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버릇은 건강과 부, 지혜를 얻게 해준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듯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별달리 특별한 것도 없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쉽게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죠. 인생의 성공을 지위나 부로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 사귀는 재능은 자주 부와 성공으로 귀결됩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치고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동료들보다 뛰어난 것에 고결한 것이라고는 없다. 진정한 고결함이란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남과 비교를 잘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은 잘 비교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과연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점점 더 나은 인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미국의 작가 너세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진정으로 빛나는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주위에 친구가 많은 것은 장점이지만 그 친구들의 휘둘리는 것은 단점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안정적인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은 원칙입니다. 성공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를 향한 실천, 그리고 목표와 실천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주는 원칙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나분하게 들리지만 인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보편 타당하게 선하다고 인정받는 원칙에 따라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당신의 인생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제멋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맛도 있고 영양도 있는 과일이지만 잘 먹으면 더 보약이 됩니다. 과일이 보약이 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장이 약한 사람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약하다면 가능하면 저녁보다 아침에 먹으세요. 저녁에 먹는다고 몸에 특별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일에는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 장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당뇨 환자는 포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할 때 포도를 먹으면 금방 기운이 납니다. 포도의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과당 덕분이죠. 포도는 당 지수가 50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도 포도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장 활동이 활발해져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장이 안 좋으면 참외를 멀리해야 합니다. 참외는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외에 함유된 쿠쿨비타신 성분 덕분이죠. 그러나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참외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참외를 피해야 합니다. 찬 과일에 속하는 참외는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키위의 본 고장인 뉴질랜드에는 키위를 껍질째 섭취하는 키위 마니아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먹었을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단,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이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는 갈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는 껍질까지 먹거나 껍질째 갈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항독성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레스테바트롤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미 암세포로 변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포도 껍질의 자주색 색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판 중인 포도 주스나 와인 등을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펠은 암 유발 물질이 생성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리코펠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함량이 늘어나고 기름에 조리할 때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따라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짝 익힙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토마토에 비타민K가 손실되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토마토는 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위산 과다증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먹지 않도록 챙깁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식전에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철분이나 칼슘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과일을 섭취하고자 한다면 식사를 마치고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사하기 전에 먹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 중에는 후숙 과일도 있습니다.
후숙 과일이란 수확한 과일이 먹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위가 대표적인 후숙 과일입니다. 키위의 신맛을 좋아하면 약간 단단한 것을 고르고

달콤함을 즐기려면 말랑말랑한 것을 고릅니다. 바나나와 망고도 후숙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키위, 바나나, 망고를 후숙시킬 때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신문지에

0: 질문을 통해 106분 동안 이어지는 고도의 지적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철저히 밀폐된 호텔 방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기업가 에드리안 도리안은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고 그의 연인인 사진작가 로라는 피바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방의 문과 창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현금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드리안이 이 사건의 최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협의를 벗기 위해 에드리안의 개인 변호사 펠릭스는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금메달 변호사 버지니아 굿맨을 소개합니다. 버지니아는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도착해 치명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검찰이 중요한 목격자를 확보했고 3시간 후에 법정에 출석시킬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에 에드리안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변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압박 속에서 거짓말과 진실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드리안이 처음 내놓은 것은 그가 정교하게 꾸며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로라와의 불륜 관계를 신비한 인물에게 들켜 10만 유로의 침묵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로라의 휴대폰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함정에 빠졌다고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갑자기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 에드리안을 기절시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로라는 이미 죽었고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자신은 대리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피해자 서사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한눈에 거짓말을 간파하고 신문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소년 다니엘의 실종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마침내 위장을 벗고 밀실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더욱 끔찍한 살인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의 가장 존경한 점은 라쇼몽식 서사 기법을 사용해 진실의 거짓말 속에서 계속 뒤바뀌도록 한 것입니다. 이야기 버전이 수정될 때마다 한층씩 인성이 벗겨지고 처음에 불륜 협박에서 교통사고 은폐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에드리안의 이기심, 냉혹함, 위선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로라의 나약함과 참회, 다니엘 부모의 강인함과 지혜는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영화의 인성 묘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극한의 논리와 반전으로 관객의 긴장을 끈 끝으로 조입니다. 밀실 살인 사건의 해결, 침몰 진실의 폭로, 가짜 변호사의 정체 반전까지 모든 반전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단순한 사건 해결 이야기가 아니라 인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사람이 명예와 욕망에 휩싸이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랑과 정의는 거짓말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완벽한 범인은 없고 치밀에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통쾌한 복수를 통해 우리에게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죄악은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님은 마음속에 숨겨진 양심이고 모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걸작을 넘어 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모든 관객들에게 선악과 진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2: 노동은 사랑을 전해줍니다.
1: 노동은 꿈을 심어줍니다.
2: 노동은 희망을 안겨줍니다.
1: 평범한 일터에서 빛 뿌리고 있는 그대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미환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복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폐경락을 절대 헐시할 수 없거니와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가강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종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주의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겠습니다. 심폐를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정된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시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를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폐를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그 계통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7, 80대, 5, 60대 그 이상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60차를 1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래서 특수한 계층, 전업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한 번에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게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50몇 차라도 됩니다. 그 사람.

0: 들은 기본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m 위험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m는 용하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20, 30차 아주 위험심률에 속합니다. 1분에 40m, 120, 30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 진단이 납니다. 내 심장이 이상 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 당할 때에 서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예,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아까저 예, 쏙쏙 찌르고 아프고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0: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제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서 자고
0: 해요.
2: 이바이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안 났을 적에 두세 개씩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0: 심폐를 심한 증상.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전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쳐한 거는 이런 안대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눕던 게 모제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시에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 예, 좋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거 끊었다 어쨌다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길래 해서 아홉 배달 받았고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에 다시 겨우 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아, 예, 이거는 보험이라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되게 맥이 없어하고 예, 또 이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이 그 좋은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지금, 60?
3: 예, 50이
0: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에 나면 심장 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심장 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 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네.
3: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리는 것처럼 그거 떨리는 게 지금에 그러지 않고 반드시 누우면 그래 가슴에다 큰 돌을 올리는 것 좀 아파는지 좀 이렇습니다.
0: 아, 예, 예.
4: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0: 혈압이 높은 게 지금 혈압이 저살 됐고요.
1: 예.
0: 잠을 다 자지 못하니까 지금 잠이 안 납니다.
1: 아, 예.
0: 대형이 효과 좋으니까 오늘 9각을 빼다가 또 수사하고 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 번호 334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예,
3: 네.
1: 안녕하세요.
3: 네, 그 집에 그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게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다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는데.
1: 아, 심장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났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다 꿈꾼길은 어렵다 그랬을 겁니다. 예.
3: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1: 아, 예.
3: 근데 그 좋은 소식만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잔다 하지만.
1: 예, 예. 그렇죠. 예, 예.
3: 예. 그 한 9통 좀 더 배달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시오. 3359번 연락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소식만 쓰는 한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배우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청심만 쓰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 배에 맞겠다 하고 시작을 썼는데 어전 저기 석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4: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저녁에 자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돼 심률도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어.
1: 약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방이랑 간판을 붙인 데선 다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각 사면 한각을 줍니다. 한각을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세각의 한각에게 담에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각을 사시게 담에 세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에 담에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거니,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초원 성심하니, 아홉 통 먹었습니다.
1: 예.
5: 그리고 거기다가 분명히 규수하고 오메가 쌌니,
1: 예.
5: 그리고 무인감이 진단바에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1: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5: 그런데,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깃 쪽으로
1: 예
5: 충혈이 되고 예,
1: 예.
5: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1: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5: 왼쪽이 더 합니다.
1: 아, 예, 예.
5: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나?
1: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5: 아이 먹습니다.
1: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5: 이건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5: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 쪽으로.
1: 눈 제 안쪽을 내서 그렇죠?
5: 예.
1: 예. 거기 자꾸 그래. 붉은슬을 마고 전반 눈동자가 붉은 건 아니죠?
5: 아이 눈동자 나이 그렇습니다.
1: 아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너무 근문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5: 예.
1: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5: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1: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 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4천 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5: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1: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가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네, 받아보시는데 네, 편리하죠? 이 약을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야.

0: 하고는 예예. 예.
1: 저건 정신만이 아니고 이자꾸
0: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이렇습니다. 예. 아 주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예. 예.
1: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0: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1: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어찌고 그런 건 아닙니까?
0: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1: 아, 그래.
0: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나도 됩니다. 예, 예.
1: 아, 예, 알았습니다.
0: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1: 그치, 지금. 정신만은 폐, 심장,
0: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싱, 뜨는 약하고, 그 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예, 오히려 그런 걸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들 쓰는 게 없으니까, 시름 놓고, 그리고 안과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1: 예. 똥자 같은데 피지는 게 아니라 예.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0: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2: 네,
0: 안과 문제입니다. 예예.
2: 네.
1: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싱 올리 뜨는 약하고 인삼로경은 쌍후싱 약에 속합니다. 올리 받쳐주는 약. 전장내는 내리 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정심치명 발미안이다. 이랬을 때는 정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처럼 뭐 이제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리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부틸 말하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조통, 협심증이 일정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 근이 내 주황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 근입니다. 뭐 4천 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자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에 일단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축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인 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인 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로 그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신지

0: 신근염이라는 건 신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아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로 바이러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내디디지 못함.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신근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초음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 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시아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동맥은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지자를 하게 되면 어떤 만사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자를 하게 되면 5, 6까지 7까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자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그 기계 거기가 좀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고리를 그 뒷고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고리가 천장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주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주사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환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조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 청심환 청심치명 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견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1: 라디오 극장

도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0: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청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1: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청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범청재는 짙은 북방 억양으로 강하게 말했다.
2: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빨리 문을 여세요.
0: 아버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중재하려 했지만 호생은 범청재는 이곳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도도는 너무 급해져서 1층의 책상을 두드리고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1: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0: 하지만 안에 있던 여자는 도도를 무시하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범청재도 정말 화가 났다.
2: 이런 서비스 태도는 뭐예요? 다시 안 열면 나는 이 문을 발로 차버릴 겁니다.
0: 아버와 호생도 그 뒤에서 함께 소리치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참이 지난 후 문틈 사이에서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3: 문을 열어도 되지만 나가면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0: 도도는 짜증을 내며 어떤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일 테니 빨리 문을 열으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잠시 기다린 끝에 딸랑딸랑 열쇠 소리가 울렸고 머리를 엉망으로 한 여자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네 사람이 차례로 밖으로 나오니 밖의 공기는 매우 청량하고 상쾌했다. 꽃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거리는 완전히 고요했다. 도도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다툰 바람에 더욱 배가 텅 비었다고 말했다. 범청재도 이런 호텔은 정말 감옥 같다라고 하며 푸념했다. 호생이 음식점은 얼마나 먼 곳에 있냐고 물었고 도도는 세 개의 교차로만 지나면 바로 도착한다며 안내했다. 한밤중에 고요한 거리에서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벌써 다섯, 여섯 개의 교차로를 지났음에도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범청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다. 겨우 목적지 건물을 찾았지만 가게의 불은 이미 모두 꺼져 있었고 유리문은 꽉 닫혀 있었으며 문 위에는 재공사 중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모두들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 아버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에 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했다. 이때 범청재가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0: 받고 도도는 기쁘게 동의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며 반대했고 호생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며 정말 목욕하러 가고 싶으면 봄 총재랑 둘이 따로 가라고 말했다. 이에 봄 총재가 말했다.
1: 그럴 수가 있나요? 목욕하러 우리 둘만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가려면 모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죠.
0: 도도는 밖에 나왔는데 돌아가기 정말 싫다고 투덜댔고 아보는 이미 늦었으니 차라리 방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최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네 사람은 다시 그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걷는 동안 아보는 봄 총재가 이 지역에 대해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로 뒤돌아가는 사이에 여러 번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 도도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 1층의 불은 모두 완전히 꺼져 있었고 캄캄했다. 도도는 대문을 힘껏 위로 보았지만 안에는 무려 3개의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며 손님이 돌아왔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도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때리고 흔들어도 안에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온 건물이 마치 아무도 없는 표처럼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봄 총재는 원래 급한 성격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대문 옆에 철창에 올라가 2층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예상 밖에 삐걱하는 소리가 나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철창의 가시에 바지를 찢겨 큰 구멍이 나고 말았다. 그 황당하고 우스운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시간은 벌써 새벽 2시에 가까웠다. 가로등은 옅은 노란색 빛을 내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봄 총재는 찢어진 바지를 들고 처량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길을 방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다. 모두 다른 것을 찾아 다시 묵을지 어쩔지 고민했다. 아버는 봄 총재를 보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계속 거절했다. 도도는 차라리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뜨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아보가 말했다.
1: 저는 지금 방에 들어가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고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봄 총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0: 허생도 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체면 때문에 고개를 계속 흔들며 찢어진 바지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세 사람을 따라 걷고 있었다. 사실 호생은 아보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봄 총재는 이번 일정에 대해 전혀 준비가 부족했고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색하고 황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계속 그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마치 봄 총재에게 모든 비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어 호생이 말했다.
1: 봄 총재님은 먼저 돌아가세요. 도도는 소주 대호텔로 가서 우씨를 찾고 나와 아보 총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0: 하지만 도도가 말했다.
1: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혼자 우씨를 찾을 수가 있어. 차라리 함께 기루에서 자더라도

0: 오씨를 찾지는 않아.
1: 이렇게 도도가 끝까지 반박하는 바람에 세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쟁론을 그치지 않았고 범 총재는 앞장서서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네 사람은 갈 곳을 잃고 호텔에도 돌아갈 수 없었으며 식당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물웅덩이가 펼쳐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는 돌다리가 있고 다리 양쪽에는 폭넓고 긴 돌난간 두 줄이 길게 있었다. 드디어 쉴 곳을 찾은 이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난간에 앉았다. 하늘은 아직 짙은 어둠에 쌓여 있지만 눈앞의 맑은 물 표면에는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는 예전에 이곳에 왔던 듯한 익숙한 느낌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함께한 호생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들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현판에 창당정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도도는 상해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명한 면집을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아보는 이 이름이 상해 특유의 것인데 소주에 존재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때 함께한 봄총재는 이곳이 북송시대에 지어진 소주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임을 알려줬다. 다들 말없이 검은 칠이 된 두 문짝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발밑에는 물결이 연이어 일고 있었다. 네 사람은 돌난간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바람은 고요하고 달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되었다. 정원 안의 나무는 겹겹이 쌓여 깊은 검은색을 띠고 룡각이 흐릿하여 자세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긴 분홍색 담벼락은 하늘빛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색조가 바뀌며 천천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황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달은 더욱 희미해지며 하늘은 점점 밝아져간다. 그러던 중 새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마침내 활기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고대 정원과 오래된 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멀리 바라보면 소주의 희미한 집들이 보이고 소주 미술관의 로마식 기둥들도 점차 선명해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은 곱게 일고 있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상인들은 채소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가 젖은 채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모두들 주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구름과 노을로 가득 차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리리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차례 옮긴 끝에 마침내 규모를 갖춘 새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다. 리리는 오랜 친구인 아보와 호생, 갱경 부부, 강성재 부부를 새 식당에 초대했다. 이날 식당에는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품 치마를 차려입은 리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아 씨는 아보와 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살짝 의아해했다. 리리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예쁜 두 명의 여성 친구를 추가 초대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지난 뒤 리리는 두 명의 여성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회사의 회계사인 오회계이고 다른 한 명은 외자회사의 사무원인 장아 씨다. 새로운 여성들을 본 아보는 마음이 살짝 흔들림을 느꼈다. 아보는 여러 식당 사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리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보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보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보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보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보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보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우리는 가끔 몸에 흉터를 내기도 하는데요. 흉터를 볼 때면 그 속에 담긴 추억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네, 먼저 송향욱의 아름다운 흉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흉터 송량호. 사람마다 크거나 작거나 흉터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흉터는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내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리움의 표징이기도 하다. 내 몸에도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긴 흉터가 있다. 그 흉터에는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출산의 고통을 동반했던 그날의 일이 무성 영화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결혼을 하자 천성적으로 섬약한 체질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유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자식과의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될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이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임산부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다. 유산의 아픔을 자꾸 겪다 보니 나는 심신이 무척 지쳐 있었고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으며 더욱이 남편 보기 너무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남편은 힘든 내 마음을 보듬어줬고 살뜰히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내 마음에 한 줄기 햇살이 되어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우리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또 한 차례 류산의 아픔을 겪은 나는 몸이 회복되기 바쁘게 여기저기 수소문에 용한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엄마가 되려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부인과에 무척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다. 나를 자세히 진찰해보던 의사는 수란관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배침을 맞는 동시에 뜸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거라고 덧붙였다. 겁이 더럭 났다. 어릴 적부터 약이라면 죽으라고 먹기 싫어했고 담이 작아서 근육조사나 점적조사를 맞는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나였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결심을 내리고 치료에 나섰다. 솥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튿날부터 나는 치료에 달라붙었다. 헌데 치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위 부위로부터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한 뽐이나 되는 긴 침을 수십 대 맞아야 했다. 침이 살을 들어가면 마치 내 오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다. 극심한 통증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런데 침을 꽂을 때의 아픔도 컸지만 침을 꽂은 대로 한 시간이나 버텨야 하는 그 고통도 여간 말이 아니었다. 침자리도 아프고 뒷잔 등이 쑤셔났으며 진땀까지 빠질빠질 났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옆에 환자분과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애꿎은 시계만 눈이 빠지게 쳐다봤다. 침을 빼고 나면 온몸은 땀벌창이 되었고 힘이 다 빠진 내 몸은 녹초가 돼 있었다. 거의 한 달이란 긴 침구료법이 끝나기 바쁘게 이어 뜸료법이 시작됐다. 약속을 침혈이 위치한 살 위에 넣고 불을 붙이면 숙만의 특유한 향기가 진찰실에 진동한다. 허나 그것도 잠시 이어 살이 따가워오면서 이름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온다. 그 아픔은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약속이 타들어 갈 때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몸부림쳤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백가죽이 타는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제면이 아니면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뜸 7장을 다 뜨고 나면 배꼽 주위는 벌겋게 됐고 여기저기 물집까지 생겼다. 물집을 터치워야 이튿날에 덜 뜨겁다기에 집에 돌아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바늘을 불에 소독해 하나하나 터치웠다. 물집을 다 터치우고 나면 상처 부위는 너무 아리고 아팠다. 뜸 치료법은 침구료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은 모든 고통을 인내하게 했다. 이래서 아마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미래에 태어날 예쁜 아기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용케도 이겨냈다. 침구요법과 지옥같은 뜸요법이 끝난 후 나는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준 쓰고온 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임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고 드디어 나는 임신을 했다. 전신만고 끝에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다. 어느덧 열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새 생명과 만나는 날이 돌아왔다.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은 순산하면 산후회복이 빠르고 아기 건강에도 더 좋지만 나의 체질 때문에 순산은 불가능하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식후여서 전신 마취를 못하고 국부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긴장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수술이 잘 될 거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옆에 있던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은 그렇듯 믿음직스러웠다. 수술대 위에 누웠다. 국부 마취여서인지 정신이 말쑥했다. 수술 의사들의 말소리도 들려오고 배를 가르는 스르륵 하는 칼소리도 들려오고 통증도 약간 몰려왔다.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에 배 안의 모든 내장을 다 훑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고 또 참았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물했다. 힘찬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난 복덩이는 다름 아닌 공주였다. 나는 사지를 바둥거리며 우는 아기를 보고 또 봤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로부터 나의 배에는 소중한 내 딸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흉터가 생겼다. 배꼽 아래부터 지렁이처럼 길게 누워있는 흉터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아픔, 고통과 싸워서 이긴 흔적이었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항만이었으며 떳떳하게 모든 곤란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에도 20살의 예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그 흉터도 2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으며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다. 2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해왔으며 일편단심 변치 않고 남편의 애조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내 배에 남겨진 흉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흉터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어쩌면 흉측하게 보이는 그 흉터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행복의 끈이었고 나와 딸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끈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행복의 견증입니다. 이제 10년, 아니 20년 후면 내 머리에도 하얀 소리가 내려앉을

것이고 얼굴은 쪼글쪼글 주름살 토성이 할머니로 되겠지만 오직 나만의 아름다운 흉터는 계속해 내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내 흉터에 긍정과 찬사를 보내고 싶고 위로와 격리를 보내고 싶다. 아름다운 흉터야말로 진정한 삶의 찬가일이라.

그냥 보면은 흉측해 보이는 흉터지만은요,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끈이고 또 견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힘들지만은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증명이고 위대한 어머니라는 훈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장춘의 창문에 깃든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창문이 깃

어떤 이야기 최장촌 창문은 건물의 눈동자다. 보통 사람을 마주하면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을 바라보던 집을 상대할 적에는 창문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 집의 양식과 색상은 어떠한지, 창문의 크기와 전체 벽면적의 비례는 맞는지 등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가옥 실내 구조 또는 생활 동선까지 짐작할 수가 있다. 창문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다. 지난 60년대 내가 어릴 적 살아온 집은 국가 방산이 관할하는 주택이어서 정기적으로 창틀에 뺑기치를 해주고 추운 겨울에 대비해 창문 사이에 톱밥을 두툼히 넣어주었다. 하늘 땅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철 성화 현상이 심해 유리창에는 새하얀 성의 꽃들이 피어났는데 때로는 폭수를 뒤집어 쓴 소나무 같고 때로는 물고기 비를 비슷했다. 그러다 아침 햇살이 펼쳐질 무렵에 갖가지 도안들이 하나둘씩 아쉽게 사라져버렸다. 그럴 때면 나는 즉각 그 빈자리에 버스랑 기차랑 그려놓으며 창문에 낀 서리와 뜬김이 되도록 오래 머물기를 바랐다. 보통 학교 창문은 살림집보다 훨씬 컸다. 햇살이 유리창을 두른 은구슬 마냥 쫘르르 쏟아져 들어올 쯤이면 교실 안의 분위기도 유난히 밝아진다. 넌없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제 간의 질의문답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헌데 언제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간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 벽 쪽에 기댄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서서 창문 쪽을 기웃거리는 바람에 드문드문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창문 유리 한 장 값이 엄청 비쌌다. 한 번은 곁에 앉은 친구가 새총을 갖고 장난을 하다 그날 창문 유리를 깨뜨려 선생님한테 혼쭐이 났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져 배상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검토서까지 읽어야 했다. 그만큼 창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의 기쁨은 대단했다. 청소 당번들은 먼저 젖은 걸레로 창문을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냈으며 이어 종이를 똘똘 뭉쳐진 채 얼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성들여 닦는 것이 기본이었다. 한때는 창문에 종이를 붙이는 바람이 불기도 했었다. 종이를 가늘게 잘라서 가로세로 붙였기에 바깥의 풍경은 오리오리 찢어진 필름 조각처럼 보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때 조귀먹쟁이 별명을 가진 갑부가 지금의 해방로 보행거리 가운데다 2층짜리 양옥을 지었는데 개딱지같이 낯다란 주변의 오막살이와 달리 오기가 번뜩거리는 커다란 창문을 보면서 행인들은 부러워할 대신에 이질감이 생겨 대부분 왼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이질감도 훗날 거리에 여기저기에 다층 주택이 육석 들어서면서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널찍한 베란다와 큼직한 창문의 유혹이 큰데나 전망이 좋아서 한간에서 창문에 대한 선망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아마 그때로부터 아파트 창문을 장식하는 바람이 분 것 같다. 층집에 입주할 때 창문 변두리 사각 프레임을 붙이고 울긋불긋한 화분통을 줄리러니 배려한 다음 화려한 카테인을 쳐서 창문을 꾸미기도 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가 다양한 데다 창문의 모양새도 옛날 월림 화랑의 품격을 본받아 더 다양해졌다. 어떤 집들에서는 멀쩡한 창틀 밑에 벽을 몽땅 채워버리고 쇼윈도를 방불케 하는 확대인 톱창문을 만든다. 신형 알루미늄 소재 창틀에 유리를 두세 개 끼워넣어 보호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성 창문이 이미 보편화되었다. 게다가 길역 아파트 창가에는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여 창문마다 일종 거리 풍경을 미화하는 예술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열린 창문과 닫힌

창문의 색상은 다르다. 창문을 많이 그린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문은 하나같이 선이 선명을 하고 미래 지향적인 밝은 색상이 짙어 우아했다. 반면 만화가들이 그린 닫힌 창문은 엉뚱하게 빗돌지 않으면 지나치게 정교하고 화려했다. 사회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굴절된 진실을 암시해주는 화법이다. 희망으로 열린 창문에 비해 닫힌 창문은 정막을 헤쳐나오려는 이성과 성숙된 사색이 잔물결마냥 찰랑거린다. 창문은 심령을 대변하는 문화이자 또한 인격이기도 하다. 창문에 비끼는 그림자에서 한 인간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창문에 관한 재미있는 소설도 많다. 내가 읽은 창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둘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었는데 그들 사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다. 벽 쪽에 누운 환자는 하도 갑갑하여 창가에 누운 환자에게 수시로 바깥의 풍경을 물었고 창가의 환자는 아까운 숲속에 갖가지 새들이 날아다니었고 지금은 연인들이 정답게 손잡고 길을 거닌다고 생동하게 말해주었다. 창가에 환자가 죽은 후 벽 쪽에 누운 환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창가로 자리를 옮겼고 그제서야 밖은 꽉 막힌 높다란 담장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곁에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려고 거짓을 꾸며낸 이야기는 마치 밤새 그 담쟁이 그림을 창문가에 축혀 세워 한 생명을 구한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처럼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몇 년 전 나는 장각의 천문동을 유람한 적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자연의 창문이었다. 높이가 130여 미터, 너비가 근 60미터인 신주를 놀려온 기적의 창턱에 다가서니 삼라만상의 프레임 속에 화폭처럼 뚜렷이 비껴왔다. 홀연 두보에 창문 너머 서쪽 산에 천년 운이 쌓여있고 문 앞에는 먼 오나라 배가 정박해 있네라는 식구가 떠올랐다. 활짝 열린 공간을 타고 피어난 흰 안개가 혼돈 속의 기억을 더듬는 듯 가장자리를 맴돌며 떠날 줄을 몰랐다. 이보다 큰 창문이 또 어디 있으랴. 유람객들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나 왁작 떠들었지만 천문동은 묵묵부답이었다. 분명 뭔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통째로 굳어진 창문이 던진 의미는 너무 컸다. 대체 무슨 뜻일까? 한동안 해답이 궁해진 나한테 문득 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창문이 우리 몸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영감이 뇌리를 지었다. 아무렴 저녁 창가에 내려앉은 별무리는 마음이 토해낸 등잔불이요. 새벽 창문에 낀 찬 이슬은 마음속 응어리가 부서진 자곡일지도 모르니까. 자고로 마음 다스리기를 첫자리에 놓은 건 창문에 묻은 때는 지우기 쉬워도 마음에 투영된 흠집은 지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증삼이 하루 세 번 성찰한 구담은 마음의 탄기를 늦추지 않고 시시각각 경종을 울려 삶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평생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높은 차원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신한 아침 공기를 피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는 명상이나 습관이 현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진정 마음속 창문이 투명해야 이 세상도 맑고 따뜻하게 비쳐든다는 것을 알아서다. 창문은 단지 집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이다. 아무리 화려한 창문이라도 그 너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풍경도 메마르기 마련이다. 반대로 작고 낡은 창문일지라도 맑은 눈빛과 따뜻한 가슴으로 닦아낸다면 그 안에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만 있어도 창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사계절이 주는 아름다움,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 벤치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 이렇듯 창문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창문이라도 밖을 볼 수 없다면 창문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아내어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 다음으로 김경희의 도전의 매력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전의 매력, 김경희. 난 꽤 오랫동안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나이 60이 돼서야 슬슬 이런 삶이 따분해지며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슬슬 갈마들었으며 도전과 함께 내 삶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은 새로움을 선사해준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무용교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송구영신 활동을 했을 때였다. 무용교실에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나는 아직 회원들과 서먹서먹했다. 그래서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사회활동이 별로 없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에 떠밀려서 용기를 내서 참가했다. 다채로운 공연 뒤에 흥성흥성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였는데 그것이 최고봉이었다. 그날 노래방 기계는 멈출 줄 모르고 흥에 젖은 우리들을 위해 복무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모임을 즐겼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다. 우리는 정오가 다 될 무렵에야 점심을 먹었는데 술상이 무르익으면서 가족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왔다.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는 송여사는 남편이 출근할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문가에 서서 깍듯이 인사를 한다고 얘기했고 60대 후반쯤 되는 김여사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위암을 받았다.

염약을 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너무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슬며시 느꼈다. 그번에 송구영신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낯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곳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도전은 신심을 선사해준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변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나는 한어 수준이 너무 낮았다. 이야기를 나누자면 쑥스럽고 말문이 꺽꺽 막혔다. 한어 때문에 난처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런데 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무 삶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았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한어 회화책을 읽기도 했으며 한어 잡지나 산문집을 보기 시작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한어 공부를 했다. 아랫집 여자와 함께 매일 오후 3시면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어로 된 읽기 쉬운 책을 골라서 읽기도 했다. 독서를 할 때면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읽었다.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표기해뒀다가 사전을 찾아서 병음을 달고 뜻을 알아봤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글자들을 필기장에 적고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메모지에 한자를 수십 개씩 적어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기억한 후에 버렸다. 책을 읽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늦지만 장악한 한자의 량이 많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신심을 갖고 매일 견지했다. 내 생에 처음 한어 책을 완독했을 때 그 뿌듯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시작이 반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보한다는 것을 날에 따라 더욱 굳게 믿게 됐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책을 보니 일주일이면 한 책을 완독할 수 있었다. 일종 성취감이 밀물처럼 밀려오며 또 한 번 도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우리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결정권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며칠 전 딸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 딸보다 10살 이상인 선배가 입사할 때에는 당직실에 배치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비서로 채용되고 이어 공정사 시험에 합격됐단다. 그 선배는 모든 기회를 꼭 잡고 자기를 부단히 성장시킨 성공자이다. 나는 이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딸에게 참 훌륭한 분이 곁에 있으니 많이 따라 배우라고 채찍질을 해줬다. 더불어 나도 도전 앞에서 뒷걸음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용기 내어서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샘솟듯 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학생이다. 학생은 겁 없이 도전하는 가운데서 많이 배운다. 많이 도전해야 자기 부족점을 찾고 그 부족점을 미봉할 수 있다. 그 부족점을 미봉하는 과정이 성장이고 성숙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맛있고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정년 퇴직한 후에 느낀 제일 큰 후회가 수십 년 동안 도전이 별로 없이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도전을 즐기며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하며 수업했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 나는 수십 년을 너무 소심하게 살아왔다. 새로운 환경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거부했다. 그러니 삶의 격정과 열정이 없고 생기와 활기가 없었다. 작은 공간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세 시대의 여생을 도전이 없이 허송세월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도전이 없으면 잡생각이 부르기나 한듯 밀려오고

0: 그런 잡생각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도전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지켜준다. 여생은 내 상황에 맞게 도전을 하면서 도전 속에서 삶의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싶다.
1: 네, 성별이나 나이 등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사람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네, 무엇이 됐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이렇게 도전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강연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으로 된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연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으로 된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행복이 노동실 피어나는 시간,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노동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김치의 매력과 정겨운 맛을 담은 노래, 림성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군 작사, 리태허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점이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퀄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5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기한이 5일절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5월 10일까지 우대활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지금 요 시간을 바짝 잘 파악하시고 제때 이용하시겠다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퍼센트를 적게 쌓아도 높게 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면서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는 15각에 15각 결국 세신이라는 10각에 10각을 주면서 그게 홍광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약품은 12각에 12각을 주면서 안부치료이기가 따라가는데요. 이번에 특히 홍광치료이기라는 것은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지금 새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 다각도로서 치료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이기들도 나타나고 치료 방법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전에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거기를 직접 수술칼로 가르고 그 안에 거부 집어내고 이렇게 했지만 해도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우수한 방법이 생기면서 전자칼로 떼내는 이런 방법인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수한 치료 방법 가운데서 홍광치료이기라는 이런 새로운 전자치료이기가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광치료이기는 쓰기도 편리하고 비교적 쓰는 범위가 광범합니다. 만약에 어디에 콩팥질 문제가 생긴다면 콩팥 거부에다 딱 광선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소외되는 600 내지 700 남이 그 안에 속하는 홍광이 딱 거기에 세포를 통해서 침투가 되게 되면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어느 부위 세포 대사가 정상으로 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다면 그 부위에 대고 이 홍광을 딱 비추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시광선 안에 속하는데 흡수할 수 있는 광선 이 제품 자체는 죄악에 세균성 염증과 무균성 염증 모두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리로실에 가게 되면 홍광치료기를 이용해서 주약에 우리 여러 개 기관을 물리치료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 홍광치료기는 기실에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버드대학의 이학부 주임인 딴마의 이사가 이 제품을 연구에 발명 성공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제품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지광치료이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광치료이기가 많이 보편적으로서 어디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어디에 우리 노인방 같은 게 생겨도 그 피부에 어느 짐 같은 게 생겨도 지광료법으로 그거 즉각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광치료료법을 초과하는 바로 광학치료이기, 홍광치료이기가 더 보편적으로서 지광치료이기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균성 염증이라 하게 되면 콩팥질 염증이 생겼거나 폐염증이 생겼거나 이럴 때게 되면 항균소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균소를 쓰게 되면 바로 간에 부담이 가고 부작용이 큰데 이 제품 자체는 항균소를 쓸 필요 없이 이거 딱 조이게 되면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고 그런다면은 어디 상처 자국도 없고 이렇게 우수한 치료기가 발명되었는데요. 그게 무균성 염증이라면 관절통으로 나타나는 관절염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죠. 네. 이 관절염은 직접적으로서 항균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균성 염증인데 이걸 치료하는데 바로 홍광치료이기를 쓰게 되면 과성용의 거의 4,980원에 해당하는 이 1억이기를 하나만 딱 안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이거 세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위아프고에 속이 그냥 더불어 가면 소화 안 되고, 오늘 하루 가도 돼, 배가 아픈가 하면 몰랐습니다.
1: 예.
2: 그래 놓으니까 밤만 머리에 사람 매고 했는데, 예, 이게 세심히로 쓰고서, 예, 위 아프지 않고 소화 잘 되니, 예, 밥 맛이 당기고, 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게 콩팥이 좋지 않고 또 이게 방광염이 여덟염이 있어나가지고 예, 소변 볼 때는 아프고 이게 뭔가 술에도 소변이 나오고 재채기에도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그래 놓으니까 예, 유출하면 예, 이 실수할까봐 유출하기나 연거를 했습니다.
1: 그렇죠. 콩팥이 하니까 예. 그럴 수밖에요. 예.
2: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심이로 먹은 다음 또 야,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예, 지금 시료 놓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죠.
2: 와서 보니 예, 효과 영 빠릅니다. 이야기가 영 좋습니다. 예. 지금 그래 예, 이거 전이방사 지금 문의하자겠는데 우리 언니가 예, 장인애기 내경세워 하는데 어제 지금도 혈압이 파동이 심하지 심리도 예, 어쨌든 또 영 빨리 뛰고 또 계속 어제 안전하서나 하품을 다 그 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전이방사를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하고 질문해달래 그럽니다.
1: 아, 잘 문의하셨는데요. 언니분이 이미 뇌졸중 위험에 지금 정도에서 새롭게 또 노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어 있고 그런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천이박사 그리고 그 외 40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다는 천이박사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쓰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느 부분에 지금 어긋나는 이런 대사가 진행된다면 그걸 신호 전달해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반신 제대로 못 쓰거나 이렇다면 그걸 바로 이 세포 내 신호를 그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게 장숙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데 중코웰의 이런 처방으로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첫째 2차로서 체포해 오는 걸 막아주게 되어 있고 이 두 번째는 중풍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황차 이번에 좀 량을 조절해서 쓰게 되면 여기에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건 딱 그게 다 모든 조절 그 공동이 있게 돼 있으니까 심장에 혹은 뇌에 특히 콩팥에 이렇게 콩팥이 좋아야 심장이 좋아지게 되는데 홍강치료기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천합니다.
2: 아, 그럼 예, 오늘 배달받아 예, 쓰겠다는 거랍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입니다.
2: 501-776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이게 이제 갱세오 후부터 혈압이 온정화되고 항상 그래 놓으니 머리 아프고 어제는 찢어져 납니다. 기억력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심장도 이런 여러 가지 약 먹었는데 큰 호도 못 보다 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전이박사 듣고 먹고 있는데 머리 아프지 않고 어정쩡이 안 납니다.
1: 그리고
3: 예,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 그렇게 심장에 후두떨김에 식은땀 나는 게 조금 예, 떨림도 없고 식은땀으로도 완전 안 납니다. 난.
1: 어,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내가 이게 서신을 물어봅시다. 우리 형님이 이게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예. 기름진 음식 좀 먹으면 설사를 좀 자주 합니다.
1: 예.
3: 예, 그래, 거기다, 아, 전리세 비단을 고생하는데, 이 서신으로 맞을 것 같은데, 문의하는데, 어떻습니까?
1: 어, 이제 말씀한 그 형님의 몇 가지 그 증상 자체는, 이, 세신일호가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는 이 제품이 전립선의 문제가 전립선 거기에다가 딱 이거 비추게 되면 자기절로 전립선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전립선이 위축되고 정상으로서 콩팥 공능이 유지되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에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전립선의 문제가 있거나 콩팥의 문제가 있거나 여성 남성 포함해서 이 제품이 지금 대량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노벨상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 이번에 따라가니까 최신일화를 구복하시면서 홍광치료기를 쓰게 되면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여기에 또 32가지 좋은 중약제 전로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우리한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좀 쓰자고 합니다. 그래, 예.
1: 예, 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는 명소방에서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요. 바람 맞으니까 눈물 납니다. 그게 이전 사람마다 좋아서 입었으니까.
1: 예.
4: 그리고 무지하다 뿌옇게 보이고, 예. 그것도 좋고, 예. 그 다음 물처 두 개, 어딘데 두 개 더 보인단 말이에요.
1: 예.
4: 이것도 말이 좀, 그럴 때, 저도 변호사에서 물처가 핸드폰을 보면 남들이 반하다 내년에 심리하게 보이더라고요.
1: 계속 뿌옇죠.
4: 예. 예. 근데 예.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4: 이렇게 보면.
1: 예.
4: 이게 사람 먼저 사람 잘 못 봅니다. 한 10m 밖에 사람인데. 요 아껴다 와야 뭐든 일단 뭐하나 보죠.
1: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 예,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지금 내가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명서방이니까 좀 약간 효과 봅니다.
1: 명서방은 알아줍니다. 눈병치료에서 예, 그래,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4: 예, 예. 또 이분 활동하네요. 12화 싸고 하나 물어보고는 천이 박사 저희 누나가 갑상선에 류가 있다, 종류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 쓰면 어떻습니까?
1: 그거 포함해서 좋습니다. 이게 심지어 여기 설명된 데 이야기하면 항종양 이런 효과도 보고 항암 효과에서 많은 보조적인 치료 효과도 보게 되어 있다. 이런 설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에 류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功能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홍광 치료이기가 그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에다 그거 딱 비추게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겁니다. 이번에 이게 기회입니다. 천희 박사 쓰면서 이번에 홍강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이 두 가지 결합하면 기본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호전이 올 수 있을 겁니다.
4: 예, 그럼 천희 박사와 이제 그 명수방은 주문하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 전인 박사도 얻은 한 반년 썼습니다. 왜 썼는가 하게 되면 한 3년 전에 부인 한번 왔었습니다. 받았습니다.
1: 아, 예.
5: 예, 그 후부터는 자꾸만 혈압이가 미네, 저기 온정아이 되고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서, 예, 꼼짝 못 하고, 그리고 이 반신이 이쪽 한쪽 팔에하고 한쪽 다리에 미네 서히 그래서 절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절이다 하고, 그 다음 밤에 뭐 이게 마목이 막 오고, 자꾸만 예, 그리고 이게 손발이 너무 차갑, 냉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1: 얼음장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5: 예, 예 얼음장 같아서 두꺼운, 그 야마도 두꺼운 거 신고, 옷도 두꺼운 거 입는 것도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밤잠 해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인 박사 갔다가 지금 한 반년 넣은 구두 있었는데, 예, 지금 혈압 조절은 그 뭐 완전 잘 됩니다, 지금.
1: 이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전인 박사를 써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지금 손발이 잠깐만 마음 이렇게 절연하고 차갑던 것도 지금 많이 온화온화하고 이런 증서도 완전 이렇습니다, 저는.
1: 음양 조절하고, 서의적으로 말하면, 순환장애, 신경말초 부분까지 피가 갔다,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콤파지 양이 부족해서 직접 심장에 영향 주는 겁니다.
5: 그리고 잠이나 못 자면서 이렇게 그래도 것도 잠도 지금 잘 자고 지금 어제 아침에 하면 지금 나서 나가서 한 반시간씩 활동도 하고.
1: 그러면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예,
5: 예 지금 잘 좋아졌습니다.
1: 예.
5: 예, 그래 이런 좋은 약에 이렇게 써서 효과 잘 볼지 좀 한 꾸준히 약 더 써서 올해 더 쓰려고요. 오늘 저 뭐입니까 15가지 더. 나달 바뀌시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성적이 10일까지 진행되는데, 특산 우대할더니까 잘 이용만 하신다면, 이제 누님분이 다시 2차, 3차로 중풍에 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게 또, 그, 홍광치료기가 좋은 이가 따라가는가,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없고, 콤파체 문제가 없고, 혈압의 문제가 없고, 새로운 중풍에 오는 걸 막아주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이기까지 좋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거에 세신이로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전열선염이 너무 심해서 한날 밤에 소변을 한 네 번 본다. 제가 밤에 잘 쉬지 못한다.
1: 잘 수 없죠. 하루 저녁에 네 예, 번 일어나고 나면 잠 잘 수 예, 없죠.
0: 밤에 자지 못할까. 또 매기 없고 예. 그리고 아래 다리도 매기 없고 다리도 저리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 잘 못 쉬거나 매기 없고 예.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 세신이로를 쓴다면 어두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1: 예.
0: 그래 놓거나 예. 살 것 같단다.
1: 예.
0: 정신하고 예. 그리고 이 다리도 맥이 난단다. 이 무릎 관절이 항상 기어 나오고
1: 예.
0: 그렇던 게 그것도 일 없어지고 와용 신기하단다.
1: 그렇죠.
0: 그리고 소리에 이게 이렇게 콩팥이 좋아지니까 예. 담낭이 있어서 항상 담낭이하고 달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이잡사도에 이 담낭이 좋아졌단다.
1: 아 그러니까 그렇죠.
0: 예, 소리 예.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 용 좋습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이번에 그 세신이라로 어쨌든 남자들이 한번 걸리면 잘 말아야 됐습니다.
1: 그렇죠.
0: 낫긴 나사도 그래서 이번에 그 열과고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1: 그래 가세요. 예예. 이번에 우리 할도 좋으니까 잘 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저기 천이 박사를 지금 주는 난 쥐약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이래면서 썼는데 야, 이 약 정말 명약이겠다.
1: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예, 비교가 되지 않죠.
3: 정말 따옵니다. 예. 이 경우 단계가 예. 예, 어쨌든 이 머리가 저 신앙의 입장과 그 정신이 해결되면서 기억력이 인차 경력이 좋아져달라고합니다. 이래 잠에 들어서 아 양을 저기 나실까 벌써 양을 자연적으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저기 이게 내 물건이 잠깐 이런 목적지 갔다가는 고자리 가면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가면서도 공항에 걸 때 알면데 이렇게 영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못하더라고 합니다. 이래서 내 이거 성경 강의 듣고 이게 또 이 약이 여러분들 쓰기가 이 밤에 좋대 썼는데 안개를 쓴 게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세신이라는 집사람과 야 소변이 어찌 빈번한지 그저 뭐 아 40분이나 반시간 약간 넘으면 소변도 그냥 잘 수 없단 말입니다. 낮에는 눈 뜨다나가니까 낮 잠을 전하기는 못 잔단 말입니다. 잠 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 세신으로 쓰면서 아 그래서 직접 소리락이 나지 허리 아프다지 아 이래서 썼는데 야 정말 벌써 두 달 되까니 이 소변 차수가 완전히 쪼더라고. 그래까니 이제 어느 시간 넣었다 썼는데 지금 내 기관상 해결 받았다고.
1: 예.
3: 그래서 이 약이 어쨌든 이 두 알 잘 명량인데 이거 논의에 들어가서 이거 이 약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극복해 쓰인다고 합니다.
1: 그렇죠.
3: 예, 이 그 대장이 정말 간단치 않다. 예, 우리 이번에 이 활동이 솔직히 좀 두 알 다 받아봤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분이 전열선의 남자들이 저녁에 잠 자기 힘들어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이렇다 하게 되면 전열선의 문제는 홍강치료기가 해결합니다. 제가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홍강치료기가 면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남성들이 전열선은 따로 뭐 큰 병원의 리더실에 찾아가서 돈만 내고 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 선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면서 약을 세신으로 드시고 하게 되면 남성들은 어지간한 건강의 이상은 여기에서 거의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히 세신이라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쓰면서 드시면서 홍강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완매한 새로운 청춘 이 또 처방이 쭉커맨 원사의 처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건데 열심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천이 박사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코웬이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오. 보통 이학계통에서 자연과학에서는 제일 첨단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세신 1호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건파 功능이 약화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뭐 여러 개 기관이 다 그 공능이 저하되고 여러 개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심장의 문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를 많이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되는데 기신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건파체 문제가 생깁니다. 오랜 그 만성 질병,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 이런 건 기실은 건파체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건파체 하게 되면 뭐 물론 건파체 직접 하는 역할 자체는 신주골, 신주수, 건파체도 카이처의 귀까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골격에 문제가 생기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귀가 슬들리고 건파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황차 건파체 문제가 생기게 되면 1분에 건파체 들어오는 혈액량이 두근 1분에 두근 능이야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심장 공능의 약화는 누가 부르게 되어 있는가? 건파체 약화가 심장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고 심장 공능의 약화가 뇌혈관을 부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녹혈증은 그러니까 뭐 녹혈증이라는 건 사슴이 피인데 사슴이 피면 혈압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문제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제왕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흘 복용하고 세신이로 하루 복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건파 문제, 오진간은 소화계통의 문제, 호흡계통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간과 건파체의 영향을 받는 게 항상 두려워지고 있는데요. 간과 건파체를 도와주는 성분이 전녹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장진 지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녹근 사슴이 전반은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처방에 이 사슴이 전반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슴이 피가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을 항상 보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다른 처방에서 쓸 수 없는 특수 처방이 바로 그러니까 중코웬의 처방 세신 1호에 여기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치료이기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3월 25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리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리리와 아버는 단둘이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약간은 낯설면서도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을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사업상의 갈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다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리리의 생일, 아버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지만 밤에 만나 술을 마실 때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다. 리리는 자신이 꽃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안해하며 가게에서는 장미 대신 오래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장미는 비용이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카네이션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려 하고 아버는 그녀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밤 리리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점차 우울해지며 자신의 지난 경험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많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리리는 한밤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말한다. 또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음하여 구슬로 역사를 남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곳이 자료가 되고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와 경험은 많지만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다시 시끌벅적한 식당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날 모두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오혁에는 아버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의자에 걸쳐져 있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술을 마시는 척도를 늦추며 음식을 떠먹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리리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건배를 했다. 첫 번째는 향앙에서 온 자금협력 사무소 주임이고 두 번째는 매너가 좋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었다. 리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오려 있었다. 두 명의 남성은 자리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모금씩 술을 마신 후 리리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리리는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하이힐이 한번 삐끗하기도 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버는 리리가 겉으로는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향락 남성에게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눈치채고 있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며 장아 씨와 강총재 부부 호생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장아 씨는 처음에는 맥주를 몇 잔 마시다가 이후 조용히 국화차만 마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보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 있는 리리의 친구들이 앉았던 테이블이 비어있고 다른 손님들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함께 자리를 마치기로 결정한다. 리리는 비록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을 가게 문 앞까지 정성껏 모셨다. 이렇게 왕아 씨, 갱경, 강총재 부부가 먼저 떠나고 마지막으로 아보, 호생, 오혁에게 장아 씨만 남게 되었다. 장아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오혁에게는 약간 취한 상태로 아보와 거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과 장아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나고 오직 아보와 오혁에게만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쪽으로 걷다가 정거장 하나 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오혁에게는 택시 운전사에게 어느 한 호텔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운전사는 그곳이 클럽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보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택시는 빠르게 출발했다. 택시는 빠르게 클럽에 도착하고 안팎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퍼져나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내부는 어둡지만 번쩍이는 조명이 켜져 있고 넓은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가득했다. 아버는 음료 두 잔을 사고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오혁에게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버는 춤추는 오혁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창당정의 고요한 풍경부터 식당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클럽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겨보았다. 이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풍경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아보가 어렸을 적 자주 찾아다녔던 위민 우표 가게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이곳은 우표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표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거나 교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우표책을 천천히 펼쳐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와 우표 집게까지 준비하여 소중한 우표를 다루었다. 그들은 우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며 뒷면에 낡은 때가 있는지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지 혹은 바탕이 깨끗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우표 가장자리의 톱니가 온전한지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우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우표책을 펼치고 몇 장의 우표를 꺼내 교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기분 좋게 우표를 건네주고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했다. 우표의 가치나 상태에 따라 한 장을 여러 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교환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비공식적인 거래는 대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콧물을 흘리며 뛰어다니던 초학생들도 이 우표 가게에 자주 모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우표책은 대부분 모서리가 달아 없어지고 표면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그저 우표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 품질이나 상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우표를 다루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우표책은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이와 신분, 위생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면 우표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표 가게 주변에는 황무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돌아다녔다. 이들은 보통 몇 통의 봉투를 들고 다니며 시트로 묶인 우표를 비닐로 포장해 한 묶음 단위로 판매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상품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아버는 아직 일반적인 우표만 가지고 있었지만 향앙에 사는 형으로부터 몇 권의 김영 우표책을 선물 받았다. 김영 우표란 발행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우표에 도장을 찍은 후 판매하는 우표를 의미한다. 우표 자체도 도장도 온전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가치가 높은 편이었다. 우리가 흔히 봉투에서 떼어내 사용한 우표는 통신 우표라고 불렀다. 아버가 받은 우표책 중에는 영국에서 제작한 소형 우표첩이 하나 있었는데 악어 가죽 무늬의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멋진 느낌을 주었다. 아버는 또 하나 독특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예전의 료금 인상 우표였다. 료금 인상 우표는 면세액이 변경된 것을 표시하는 우표였다. 주변 어른들은 이 우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아버는 천원 단위 면세액 우표들도 가지고 다녔는데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과 꽃의 우표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버는 최선을 다해 우표를 수집했지만 늘 자금이 부족했고 가게 안에 진열된 고급 우표들을 자세히 볼 기회도 쉽게 얻지 못했다. 어렸을 적 아버는 배채와 함께 자주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날 배채는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푸른색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달고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뛰어다녔다. 아버는 예전에 배채에게 가가린 우주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우표 6매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이 우표는 어린이 락스를 주제로 희귀한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배채의 우표책에서는 이 세트 우표가 사라졌다. 배채는 이 6매의 우표를 콜롬비아의 미녀 우표 한 장과 프랑스 여왕의 실크 스크린 인쇄 우표 한 장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배채는 혼자 위민 우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통통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아버는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지켜보았다. 배채는 푸른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우표책을 주인에게 건네주고 아마존 우림 나비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주인은 배채의 모습과 우표를 살펴본 후 우표책을 닫고 뒤쪽 선반에서 한 변이 50cm에 달하는 큰 우표첩을 꺼내놓았다. 배채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우표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 전시창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초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눈앞에는 뜨거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갖 색깔의 나비들이 유리판 앞에서 날아다니며 배채 머리 위에 푸른 나비 머리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보고 있던 우표책 자체가 나비의 날개처럼 빛나고 별들로 가득한 듯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붓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0: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0: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2: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삶에서 사랑과 행복은 아주 소중하죠. 아름다운 사랑이 깃든 순간에 행복이 피어오르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영택 작사, 허소라 작곡의 사랑 그리고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반가운 인연,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했으면 든든해지는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미령, 최래영 가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누군가를 기다리면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행복한 설렘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최미영 작사, 최군 작곡의 기다림. 이 노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따스한 미소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가요, 장혜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를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떠나온 고향 송아지 친구 기다리는 고향 진달래 필 때 고향으로 가.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북경의 이름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합니다.
0: 네.
1: 오늘 오후 1시부터 문진을 시작하는데 내일에는 홍군 하루, 모레는 북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까지 환자를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반 중의 선생님들하고 달리 칠보진맥법이라는 것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칠보진맥법이라 하기 때문에 1664년도에 출판된 맥결회변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죠. 진맥법인데, 이 진맥법을 우리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일반적인 중의 선생님들이 진맥하는 방법보다 독특합니다.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더 한층 심도 깊게 말이죠.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한 뒤 끝에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먼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진료라는 그 범주를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히 넓습니다. 봅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말이죠. 쇠윈이라는데, 어지럼증,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뇌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 그리고 고혈압, 저혈압, 관심병,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환이 갑상선 항진이나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갑상선 결절에, 갑상선 염증에, 그리고 또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에 유생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에, 말초 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에,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에 만성신염이라든가에 신결소, 간담계통의 질환에 만성간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담낭염이라든가에, 골관절계통에 관계되는 질병,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질병에, 그리고 변비,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곡장, 불안장애, 우울증, 쌍거증이라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에, 지방간,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마비되고 저리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에 나는 이런 병증,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증,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연변에서 중이도 보여받고 서이도 보여받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말이죠. 이름난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이분이 오늘 오후 1시부터 문진하는데 내일은 오근 하루에 모레는 마저 북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까지 문진합니다. 기회를 마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마저 내서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혈관 질병을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말이죠. 종류를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그리고 심률 문제에 심포염이라든가 심원성 졸사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말이죠.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과 같은 말이죠.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근에 말이죠. 혈이 부족한 상태로 처해 있게 되면 늘상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심교통입니다. 심통에 그리고 가슴이 늘상 두근거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사업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다 아주 불편하고 이 문제를 더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 말이죠. 졸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스라합니다. 갑자기 사망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절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심혈쇠갈증이 나타납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혈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이 문제를 또 절대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또 사망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막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혈이 모자라고 산소가 결핍하기 때문에 늘상 말이죠.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심지어 말이죠. 하늘 땅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리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폐경색이라든가 신경색이라든가 근스에 이런 말이죠. 폐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어찌 나빠서 이래 섭외 볼 때 담백이 나가고 그리고 전립선을 아주 밤섭외 차수역 많습니다.
1: 예예.
2: 이래 고생하다 자꾸 북경에 오신 영지가 선생 치료 좀 받자고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연결해 계십니까?
2: 예예. 예.
1: 그럼 오늘 내 오후부터 1시부터 문진하니까 오늘 오후에 오십시오.
2: 아 오후에?
1: 예예예.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북경에서 오신 영지강 선생님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위축성 위염도 있음에 어제 음식도 조금만 뭐 이 해라도 먹으면 솔살 자꾸 하면서.
1: 아 그래요?
3: 예. 예, 용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도 항상 이 속은 그도 무슨 한 술 두 술 먹는데 그도 꿀뚝 찬 것 같은 게 소화해야 되면서.
1: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소변이 있잖아요. 그도 급하고 자꾸 어떤 때는 이 요실금이 있는도 자꾸 실수를 하면서리.
1: 예, 예.
3: 원래 연구사에 선다게 약 많이 쓰고,
1: 예.
3: 연구소에 좋다는 인상 다 보이고 이랬는데 어제 별로 안 났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예.
3: 깨던 게 이번에 이 염지강 선생님 약 지금 예. 어떤 한 달가량 거 있었는데, 소변도 많이 뜸어들지고, 이전에 예. 옷수석 쉬거나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설사로도 용 자꾸 해서 용 해놨던 게 그 설사가 지금 먹고 예. 속이 이 위가 예, 용 시원한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봤던 게 어디로 다 내리밀어놓는도 용이 예, 좋습니다.
1: 그래.
3: 예. 예.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나도 예, 오후에 가서 또 치료를 받자고 그린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어찌나면 예, 나는 있을까, 예. 진술하고, 그, 뭔가, 그래가지고, 허리도 그렇고, 예. 되게 앞, 어린 시구나, 마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 예, 예.
4: 강철수 선생님 돼서, 예. 에 치무 여러 번 맞고 약도 먹었는데
1: 예예 예, 염지강에
5: 예. 내일에 가는 걸 아시죠?
1: 예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5: 몇 시부터 연락받고?
1: 예 7시 반부터 문진 한데 그저 예 8시쯤에 오십시오. 예예
5: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저는 다 그런 선생님 뭐니까 손이 저리고 다 팔이 저리고
1: 예.
6: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세기 요리 났다 또, 씹었다 이래서 저, 원장 선생님 좀 되었으면 좋겠네.
1: 예.
6: 연결해 줄 수 있는가요?
1: 예, 연결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그러니까.
1: 예, 예, 예.
6: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그래요.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시간을 내서, 예. 심혈관계 통해서 제리 말죠. 발생률이 높은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에, 관심병이라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돌봐진다는 뜻이 되는데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분들도 폐색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심장병인데 그러면 예, 환자가 어떤 증상들을 말이죠. 보이는가 하게 되면 하나는 늘상 가슴이 답답해 나고 더 심할 때는 가슴이 말이죠. 개운합니다. 아픕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 치도 한숨이 차고 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발병률이가 대략 예, 6.5% 정도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 관심병을 말이죠. 제때 확진을 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말이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0: 네.
1: 3% 정도입니다. 6.5%인데. 그러면 우리 전번에도 교대를 했지만, 예, 관심병이가 말이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예방하는 각도에서, 예, 부츠이빙, 쯔워이빙이라고 해,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병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 관심병이 잘 올 수 있는가 우리 알아야 예방하지 않습니까?
0: 네.
1: 하나는 냄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예. 저도 방송을 듣고 이래서 전문화는 왔는데
1: 예.
7: 저도 위가 좋지 않고 좀 소화 잘 나야 되고 그런데 주로 손발이 시려서 문제인다.
1: 예예.
7: 예. 그래서 좀 주문하려고.
1: 예. 그 연결해 계십니까?
7: 예예. 예.
1: 그럼 오늘 오후에 이 염지강 예. 전문가가 오시는데 1시부터 문진합니다. 오늘 오후에 1시부터. 오십시오.
7: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연계됐습니다. 예, 염지강 예. 예,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위병으로 좀 고생

0: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그 위 좀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장도 좀 안 좋고 그랬는데 거기 그 박창호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 그 저기 그 약 좀 쓰고 많이 좀 나사진 것 같습니다.
1: 예예 축하드립니다.
0: 예예 공고위 좀 하려고 이번에 좀 기회 좀 그 박창호 선생님 그 좀 예약을 좀 할까 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1: 예예 예약이 됐습니다. 시간 전에 아, 오시면 됩니다. 예?
0: 그렇습니까? 예예 그래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밤잠 자지 못하고 전화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오늘 밤을 어떻게 지내겠는가 싶은 게.
1: 예, 예.
3: 예, 심장도 나쁘고, 심장도 부들부들 떨리고, 예. 입 안이 또 말라서 숨 넘기기도 힘든데, 계속 가슴이 막 답답해 나는데요.
1: 예.
3: 박영근 주임이 약을 주겠다 먹으니,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예, 예.
3: 너무 좋아서 오늘도 또 방영들 주임을 예약할 뿐해서 그래요.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박용덕 주임을 예약하려 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머리가 흐리멍텅 아파서 잠약을 썼는데 지금은 좀 잠도 잘 오고 나사져서 다시 오늘 가서 좀 잠약을 더 지르고 박용덕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제네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에, 중노년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정황으로 보게 되면 이 연령 단계가 좀 앞당겼습니다. 40세 좌우의 분들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가족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을 속여서 어느 분이 말이죠 이 관심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쌍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이 관심병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탕이라든가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5: 예약하다 그런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복귀해서 오신.
1: 예, 예, 염지강 선생을. 예, 예.
5: 예.
1: 연결해 계십니까? 연결해 계십니까?
5: 예.
1: 그럼 오늘 오후 1시부터 문진하니까 오후에 오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나도 그 병원에 오늘 예약하다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아, 나는 예,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오진가까 이 계속 설사, 설사에 머지않아서 그랬는데 요지간에 났습니다. 설사에 이상합니다. 아침에 그것도 뭐 어찌 되면서 눈만 뜨면 같이 이게 꼬르르 소리 나네.
1: 예, 예.
6: 그래서 계속 브엘라케에 그런다 말입니다.
1: 예예.
6: 어느 날 그저 여섯 일곱 번 설사했습니다.
1: 예.
6: 요지 그래서 그래서 젖살죽 계속 써먹고 연거서 사람 싹 예비고 힘피었습니다.
1: 예, 심하구만.
6: 근데 요 예. 소 음력설 지나고부터 이게 영 오래 했습니다. 근데 요지간에 그래도 고기가 약 두 번 재다 먹은 게 그래 그런도 욕 났습니다. 그래 이래 좋을 때 아무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6: 예.
1: 그냥 오시면 오늘, 됩니다. 예.
6: 오늘 월요일날인데
1: 예, 오늘 예. 오전 오후 그래서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6: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 오늘 오전에 쌍발한다.
1: 예예예. 예, 예,
6: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가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계산합니까?
1: 예, 맞습니다.
7: 예. 다시 하나, 한 가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1: 예.
7: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 그, 박영덕 주임이 내려, 죽고 납니까, 내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박영덕 씨.
1: 예, 윤대기 선생. 예, 예, 예.
7: 예.
1: 어둠만 그, 문진합니다. 예, 예.
7: 다리 시린 거하고 잠 자지 못한 거 좀. 아니,
1: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7: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내일 박영덕 주임을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2: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그리고 예, 또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술을 너무 반가워한 분들이 네.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체중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심병이. 네. 예, 보통 체중에, 에, 보다 예, 뚱뚱한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에, 관심병이 마저 인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사망률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리 강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인소를 말죠. 절대적으로 말죠. 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인소라 하게 되면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 산고증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고혈지 상태에 고혈지라게 되면 하늘로 당구춘이라든가 강유산제라든가 화합을 해보게 되면 이 지표가 아주 높은 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요 해결에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고혈당에 절대적으로 고혈당 상태를 공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을 말이죠.

0: 과일도 말이죠. 자주 드시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말이죠. 꼭, 예, 전문가들이 말이죠. 지도를 받아가면서, 예, 자기 본인이 말이죠. 체질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너무 과분한 운동에 빨리 걸거나 빨리 닳거나 체질에 맞는가에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거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죠. 체중을 공제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말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관심병으로 인해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력 쇠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력 쇠갈증을 보게 되면 늘상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라고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말이죠. 현대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심장이 확대되고 심근이가 말이죠. 뺨부어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심장 功能이 하강되면서 심력사갈증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도 합니다. 맥을 짚어보게 되면 심율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심혈관 계통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복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촌광 감상 주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가구 가정을 연변에 초대하여 현재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의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었는데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뇽 대련 주민 리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원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기옥과 생활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0: 갈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청소홍입니다. 삼일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은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 담위 서기 지춘장입니다. 이번 방문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연길의 청춘 활력과 문화 저력을 느끼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 관광 체험 속에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별강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두는 하나가 되어 춘광의 심신을 맡깁니다. 훈천시에서는 접대 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관광구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천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천시 당이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 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용문화재 문맥, 민속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건설에 참여하게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문회와 변강풍절 느끼고 싶었는데 다행히 5.1절 다채로운 연변결을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기 개양식에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 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결연을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조화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구술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화룡시에서는 꽃을 매개로 명절의 친구를 만나며 팔방 관광객이 진달래를 감상하게 초대했는데 짙은 민족 풍정은 삽시의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남 복양 주민 고광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화룡의 다양한 무형 문화재를 느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이 소도시는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고 돌솥 음식 냉면 떡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놀라웠습니다. 용정시 안도현 왕청현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외지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함께 봄 구경을 하고 우정을 나누며 연변의 민속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춘광을 약속으로 동심을 다리로 삼아 이번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민속체험, 문화교류, 변경관광, 미식공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료의를 기피하고 소통교류 가운데서 정을 돈독히 하며 한 마음으로 즐기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모으게 하여 민족 단결의 따뜻한 한 폭 한 폭의 그림이 연면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게 했습니다.
1: 바닥재 가공은 훈춘 종합보세구 보세가공 전통산업 중 하나인데 단열 내 중국 제조 표식이 부착된 바닥재가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에서는 지역산업 특색을 입각해 기업의 수출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올 1사분기 훈춘세관이 감독관리한 바닥재 수출액은 2,800만 원을 넘어 동기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요즘 훈춘 종합보세구는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훈춘 흥가바닥재 유한책임회사 창고에서는 총 5,077평방미터의 중국 제조 바닥재가 순조롭게 적재를 마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련 대오만 세관으로 운송된 뒤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 국가로 향할 예정입니다. 훈춘 흥가바닥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랑연염입니다. 세관에서 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지 신고, 통상고 검사 방식을 적용해 우리의 통관 속도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직접 환적,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혁신적으로 시행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규모 확대와 질 재고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춘세관 종합보세구 감독관리과 부과장 류우함입니다.
2: 훈춘세관에서는 종합보세구 정책기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정밀하게 시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높이며 기업의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추진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 재고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일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 쪽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계정 실외 생방송이 펼쳐져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 프로젝트 방송 주관 공혜은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은 5.1절 연휴 기간을 계기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치, 냉면은 물론 일회용 시식 음식도 많이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생방송 현장에서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를 행사 중 다채로운 연변 예술 함께 즐기기 5.1절 문화쇼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연변 우선 생방송실은 연휴 오프라인 고객 흐름과 전파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정밀하게 전화했습니다. 이로써 연변 특산 일괄식 주문을 실현하며 오프라인은 인기를 모으고 온라인은 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 장터도 열렸고 연변 좋은 상품 특색 전시 판매 구역도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1: 올해 5월 5일은 28번째 세계 천식일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6일 세계 천식일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대중이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하며 증상에 따라 정확히 치료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의무 일꾼들이 환자들이 제기한 천식 예방 퇴치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들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 이혈 압도 체험 등 일련의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천식은 예방 통제가 가능한 바 관건은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만 급성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 천식을 통제하는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천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변조이병원 호흡내과 부주임 이사 란영입니다.
2: 기관지 천식의 방호 조치에는 유발인자 피면, 알레르기원을 멀리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 습관 및 정서적 안정 보장, 담백한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천식 완화 약물을 장기적으로 흡입하거나 구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10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8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치르는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광서팀이 다소 슈팅수를 올리며 우세하는 듯 싶었지만 선제골은 연변 뒷몫이었습니다. 6분경 황진비의 가로패스를 조반니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변팀은 일찌감치 한 골 앞서갔습니다. 광서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6분경 광서팀이 박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잘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18분경 연변팀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헤딩 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광서팀은 23분경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에 맞아나갔고 37분경 박산에서 때린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53분경 광서팀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렸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변팀을 괴롭히던 광서팀은 73분경 용정팀 박산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끝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가골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홈장 연속 4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5월 24일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2: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재정경제 채널의 경제정보뉴스, 중앙TV 뉴스 채널의 뉴스 30분, 24시간 자정뉴스, 뉴스 생방송실 등 여러 프로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훈춘통상구 인원 흐름 세고봉, 중로 다국관광 지속적 인기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중로 쌍방향 4층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길림성 유일의 대러시아 개방 룡로 통상구인 훈춘도로 통상구가 첫 5.1절 연휴를 맞이했다면서 통상구 출입경 인원수와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국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 채널 중국 삼농 보도에서 5월 4일 싱싱한 킹크랩 인기 미식으로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감 만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춘은 전국 최대 킹크랩 집산지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5.1절 연휴 기간 싱싱한 킹크랩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공식 팽배 계정 유유길림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산 인해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지 관광객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길은 연길 방문 분위기 최고조 도시 화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바 조선족 풍정이 짙은 이 변강 도시는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번 인터넷 인기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친밀 관계는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든든한 밑거름이죠. 그렇다고 할지인데,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 관계를 위한 또 주요한 수단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네가 부모로부터 또 충분한 정서 지원을 받는다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일상에서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정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심리상담사 손춘옥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손춘옥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 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섭씨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섭씨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5도입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네, 시민의 상담사 손춘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 지원을 받는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인데 우선 정서 지원, 이 정서 지원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3: 네, 자녀의 그 정서 지원은 아이가 자신이 감정, 즉 다시 말하면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을 안전하게 느끼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2: 네.
3: 단순히 달래주는 것을 넘어서 아이 마음을 함께 알아차리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양육 방식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이 마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아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애가 바르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코치를 잘 해줘야 되죠.
3: 네.
2: 바르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정서 지원 여기에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정서 지원 단순히 아이의 정서를 달래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의 마음을 함께 알아차리고 성장시켜주는 양육 방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정서 지원이 왜서 중요한지 좀 말씀해 볼까요?
3: 네. 부모의 충분한 정서 지원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줍니다. 즉 고종 입시를 앞두거나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만약 부모님들이 충분한 정서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 즉 학업에 대한 고민이 없이 열심히 완성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2: 네.
3: 더불어 부모와 자녀 사이 유대감이 깊어져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정서지원이 잘된 아이들은 자신이 고민이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관계 문제 등을 숨김없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서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하고 부모님이 곁에 가면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이제 좀 더 자녀와 일상 대화를 통해 어떻게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2: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워서 나라의 든든한 인재로 또 항상 바라만 봐도 든든한 힘이 되는 아들, 딸로 그렇죠. 잘 커가는 길에서 정말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잘 커갔으면 뭐 든든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3: 그렇죠. 예.
2: 안전하잖아. 이 정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정서 지원도 방법이 정확해야 이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한 6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서 지원을 할 때 해결보다 이해받는 경험을 먼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와, 친구 와서 어선이가 정말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가 보구나. 얼마나 네 입장에서는 서운하겠니. 네가 그 친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야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너는 또 속상해하니 그게 무슨 별 큰 문제라고 그냥 네가 좀 참으면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도대체 왜 싸웠는데? 하고 문제 해결부터 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기보다는 먼저 아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보다 함께 고민해주는 것입니다. 즉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자녀가 되게 자신이 없어 할 때 부모님들은 아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고 걱정되나 보구나. 어떻게 공부하면 우리가 좀 성적도 오르고 네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생각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이때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방법을 들으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은 봐라. 네가 그렇게 될 줄 나는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성적이 오를 리 있니? 그럴 수 없지. 라는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온전히 자녀와 함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더 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피하기입니다. 자네가 예를 들어 운동은 잘 못하는데 그림은 잘 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야 옆집 아이 와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못하는 게 없잖아. 근데 왜 너는 그래? 라고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하거나 평가조라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또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서 부모님과 더 이상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섬세하게 그림을 잘 그리구나 너만이 장점이 정말 멋져 라고 해준다면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자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기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있었던 하루 일을 길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늘 해야 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시니까 아이 이야기에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듣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왕호 또 어떤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랬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하고 반응해주며 말 안 한 도중에 끼어들거나 평가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때 부모님들이 정말 급한 사정이 있다면 아 지금 엄마가 너무 바쁜 일이서 그러는데 네 요 하고 싶은 일을 잠시 후에 엄마가 일을 다 보고 그때 해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부모의 지원,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것과 같이 다 한 그 이야기를 다 한 것처럼 엄마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편안해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있는데 자네가 시험 전 엄청 긴장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야 뭐 계속 추리는 시험인데 왜 그렇게 긴장하니? 야, 긴장해하지 말라. 우리 언제 너한테 뭐 성적 요구하대? 잘 못 추리도 괜찮아.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때는 이 말씀보다도 가볍게 어깨를 도닥여주면서 안아주며 걱정 많이 되지?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따뜻한 스킨십과 안심시키는 말로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심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네가 오랫동안 우울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신체적 증상까지 보일 때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 엄마도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우리 함께 전문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에, 너를 돕기 위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가끔 부모님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훈계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정서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정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면서 그 지원 방법 정서 지원 방법에 보게 되면은 뭐 해결보다 이해를 받는 경험을 먼저 느끼게 해줘라. 그리고 또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보다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든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3: 예.
2: 그리고 또 서로 뭐 옆집 앞집 뭐 한 반에 비교를 하거나 평가를 피해라 뭐 이런 경우.
3: 예.
2: 근데 왕왕 보게 되면은 피하는 것 같은데 고민도 그런데 괜히 뭐 이래 부딪히다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욱하면서 알게 모르게 먼저 애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예.
2: 고민을 한다면서 그래 그런데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3: 예.
2: 애를 지적하고 꾸짖고.
3: 맞습니다. 예.
2: 비교를 안 한다지만은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3: 많지요.
2: 예. 그래서 애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비치지 마세요. 뭐 이런. 눈살짓 부리고 덕이 또 보게 되면은 이럴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또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를 한다면 더 삐뚤게 나가지 않을까요?
3: 그렇죠. 사실은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가 많이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야 너 그럴 때는 이런 방법 써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시 명령하면 괜히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해는 뭐 유아 때보다 더 10대 20대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 부모님 항상 어리게 보기 때문에
3: 맞습니다.
2: 너는 이래라 저래라
3: 예.
2: 그게 몸에 배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되고 복종해야 돼 뭐
3: 예.
2: 이런 경우가 대다수니까
3: 예. 맞아요.
2: 이것도 뭐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이를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찾는 것이 부모부터 찾아야 돼요.
3: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입니다.
2: 네,
3: 자녀를 믿음. 믿고 기다려주시는 건데 또 우리가 살펴보면 부모님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죠.
2: 네. 믿음. 걔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겠는지
3: 예.
2: 서로는 믿어주고
3: 예.
2: 그래 나중에는 모두 이렇게 일이 끝난다면 내가 왜 이랬지 괜히 했어 뭐 이런 예. 경우가 있잖아요.
3: 후회하시죠. 예.
2: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중도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잘 들어주는 거
3: 예.
2: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체적 정서 안정감을 주는 거.
3: 예.
2: 안전하게 그래 항상 이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뭐 보게 되면 이 품이 따뜻하고 나한테는 큰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거.
3: 네.
2: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도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애를 데리고 뭐 찾아가고 또 다 이렇게 할 경우를 보게 되면 애가 좀 더 나를 또 뭐 이렇게 뭐 울증이나 다른 장소로 보지 않을까?
3: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거길 가?
3: 예, 맞습니다. 응? 네, 뭐 이상한가? 정신병인가? 뭐 이런
2: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거부하죠, 많이. 네,
2: 맞아요. 맞습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그런데.
3: 그렇습니다.
2: 아, 요즘 거기 가볼까? 같이 갈까? 정신 나가서 지금 정신 이런 소리 하잖아요.
3: 맞습니다.
2: 애들 그러면 엄마 날 보기로 어떻게 봐? 뭐 이런 데인데. 아니, 그러면 애가 더 이상하게
3: 네.
2: 아, 내가 문제에서 이랬나? 뭐
3: 네.
2: 더 이거 이 사이를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이 대인관계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한다, 뭐 그래도 인정을 해준다, 지지하고 격려하는 기술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3: 네.
2: 진정으로 부모들이 이 네 가지를 잘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정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확실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인관계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시하고 격려하는 기술입니다.
2: 네.
3: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 네 가지 마음과 태도를 꾸준히 잘 실천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효과적인 정서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우선 자녀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잘한 일을 칭찬받을 때 아이는 자기 가치를 느끼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학원도 가고 뭐 공부도 친구들과 모여서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아, 내가

0: 잘 이겨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부모님들 보고 그걸로 비춰준다면 아이는 이때 진짜 아내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음 인정은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으로서 언제 해도 좋습니다. 즉 아이 감정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틀렸다고 다그치기보다는 지금이 감정, 지금이 모습을 인정받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약간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부모님들은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빨리 엄마와 이게 이야기해줘, 왜 그러는데 빨리 이야기해라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우리는 이런 자녀를 보았을 때 아, 네가 오늘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예. 지지는 상대방이 잘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므로서 아내를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님이구나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겠지만 부족할 때도 곁에서 지지를 해주면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든 버텨낼 수 있는 정서적 힘을 갖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던 성적이 낮은 이번에 좀 시험을 잘 추리지 못한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이렇게 결심을 내립니다. 아, 네, 다음 기말 시험에는 정말 잘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흔히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네가 뭐 잘하면 어느 말 잘하겠니 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실 아이들은 아 우리 엄마 마음이 저게 진심이 아니구나 저거 약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온전히 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기뻐 라는 식으로 그냥 그 상황을 읽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격려인데 이 격려는 아이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부모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내가 선생님을 찾아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라는 격려를 해준다면 아이는 야 세상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부모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부모의 칭찬, 인정, 지지, 격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대인관계 기술을 넘어서 자녀의 정서를 채워주고 안아주고 하는 최고의 정서 지원 방법이자 또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아이들이 뭐 자기 스스로도 하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것을 스스로 일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고무 격려를 줌으로써 아이가 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큰 뭐 정서적인 면에서 애가 분발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이처럼 칭찬 그래요. 칭찬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슬픔으로 또 다가갈 수도 있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현실 생활을 보면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칭찬을 절약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칭찬 목구멍 속에 올라왔다가 아뭐 얘기해서 그래 고마워 감사 그래 잘했어 이러다 그저 그래 뭐 이런 시푸둥한 소리 그래서 반중건중한 소리 그저 그저 피식 웃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 정말 달달한 웃음 달달한 얘기를 해주는 칭찬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는 당연하다. 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과잉 반응이 올까 봐. 아, 너 이렇게 했을 때 괜히 또 자만하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좀 칭찬을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부 사이에도 사실 우리는 칭찬을 엄청 아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기쁨도 주고 용기와 힘도 북돋아주는 이런 소중한 칭찬을 우리는 사실 많이 아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현실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살수록 더 어렵습니다. 칭찬이. 특히 부모 자녀 사이가 더 그런데 첫째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면 약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하다 생각 때문입니다. 자네가 잘한 일이거나 노력한 모습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겨 쉽게 넘겨버리고 굳이 칭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줘도 뭐 굳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엄청 기뻐하고 행복해할 건데 부모님들은 엄청 이런 부분이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르는데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 나 이번에 수학 만점 맞았다. 우리 반에서 아마 2등 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그래 어머는 얼마 맞았는데 그 다음 영혼 얼마 맞았는데 이제 이 아이는 어쩌면 이게 수학만 좀 잘 맞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과목에 점수를 묻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고무풍선이 김이 새는 것처럼 예, 낙담하는 경우도 있지요 낙심하는 경우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칭찬하면 또 자만할까 봐 걱정하는데 너무 칭찬하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또 나태해질까 봐 또 일부러 엄격하게 대하고 칭찬을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어떤 아이들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조금 잘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 칭찬해주면 그래 봐 나 이렇게 잘해 하면서 약간 그러는데 그럴 때 아이가 너무 들뜬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또 그 패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그래 네가 열심히 잘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요 성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우리 함께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칭찬한 다음에도 우리는 충분히 그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와 격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익숙해서 표현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유 내가 아는 겐데 하면서 사실 우리는 현대인들이 아는 병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늘 가깝고 옆에서 보는 사이라 오히려 고마움, 인정, 칭찬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워 쉽게 하지 못합니다. 가끔 저희 그 상담실에 부모님들이 찾아오는데 와서는 제가 가족에게 남편이거나 혹은 자녀에게 칭찬하는 모습 말씀을 해보시고 하면 선생님 너무 억울거려요. 너무 이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해놓으시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서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칭찬할지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소중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사실 자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부터 시청자들께서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칭찬과 인정의 말을 아끼지 않는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그렇죠. 칭찬.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칭찬을 늘 하고 반겨주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참 쉽지가 않지요. 예. 우선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뭐 관심을 보내줘야 하겠죠?
0: 예, 그렇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즉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예.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래서 내 마음과 주의가 그 자녀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즉시적으로 자네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세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예가 하나 있는데 그 고중 입시에 지금 진입한 아이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고중 입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부모님이 아이 그 부담을 조금 그 약간은 에, 좀 적게 하려고. 그래, 내가 연변이 좀 가지 않아도 돼. 연변이 좀 안 가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왜? 내가 그 실력이 되지 않아? 엄마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아이에게 지지를 보내려고 한 말인데 우리는 아, 이 아이는 무엇보다 그래 내가 얼마나 고민스럽게서 너는 어떡하든 연배를 중이나 연배에 좀 가고 싶은데 아, 내가 얼마나 그 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긴장하고 부담스럽겠니?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이게 상대에게 맞는 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가 자기를 믿고 지지 해주고 응원해주는 걸 엄청 바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괜찮아 괜찮아라고 한다면 이 아이 특성이 맞지 않는 칭찬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이야기 어떤 성향 이런 걸 잘 파악하고 무엇을 수여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모 역할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수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한 가지 가끔은 화를 낸다. 그러면 그 화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우점이 다 가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그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종이 한 장에 점을 하나 크게 찍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전부 많은 대부분 점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점 위에 또 뭐가 없습니까? 하면 부모님들 없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점 위에 수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아이의 결점이 점이라면 그 여백은 바로 우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예, 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에서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예, 가끔 아이들은 아, 엄마가 약간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이건 거짓이야. 혹시 의도가 있어. 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마음으로 느껴보고 아, 야 확실히 이런 부분은 우점이지 혹은 칭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요. 앞에서의 대인관계의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 바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지지하는 또 격려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칭찬을 해주고 또 정확하게 칭찬할 수 있을 때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기술도 따라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뛰어난 점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 해야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약속을 잘 지켰거나 뭐 숙제를 열심히 완성했거나 핸드폰 노는 시간을 잘 지켰거나 이랬을 때 그 인정은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늘 부모님 마음에 자녀가 있구나를 느끼게 하면 됩니다. 지지는 상대방이 잘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번 기말 시험에 몇 등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보자 한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그 심정을 공감하고 수용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도록 돕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1: 그래 뭐 보게 되면은 뭐 칭찬과 인정, 지지, 격려 이 기술 사실은 뭐 그렇죠. 한 사람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면서 인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예. 기술이라는 것이 마음이죠.
0: 예, 맞습니다.
1: 마음이 나쁘고 악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0: 그렇습니다.
1: 마음이 따뜻하고 예. 온화하고 예. 웃음이 많고 그리고 또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는 그런 예.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이 효과적인 칭찬 예. 인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는 공식처럼 있는데요. 우선 이 세 단계로 나눕니다.
1: 네.
0: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다음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 자녀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무엇을 잘했을 때 그 점을 꼬집어서 칭찬합니다. 야 너는 정말 강연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참 열심히 잘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꼭 대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강연이 너무 재밌고 거기다가 내용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이고 아, 그 듣는데 아주 힐링하는 느낌,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 라고 근거를 댑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연설이거나 강연을 잘하자면 뭐 준비도 남달라야 되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잘하려면 너는 준비성도 남달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유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열정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닐까 싶구나. 아, 너는 이런 나 자녀를 두어서 엄마는 정말 너무 행복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3단계로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1: 그렇죠. 뭐 아이를 상대로 해서 자주 칭찬, 그렇죠. 자주 칭찬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 엄마하고 자주 얘기를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 엄마가 가장 믿음 제가 따뜻한 격려를 줘서 그런가요?
0: 네, 그 우선은 엄마와의 친밀감이 아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그 10달 엄마 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무의식적으로 엄마는 나와 하나야 라는 느낌이 또 있고, 두 번째는 아빠들은 늘 밖에서 일을 보시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또 적고, 그 다음에 아빠들은 이렇게 좀 구구절절 그리고 조금 인내성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청소년기까지는 아들일지라도 엄마하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편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아빠하고 남아 한 20대부터 예, 좀 아빠와 통해서 아빠와 좀 이야기를 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1: 이제 물론 자산 아빠도 계시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아들 딸들이 커가면서 딸은 아빠의 말을 나중에 뭐 잘 경청해 듣는다. 예. 아들은 엄마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의 역성을 많이 들잖아요. 엄마도 글쎄 잘하는 점도 많지만은 못하는 점도 다 엄마를 감싸고 돌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고 뭐 그런 엄마 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엄마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엄마가 참 위대한가 봐요. 그렇게.
0: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엄마는 참 위대하고 그 역할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인데 그 과정이 과정이 얼마나 신고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는 정말 상담을 하면서 늘 느낍니다. 예,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게 우리가 헤아려 많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1: 그렇죠. 엄마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애들도 그렇게 따르지만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너 맛있어?
0: 맞아요.
1: 너 맛있어. 너 엄마 밥 해놨니? 어디 갔어? 너 엄마 오래라.
0: 예.
1: 나이 들어도 그렇고 뭐 예. 50, 60, 70대도 너 엄마 어디 갔어? 바로 자기 엄마를 찾는 것처럼 자기 아내도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찾는 집안의 그 엄마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다 이렇게 세월을 거슬러 오면서도 자식들 항상 엄마 아빠를 그렇게 우러러높이 보고 또 남편 아내도 서로 님을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사는 그런 가정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렇게 서로가 칭찬을 아끼지 않은 부부 사이 또 아끼지 않은 뭐 자녀들 사이도 좋고 부모 자식 간도 좋고 참 이런 마음은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오래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요. 오늘 선생님과 이모 조모로 정서지원 이 자녀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정서지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해 주실까요?
0: 예, 정서지원은 한창 자라고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가치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가능하고 자녀들이 집에 오고 싶게 만들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서지원은 언제든 상대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자신감이 생기고 고통이 가시거나 줄어들고 용기도 생기고 정서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마법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그 진심이 돼,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진심으로 표현하려면 목소리가 조금 안정적이어야 하고 속도가 예, 좀 일정해야 되며 그리고

얼굴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아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니까 그 말이 속 뜨거나 혹은 높나지 이런 태도에도 좀 더 예, 좀 관심을 두.

0: 차원에서 말해 정말 그 억양도 상당히 중요해요. 같은 말도 소리 높낮이 부드럽게 차근차근 저도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했는데 성낼 것 같지 않다고요. 근데 저희 성내면 호랑이 같다고.
1: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요. 선생님 아드님과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엄청.
0: 저도 저 평소에도 저렇게 나그나그 얘기 잘해요. 하다가 애가 좀 내가 얼굴 치고 뭐 쾅다고 들어가면. 뭐래? 이렇게 서로 저렇게 치고 나가죠. 평소에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서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서로 그 차이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정서의 차원에서 좀 그런 말씀을 가졌으면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조금만
0: 네, 오늘 부모들의 정서 지분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부모들은 어떻게 일상에서 정확하게 정서 지분을 했고 줄 수 있지 정서준을 해줄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프로가 가족만화 자녀들 건강한 성장과 부모 자식 사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